0: 할수 있을까? 이 존귀라는 것이 영어로 아너라 부르는데, 이 단어를 공동 번역에서는요, 존경으로 번역을 했고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유별나게 뛰어난 이런 상태로 번역을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 가지고 말씀을 또 준비했고 전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타인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내가 존경받는 삶을 살아야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저 사람 만나면 왠지 짜증이 나, 만나기가 싫어, 상종하기가 싫어, 이런 상대가 돼서는 되지 않겠는가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세상에서 내가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 특별히 믿는 자로서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런 것들을 배우고 알아가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은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장대한 유다 지파 족보를 1절부터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4장은요, 유다의 족보를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소개를 하고 있는 중에, 4장 1절 보실래요? 유다의 아들들은, 이렇게 하면서 쭉 유다의 족보를 소개하는 중에, 갑자기,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에 보면은요, 야베스라는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부각시켜요. 다른 사람들은 이름만 쭉쭉쭉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야베스에 와서 그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존귀한 자다, 칭찬받는 자다라고 그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여기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뭔가 하면요,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 원래 개역성경에는 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더 귀중하다라는 단어인데, 야베스가 다른 형제들보다, 앞에까지 쭉 나열했던 수많은 다른 형제들보다도 존귀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야베스라는 사람이 무엇이 달랐고 어떤 면이 남들에게 존경받을 만했던 것일까? 원래 이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요, 오늘 본문 9절에도 말하잖아요. 수고로이 낳았다. 엄마가 수고로이 낳았다. 개역성경에서는 고통 중에 출산했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모르긴 해도 야베스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엄마가 상당한 진통과 난산 가운데 출생이 되었다. 그래서 고통 중에 태어난 것을 보게 되는데, 그리고 또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나라 자체가 아수르라는 나라의 포로 생활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지칠 대로 지친 어려움 때문에 그의 삶은, 그의 환경은 결코 좋지 못했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어떻든 야베스는 순탄치 못한 출생, 다른 형제들보다는 좀 불행한 현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다른 것 아닙니다. 환경이 어떻든, 형편이 어떠했든 간에, 야베스가 보여준 행동은 다른 형제들보다 달랐다라는 겁니다. 달랐기에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다른 달라진 그것이 무엇일까? 이거죠. 야베스는 자신의 단점과 핸디캡, 그리고 좋지 못한 자금의 현실을 전능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도움을 청했던 그것이 다른 형제들과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무명한 자에서 존귀한 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자가 인정받는 자가 되었고, 바로 이것이 야베스가 다른 사람과 다른 모습이에요. 다른 형제들은 자세히 기록은 되어 있지는 않지만, 모르긴 해도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죠. 자신의 형편과 환경이 어렵고 힘드니까 낙심하며 불평하며 원망을 하면서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자포자기라면서 그저 근근히 겨우겨우 지금만, 오늘만 괜찮으면 됐지라는 하루살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야베스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은 야베스는 그들과는 달랐다라는 것이에요. 야베스는요, 처음부터 존귀한 자가 아니었었습니다. 처음부터 존경받는, 인정받는 인물이 아니었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족보가 쭉 적혀가는 중에 유독 야베스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 이유는 딴 것 아닙니다.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는 경건한 모습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야베스가 소개되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과 제가 존경받는 자, 칭찬받는 자, 인정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무언가 달라야 됩니다. 평범 이상을 넘는 특별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특별함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딴 것 아닙니다. 생각이 달라야 돼요. 살아가는 모습이, 살아가는 이유가, 목적이 달라야 됩니다. 남들에게 보이는 내 모습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에서 영적으로 비추어지는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도대체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잖아요.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리고 말해요. 이래서 나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환경이나 조건이 다른 사람들보다 열악해도 그 환경을 극복하고 그 나쁜 조건을 당당히 이기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나보다 힘센 자를 찾아다니면서 구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사화복을 손에 쥐고 계신 그분에게 내 환경을 바꿔달라고, 이제는 여호와 중심으로 경건하게 살겠다고, 어렵고 힘든 현실보다 한결 크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특별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래야 여러분이 존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그전과 좀 달라졌네. 얼굴에 벌써 그냥 청룡 충만하고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달라지고 뭔가 달라졌네. 이런 것들이 좀 사람,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게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고통이란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야베스, 나라와 민족과 민족성까지 빼앗긴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에, 최악의 상황 속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만을 의지하던 그 사람, 그는 오직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만이 나의 불행한 인생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라는 것을 알았고, 내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른 형제들보다 먼저 깨달았고, 예,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 찾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야베스에게서 우리가 배울 게 바로 그겁니다.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실 분이 누구겠습니까? 역전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실 분이 누구겠습니까? 내 형편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출생이 고통이었고 나라를 빼앗겼고 상황이 나빴기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그분에게 간절하게 매어 달리는 기도를 했던 야베스. 여러분 문제가 많죠. 어려움이 많죠. 안 풀리는 일들이 많죠. 왜 그런 일을 줬다고 생각합니까? 기도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안 풀리면 안 풀릴수록 내 이 환경을 풀어주실 수 있는 단 하나, 한 분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도를 안 한단 말이죠. 우리도 야베스가 지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먼저 깨닫고 먼저 행하고 먼저 헌신하는 삶을 살아보자라는 거죠. 그것이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축복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복이 그냥 오겠습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때 복을 받을 것 아니겠어요? 그냥 존귀한 자가 되겠습니까? 누가 그냥 나를 인정해 주겠습니까? 아니죠. 야베스의 경우를 볼 때는 기도의 능력에 대한 결과, 열매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짤막하게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야베스가 부르짖었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 복을 비는 기도였습니다. 본문에 그렇게 말하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원하옵나니 주께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사, 복의 복을 더하사. 여러분 복 좋아하시죠? 복 싫어하는 사람 없죠? 참 중국에 가면요 정말 특이한 게 하나 발견됩니다. 뭔가 하면요 가는 곳곳마다 복자가 붙어있어요. 엘리베이터 타도 복, 시골에 가도 복, 그냥 문짝에도 복, 방 안에도 복, 온통 복이에요. 복. 그런다고 복이 오는 것은 물론 아닐진데 그렇게 참 복을 좋아해요. 뭐 그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복을 좋아하죠. 건강의 복, 재물의 복, 장수의 복, 잘 먹고 잘 사는 복. 여러분, 야베스가 이런 복을 원했을까요? 기록이 안 되어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문맥 정황상 야베스가 원했던 복은 당장 현실에 필요한 복보다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영적인 복을 더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영적인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 그런 생각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축복 중에 축복이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환경, 내 형편 속에서 그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우선 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적인 사람들은 육신의 복을 먼저 구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는 자들은 영적인 생각으로 영적인 축복을 우선적으로 구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 3서 1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대로 육신적인 안정과 물질적인 부유 필요할진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우선적인 것이 영혼이 잘되는 것을 내가 먼저 생각하고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추구하면서 살아야 할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적으로 바로 정리정돈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살이 되고 힘이 되는 일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위해서 애를 쓸 줄 알아야 되고 예배와 교회 중심으로 살려고 애를 쓸 줄 알아야 되고 영혼 구원과 전도에 관심을 가질 줄 알아야 되고 이렇게 영적인 쪽으로 생각과 관심을 그리고 시간과 물질을 투자할 줄 아는 자들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야베스는 그 복을 먼저 구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야베스의 기도 속에 포함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지경을 넓히시고 랍니다. 여기는 지역이라고 했는데 지역을 넓히시고 여기서 말하는 지역, 지경은 바운드리죠. 바운드리. 건달들이 그렇게 말하죠. 건달들이 쓰는 표현 중에 여기는 내 나와바리야라는 얘기를 합니다. 내 구역이다. 이렇게 내 구역. 바운드리. 영역 또는 경계, 땅의 넓이, 영토를 말하는 것인데 야베스는요 먼저 영적인 축복을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삶의 터전의 확장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있어요.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기 원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부족함이 없이 살기를 원하는 넓은 땅, 경계를 위해서 기도했던 야베스. 근데 저는요, 이 지경이라는, 지역이라는 단어를 좀 더 다른 각도로 좀 설명하고 싶어요. 어떤 각도인가 하면은요, 영토, 땅의 지경, 지역이 아니라 생각의 지경을 좀 넓혀야 되겠다. 내 생각의 땅을 좀 넓혀야 되겠다. 이런 각도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내 생각의 크기는요 온 우주를 하루에도 수십 번 왕래할 수 있을 정도로 넓고 크게 만들어졌어요. 여러분요 그거 아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저는 제 생각은 아프리카도 갈 수 있고 한국에도 갈 수 있고 중국에도 갈 수 있습니다. 저 미국 저 서쪽 끝에 캘리포니아도 갈 수가 있고요. 그렇죠? 전 세계를 다 생각하고 다 다닐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리고 또 크고 크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이 너무 적어요. 눈에 보이는 것과 손에 잡히는 것이 전부라는 좁은 생각으로 지금의 안정, 지금의 평안함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좀 크게 눈을 떠보세요. 좀 멀리 좀 볼 줄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 영적 잠재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 형편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움츠리고 살아가고 있고요. 흔한 근시안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형편이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생각의 크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은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 자기 생각만큼 일을 하고 자기 생각만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최악의 상황이라 해도 생각의 폭을 넓히면 얼마든지 그 가운데서도 만족하며 그 가운데서도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좁은 감옥입니다. 추웠을 거예요. 배고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저 그곳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했습니까? 오히려 기도하고 오히려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생각의 폭을 넓게 한 거예요.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을 넓혀야 된다라는 거죠.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생각이 짧아서 그래요. 생각이 너무 작아요. 간장종지만의 생각이 좀 커다란 양푼같이 대접같이 좀 넓었으면 컸으면 좋겠는데 난 내 것만 챙기면 된다는 좁은 생각 뒤에서 그래 넌 그렇게 살아 라고 사단이 조종하는 그 조종에 의해서 좁은 생각 좁은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이 발전이 없는 거예요. 신앙성장이 안 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큰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아멘. 멋진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지금 너무 좁게 생각하고 작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것 아닌 작은 일 때문에도 그냥 심장병이 왜 생기겠어요? 바로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세요. 다. 하나님께 다 맡기자고요. 그러면서 좀 더 큰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나를 드리겠다는 그런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심장병이 왜 생깁니까? 일을 못해서 지금 안달인데 시간이 없어서 안달인데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우리 생각을 좀 바꾸기만 하면 생각의 지경을 넓히기만 하면 전능자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과 저를 들어 사용하실 것이고 존귀한 자로 인정받는 자로 또 존경받는 축복의 자리로 세워주실 텐데 근데 너무 움츠리고요. 너무 계산만 하고요. 너무 이 잔머리를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생각의 폭이 너무 세상적입니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래서는 안 돼요. 더 이상은 우리가 이렇게 살지 말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에 대한 아까운 마음이 있어야 되고 지금까지 뒤쫓아서 이렇게 팔짱만 끼고 그래 내가 알아서 해 내 일 아니야 이렇게 관망만 했지만 이제는 내 생각이 내 관심이 내 손길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겠다는 생각의 지경을 좀 넓혀보자는 거예요. 내 생각의 지경을 넓히면 자연적으로 내 다른 삶은 뭐 땅의 넓이, 재산의 넓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 정도 못해 주시겠습니까? 내 삶이 여전히 육신적이니까 그러니까 계속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게 되는 일에 내 생각을 쏟고 관심을 쏟아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채워주실 거라고. 독수리가 높은 하늘 창공에서 큰 먹잇감을 보고 예, 독수리는 시야가 5.0이라고 하죠. 얼마나 높은 곳에서도 자기 먹잇감을 보진 않습니까? 그냥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땅만 보고 살아가요. 땅만 보고 살아가 참 이것이 불쌍한 것 같아요. 얼마나 존귀한 여러분과 저인데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과 저인데 왜 땅만 보며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그 손에 잡히는 것들 그냥 그거 놓칠까봐 또 놓친 것 때문에 안절부절하면서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삶을 내 경험이 최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런 시간들 이제는 좀 틀을 깨고 더 크게, 더 넓게 멋진 인생으로 살겠다는 굳은 결단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까짓 것 문제, 그까짓 돈, 그까짓 것, 그까짓 것 아니겠습니까? 그까짓 것.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도 완전하진 않지만요. 다 그까짓 것으로 그냥 넘겨버리세요. 그까짓 것. 속상할 건 뭐 있어요? 속상하면 내 건강 나빠지고 내 생명만 단축되잖아요. 속상해 한다고 염려한다고 해서 일이 풀리지 않는다니까요. 차라리 내 마음 기쁘게 사는 것이 더 감사하죠. 그렇죠?
1: 아멘.
0: 야베스 기도에서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마지막 이겁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환심이나 환란이나 근심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야베스에게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머니의 난산으로 고통 중에 태어난 기억을 시작으로 해서 국가적으로, 환경적으로 안정이 안 된 상황에서 환란도 있고요, 핍박도 있고요, 근심거리가 가득했습니다. 가득했어요. 야베스 뿐이겠습니까?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어려움이 많죠. 문제가 있죠. 다 어려운 것도 뿐이잖아요. 그렇죠? 남편이라고 마음에 듭니까? 부인이라고 마음에 듭니까? 자식이라고 내 마음에 듭니까? 예?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나에게 무슨 큰 도움을 줍니까? 모든 것들이 경제적, 또 건강적, 또 사회적, 또 인간관계적 크고 작은 문제들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손길을 빌리는 것이 하나님만이 지금의 내 환난과 내 근심에서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 믿는 것, 깨닫는 것. 야베스는 그걸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자기의 힘과 경험으로 견뎌보려고 발버둥을 쳐보지만 그러나 야베스는 자신의 이런 최악의 나쁜 환경, 운명을 최선의 삶으로 역전 인생으로 바꿔버립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였다는 겁니다. 기도.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현실적인 도움을 주실 분이 누구인지 알았던 야베스. 그러면 반대로 질문해볼까요? 왜 기도 안 합니까 여러분? 내 환난과 내 문제, 내 어려움을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습니까? 그분이 해결을 못하실 것 같습니까? 그래서 안 합니까? 그래서 사람을 의지합니까? 그래서 나보다 힘센 사람을 찾아갑니까? 아니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당면하는 수많은 이 아픔들과 슬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문제 중에 문제는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 앞에 가지고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라고 말, 네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 가져오라는 거예요. 너 이거는 안 돼. 그러니까 그거는 가져오지 말고 쉬운 것만 가져. 이게 아니잖아요. 다 가져오라고 하는데 안 가져와. 안 가져와. 그냥 어떻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더 큰 문제 같아요. 저는요.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전능자 앞에 가져오지 않는 그 자체가 더 문제라는 거죠. 내가 해보겠다고 견뎌보겠다고 내 생각이나 판단대로 하면서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이 모습. 물론 그래도 뭐 살아가는데 지장은 없겠죠. 그렇죠?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다 그렇게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자들은요 100번 1000번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살아서 되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고 의뢰하며 내려놓고 살아가는 자들, 자신이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전능자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른 신앙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다윗 같은 맹장이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다윗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그렇게 그냥 좁은 안목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그렇게 허겁지겁 살아갑니까? 허둥지둥하면서. 미국 국무장관을 지냈던 흑인 여자 콘돌리사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이런 말 했잖아요. 나는 하나님과 결혼한 여자다라고 말할 정도로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라이스 보좌관을 부시 대통령의 비밀병기다라고 할 정도였었어요. 명문대 스탠퍼드 대학에서 교수를 했고 40대 젊은 나이에 미국 대통령을 측근에서 보필하고 있는 철의 여인 라이스 보좌관은 항상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결정을 내립니다. 성공의 목사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한 적 없고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던 여인이었어요. 공부할 때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고요. 내가 흑인이지만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빵 한 조각 먹는 것조차도 기도하지 않고는 먹지를 않았습니다. 그만큼 기도했던 여인이었어요. 9.11 테러 직후 이라크와 전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결정해야만 하는 국가적 중대 시점에 간절하게 기도한 것은 이미 미국 국민들이 다 아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라크 전쟁 할 것을 결정한 후에 뉴스위크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기자가 이렇게 질문하죠.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이 라이스 여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사람들은 흔히 내가 기도할 때 탈레반을 쳐야 할지 후세인을 제거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도를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나의 기도 내용은 언제나 한 가지입니다. 내 뜻과 의지로 결정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세요. 이 어려운 난관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멋진 여인이죠.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지 않는 반갑지 않은 크고 적은 문제들을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보자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지경을 넓히는 존귀한 자, 인정받는 자의 삶을 살아보자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며 영적인 축복을 우선으로 생각하세요. 생각의 지경을 넓히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써세요. 어떤 환난이나 어려운 일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야베스의 간절한 기도의 결과가 어땠을까? 10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라는 말씀대로 우리의 간구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 이 남은 한 해도 우리의 남은 생에도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은 애틀랜타 꿈꾸는 자 한인 침례교회 손정문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메일이나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여기에 있는 목소리와 악기와 젊음으로 우리 주인이신 당신께 찬양을 올립니다. 비스듬히 닫힌 문 밖은 무척 힘든 세상입니다. 그 시간들은 이제 세월이 되려 합니다. 차가운 땅 위에 누워 신음하는 사람들, 그 고통을 잊으려 나쁨에 중독되는 사람들, 이제 비스듬히 닫힌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저희에게 허락하신 기쁨과 용기로 이제 일어섭니다. 이 기쁨과 이 용기가 당신이 안타까워하시는 또 다른 많은 이들에게도 함께 하나로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게 해주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 하나님, 감사합니다.
2: 하나님, 감사합니다.
3: 하나님, 감사합니다.
4: 하나님, 감사합니다.
5: 하나님, 감사합니다.
6: 하나님, 감사합니다.
7: 하나님, 감사합니다.
8: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정죄하며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주변에 몰려들었던 수많은 군중들은 하나 둘씩 돌을 내려놓고 제 갈 길로 갔다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정죄할 수도 없고 누구를 욕할 수도 없는 우리 모두는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이 무거운 죄의 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에게 내가 네 죄를 용서했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셔서 오늘 주 안에서 의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0: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0: 믿음의 길. 성경 강해를 통해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방송해드리고 있는 믿음의 길. 오늘도 말씀에는 대구 은석교회를 담임하시는 신윤식 목사님입니다.
1: 창세기 1장 24절부터 31절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루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몸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 말씀 안에서 또 생각하게 하시옵시고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쫓는 피조물의 그 자리에 서서 주를 바라보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내용은 여섯째 날의 창조 내용입니다.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는 가축과 또 짐승과 함께 사람을 창조하신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일에서 중점이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이게 사람 창조의 중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그 형상이 있는 인간이죠. 그 상태가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그대로 유지가 되었을 거예요. 이 말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상태에 변화가 생겼다. 이러한 뜻이 되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인간에게 어떤 이제 변화가 생겼느냐, 어떤 상태로 되었느냐, 이걸 이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거든요. 남자와 여자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된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을까? 이건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그런 문제가 됩니다. 대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을 그냥 우리가 지금 남자와 여자로 존재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지나가 버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왜 남자만 있게 될 건데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창조했을까?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남자인 아담만 창조를 하셨다면은 아담은 여자란 존재는 모른 채 이제 살았을 겁니다. 이걸 두고 어떤 사람도 얘기하기를 28절 말씀처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번식이 되겠죠. 근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육과 번성이라고 하는 게 단지 종족 번식의 의미로만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에도 모든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 먹은 후에 사람의 생육과 번성은 하나님의 선언에 따라서 죽은 자로 생육하고 번성한 것밖에 안 돼요. 죽은 자의 상태의 생육과 번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생육하고 번성했다 할지라도 모두가 죽은 자입니다. 세상 만물도 다르지 않거든요. 선악과 먹은 후에 세상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되어집니다. 역시 세상 만물도 아무리 생육하고 번성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세상이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무너질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장 18절 그 뒤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런 말씀 뒤에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이유를 이제 얘기하고 계시는데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아니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대개 그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는 것을 혼자 살면은 외롭다. 외롭기 때문에 그게 좋지 않기 때문에 여자를 지어준 것이다. 하여튼 그런 그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는 거죠. 아담에게 배필로 여자를 지어줬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이걸 보면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혼자 사는 걸 외롭기는 커녕 오히려 그걸 좋아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게 더 편하고 좋다. 그래서 평생 결혼하지 않는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를 외롭지 않게 하려고 배필을 지으셨다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 혼자 살아 외롭지 않은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오히려 불평을 할 거예요. 귀찮게 말이죠.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이것이 이해가 안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는 게 외롭다는 그런 의미라면 모든 사람이 혼자 살 때 외로움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 되죠. 그래야 혼자 살면 외롭기 때문에 배필을 주셨다. 이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기한 대로 모든 사람이 배필이 없다 해가지고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 말이 외롭기 때문에 이건 말고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그 이유로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26절 보면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 형상이라는 말이 우리가 어떤 신학적 들어가면 어려워져 버리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어렵지 않게 아주 쉽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걸 그대로 따라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26절에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지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을 닮았다 그 말이에요. 내 형상, 내 모양을 가진 누군가 있다. 나를 닮았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나를 닮았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을 따라 아 하나님을 닮은 자로 지었구나. 일단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자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에 지음받은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닮은 뭔가가 있는 자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 닮은 게 있는데 그 하나님을 닮은 것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없어져 버렸다. 깨어져 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좋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 이제 외모를 말한 건 아니죠. 하나님은 몸이 없는 분이니까 외모를 가리켜서 하나님 닮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외모 말고 하나님께 있는 어떤 특성이 있어요. 그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을 인간에게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특성을 이제 신학자들이 또 말하기를 지청 이유다 뭐 이렇게도 말하는데 성경은 전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 창세기 인간을 창조한 내용을 다 뜯어봐도요 인간 지정이는 나오지를 않아요. 그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자가 인간 지정의를 얘기한 그냥 만들어내는 그런 얘기일 뿐이지 성경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뭔가 그 힌트를 우리가 26절에 볼 수가 있는데 그 26절에 강조한 단어가 있습니다. 세 번 나오는 강조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라는 말이에요. 우리라는 말이 세 번 반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한 우리, 이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기독교가 삼위일체 근거로 지금 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성경 보면 이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우리라는 관계로서 표현하고 있고 또 그분, 그 하나님은 우리라는 그 관계로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라는 관계로 존재하면서 서로 나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관계입니다. 나뉘어지지를 아니한다. 하나라 그 말이죠. 하나된 관계로 계시면서 뜻이 같고 하신 일이 같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라는 관계 속에 들어있는 말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이런 말을 예수님 했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 분명히 둘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관계인데 이 둘을 둘이라고 할 수 없는 관계라 그 말입니다. 그게 이제 내가 너가 너가 내 안에 이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 안에 내가 너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라 그 말이죠. 둘이 아니고 하나다. 결국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고 하나다. 또 이런 의미로 우리라는 관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고 2장에 보면은요 아담이 여자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칭한 내용이 나와요. 너는 내 살과 뼈로 만들어졌어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나와는 하나야 너는 나다 내가 너다 이런 의미가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결국 이걸 보면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것은 둘이면서 둘이 아니고 하나인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남자애로 지으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둘인데 둘이 아니고 하나의 관계. 결국 둘이면서 둘이 아니고 하나의 관계 아담과 하와의 그 관계가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우리라는 그 관계로 닮아진다 그 말입니다. 쉽죠? 제가 그냥 쉽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우리의 관계, 하나의 관계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셔가지고 이 땅에서 한 몸에 둘이 아니고 하나의 그 관계로 존재하게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닮은 겁니다. 그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처럼 인간이 한 몸의 관계로 세상에 존재하고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은요. 자기 몸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존재라 이걸 의미해요. 둘이 아니고 하나다. 나를 전혀 모른다 그 말입니다. 내가 나를 안 본다는 얘기예요. 나에 대한 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 줄을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게 선악과 지음받기 전에 인간입니다. 너는 너고 너는 나고 내가 너다. 하나이기 때문에 자기를 사는 거 없죠. 그게 처음에 인간이에요. 내 몸과 내 이름과 내 영광을 위해 살 줄을 몰라요. 그게 처음에 인간이에요. 이러한 사람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한다면은 어떤 방향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겠냐 그 말입니다. 바벨탑을 쌓은 것처럼 인간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고 오직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한다 그 말이죠. 단순히 종족이 번성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아는 그런 존재로 채워져 가는 것. 그 번성, 그 충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8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복을 주시며 생육 번성하라. 그 복이 뭐겠어요? 너희는 너를 위해 살 자가 아니고 나의 이름과 내 영광을 위해 살 자를 지음받고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너희들 복이다. 결국 사람이 자기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저주받은 거예요. 그것이. 복의 의미를 들여다보면은요. 그게 지금 이 땅의 모습 아닙니까? 자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한다면 그 땅은 결국 인간의 이름으로 정복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 다스림 받는 그런 땅으로 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은 이유였어요. 너를 위해 살지 아니하니까. 그게 복의 상태였죠. 자,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 그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스려지고 정복되려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이름 나타내야 될 존재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 존재가 사람이었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란 한 몸이란 그 관계로 지었다는 거죠. 남자 여자 각기 두 사람으로 지어졌으면서도 한 몸의 관계에서 자신을 살아가지 않은 그런 존재로 지은 거예요. 왜?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으로 이 땅이 정복될 거니까. 자기를 생각지 않는 인간이어야만 그 일이 되어지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이것이 우리의 관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고, 그렇다면은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뭐가 깨어지냐? 이것도 자연적으로 나와지는 겁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죄 지었다면 죄 지었죠. 근데 뭐가 죄의 상태냐? 그 말이야. 뭐가 죄의 상태냐? 선악과를 먹음으로 깨어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몸이랑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 그거 깨어져 버린 거예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자기를 보게 됩니다. 자기를 보게 되고 자기를 위해서 행동하는 그런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사실 인간이 자기를 위해 행동하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은 선악과를 먹은 후부터 나오는 현상 이렇게 말하기보다도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 사탄의 말을 받아들이면서 선악과를 바라볼 때부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미 그 순간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원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사람이 자기 이름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은 사람이 아닌 게 되고 하나님의 뜻은 결국 자기 백성을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그 백성으로 재창조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선악과 먹은 후에.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에 깨어진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백성으로 재창조하시는가? 어떻게 해서요? 고린도서 4장 4절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창조하신다고 했습니다. 재창조예요. 새로운 창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그 인간을 형상 있는 사람으로 다시 창조하시는가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형상이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가 그 심령에 계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이다. 이렇게 일컬음받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합시다. 중요한 것은. 자, 그럼 내 심령에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계신다. 내가 새롭게 창조된, 재창조된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은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걸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그 하나님 형상이 내 속에 있음을 위해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 이걸 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관계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관계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인간은 남자 여자로 창조되었지만은 하나님을 닮아서 한 몸의 관계로 존재하기 때문에 자기를 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형상에 깨어져가지고 자기를 위해 사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에 집어넣어졌습니다. 살아계십니다. 그러면은 어떤 모습으로 회복되겠습니까? 나타나겠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사는 길로 안 가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있다 증거입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길로 안 간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지은 사람이 아니다는 걸 알고 그걸 죄로에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악이었구나. 그렇게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지으시고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을 나의 정당한 삶이다.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있다는 재창조되었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된 신자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깨어지고 자기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인간에게 나오는 죄의 특성인 거예요. 날 위해 신을 찾는 것이. 그래 하나 식기 주시면 이계명에서 너를 위해서 우상을 형상을 만들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건 나를 위해 신을 찾는 겁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날 위해 신을 찾는 거죠. 날 위해서. 근데 그것이 형상에 끼운 죄의 특성이라 그 말입니다. 선악과라면 인간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잊지 않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바라보게 되어지면은요, 뭐가 신앙이고 뭐가 신앙이 아닌가를 분별하게 돼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한 골로새서에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보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서도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일컬어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를 위해 창조되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있게 된 새롭게 된 신자는 누구를 위해 사는 거에 뜻을 두겠냐 그 말입니다. 당연히 나를 지으시고 나를 있게 하신 그리스도 그 주를 위해 사는 거에 뜻을 두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새롭게 지음받은 신자이고 바로 그것이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게 무슨 뜻인가는 짐작이 됩니다. 외롭다는 의미가 아니라겠어요. 사람이 혼자 창조되었다면 이 세상에 우리 한 몸의 관계라는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혼자 가지고 안 돼요. 우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둘이 있어야만이 한 몸의 관계를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 계속 나타내고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남자를 지으셨겠죠. 근데 단순한 번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뭐냐? 그걸 한 몸에 남자 여자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증거하시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은 후에 둘이 있어야만이 인간에 깨어진 한 몸의 관계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인간에 깨어진 관계가 드러나는 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내가 선악과 먹은 것을 여자 탓을 하죠. 여자 때문에. 그게 깨어진 거예요. 여자 때문에. 한 몸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면서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날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탄의 속성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니요. 저 사람이요. 방어 본능이죠. 나를 지키려는. 핑계고. 변명이고 말이죠. 지금도 그런 핑계, 그런 변명을 가지고 내가 죄 가운데 있지 않다는, 또 하나 죄를 가볍게 하려는 그런 시도를 늘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게 깨어진 인간관계라는 것이고,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의 어떤 의도 안에 있지 않는 그런 죄의 속성임을 다 그렇게 우리가 드러내고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대신 자기 영광을 추구해 버리는 거죠. 그 본문 29절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신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 다 지으시고 그것을 몽땅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 모든 것이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된단 말이죠. 그리고 땅의 짐승과 또 새 기는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준 푸른 풀을 먹고 자라게 합니다. 먹을 거리로 풀을 주신 거란 말이죠. 결국 세상 온 만물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을 거리를 줘서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인간이 먹을 걸 위해 해야 될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들어가지고 줬고 인간 그걸 먹으면 그냥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한 세상에서 인간이 스스로 뭔가 되어야 될 것도 없고요. 또 되고자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주신 걸 먹고 살아가면 되니까. 그런데 인간이 단지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말을 받은 게 되는 거죠. 되고자 하는 것. 여기에 마음 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처럼 신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신이 되고 싶어 하는 게 어쩌면 세상을 자기 뜻대로 다스리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을지도 몰라요. 내가 주권자가 되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이걸 잊어버리고 내가 영광받고 싶은 그 위치로 올라가고 싶은 거. 그게 선악과를 먹은 거죠.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그런 피조물로 지음받은 신자 할 일이 뭐냐?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것은 자기 이름, 자기 뜻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와 공로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존재 이유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안에서는 나의 뜻을 위해 사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다는 게 그런 의미라고 했지 않습니까? 나의 뜻이 뭔가 포기되어지는 게 내가 부인되는 거예요. 내 뜻을 포기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주의 뜻에 순종되어지는 거죠. 이게 우리의 남은 때를 살아야 될 우리의 삶의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의 뜻을 위해 산다. 나란 존재가 인간 집단에서 한쪽으로 팽겨치고 내 이름이 무시되고 덮여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그런 도구로 존재하는 것이 내 존재 이유다. 여기에 우리의 뜻을 못 박아 둬야 돼요. 또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한 이유도 바로 이것이 내가 살게 한 이유다. 그걸 알고 그 길로 가고자 하는 것이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만 내가 존재합니다. 그게 드러나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새롭게 지으신 인간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 형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지금 못 받아요, 하나님께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주셨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새 사람으로 말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내 백성이라 하시고 그들을 사람이라 하십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지음받은 신자에게 이 땅에 나타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우리 온 마음 집중돼야 되죠.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저 모든 걸 내게 베푸시고 먹을 거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먹고 살게 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감사하는 인간의 본분이에요. 딴 거 아니었습니다. 그게 인간이 해야 될 본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걸 견디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 견디지 못하는 것도 다르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내 이름을 안 알아주고 말이죠. 내가 묻혀진다는 거, 무시되어진다는 거, 이러한 것들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뭔가 나를 내세울 만한 일을 해야 직성이 풀리죠.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 것은 하루하루 우리가 먹고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라는 것. 그리고 그 능력과 은혜를 증거하는,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우리는 날 위해 살 자가 아니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이름과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 형상이신 주를 위해 살아야 될 그런 자로 부름받았고 그런 이유로 새롭게 지음받았다. 이 사실 하나를 잊지 마시고 나의 이름이 나의 뜻이 먼저가 아니고 예수님의 그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 남은 때를 그 길로만 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 지금까지 대구 은석교회를 담임하시는 신윤식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구 은석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젊음을 갈망합니다. 젊어지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 젊어 보이기 위해서 많은 돈과 시간을 쓰는 것이 인간의 상식인데요. 그러나 육체가 젊어지려는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이 늙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육체는 젊은데 마음이 늙은 젊은이들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노인입니까? 바로 열정이 없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이 노인입니다. 달팽이처럼 자기 성 안에서 안주하려 하거나 소신 없이 바깥 눈치만 살피는 사람은 젊었다 할지라도 노인입니다. 진리를 위해 자기 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젊은입니다. 가슴이 뜨겁고 피가 끓으면 누구나 젊은이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나이와는 상관없이 꿈을 꾸고 그 꿈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젊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늙은입니까? 아니면 젊은입니까?

0: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0: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원작 김연아 극본 권영배 연출 박광현 김자영 65번째
1: 들어와. 유계준 장로. 그래. 주기철 목사를 만나봤어이까?
2: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시오. 우리 목사님이래 모의를 잘못했길래 그렇게 고문을 했냔 말이오.
1: 고문? 그건 아니지요.
2: 아니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요. 목사님 온몸에 난 상처는 고문으로 난 거요 아니고 어디고 싸워서 난 거입니까?
1: 유계준 장로님. 내가 알기론 당신들이 믿는 기독교는 사랑과 희생의 종교로 알고 있어이다. 맞습니까?
2: 기꺼이 잘 알고 있구만.
1: 맞구만. 그럼 잘 들으시. 만약 우리가 주기철 목사를 이곳에 데리고 와서 그냥 내보낸다면 이곳에 들어와 봤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소이까?
2: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요?
1: 목사라고 우리가 봐준다는 말을 들을 것이 아니야.
2: 뭐요?
1: 이곳에 들어온 사람들 치고 깨끗한 몸으로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이까? 만약 주기철 목사를 그냥 우리가 내보낸다면 그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2: 길에서 사람을 기렇게 했다는 거요?
1: 아직도 조사가 안 끝났어이다. 많은 얘기를 못 나눴거든.
2: 그저 날래 풀어주시라요?
1: 왜 이러시야? 이랜 순서와 절차가 있어. 곧 조사가 끝나면 풀어지겠지.
0: 그러나 주기철 목사는 20여일이 넘도록 그곳에 갇혀 있었다. 그가 유치장에 갇혀 있는 동안 산정현 교회는 목자 없는 양들처럼 지내야만 했다.
3: 아휴, 이거 언제 목사님이래 오시는 거야? 응, 하루 이틀도 안 오고 말이야. 벌써 25세가 지났잖네.
4: 아휴, 기르게 말이야. 굳은 일본 경찰이래 사람을 한번 데리고 들어가면 금방 풀어지는 일이 없어야.
3: 이러다가 우리 목사님이래 감옥에서 계속 사는 거 이거 아니네.
4: 아이고, 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네. 님 자리에 우리 목사님이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래서 하는 말 같구만이.
3: 아니, 누가 그래서 하는 말이네.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 아니네. 우리 산정현 교회 목사님들이래 어떤 사람들이네? 응? 고조 일본에 감시를 받아온 사람들 아니네. 그래서 내래 하는 소리 돼 안카소.
2: 걱정이래 되면은 곧 기도들이나 하라.
3: 아이고.
2: 어저가 애민 아이들이 교회에서 못하는 소리들이 없구만은.
3: 저 장로님 오셨습니까?
4: 그저 기도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게 지서니. 예. 기름 목사님은 아직 소식이래 없시오?
3: 잘 계시는 건지.
2: 잘 계시니까니 염려 말라요.
4: 사식은 들어가고 있디요.
2: 사식을 넣는다고 해도 그저고 밥이 넘어가가시오.
3: 이렇게 우리들이 기도를 하니까니 곧 풀려나갔디요.
2: 자, 곧 들어가 기도나 합시다래.
0: 산정현 교인들의 기도는 25일 동안 계속되었다. 오직 주기철 목사의 무사 귀환과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신 것처럼 일본의 손에서 민족을 구해주시길 산정현 교회 교인들은 새벽을 맞으며 기도했다.
1: 겐저, 뭐 좀 알아냈나?
5: 뭐 말입니까?
1: 평양신학교 사건 말이다. 수감된 자들로부터 알아낸 게 있느냐 말이다.
5: 특별한 것은 없고 신사에 반대해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것밖에.
1: 신사에 반대해서 김일선 목사가 심은 나무를 베어내?
5: 그 젊은 혈기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1: 젊은 혈기에? 이런 빡가게로! 지금 조선에서 일어나는 일말의 모든 사건들이 바로 그런 혈기왕성한 놈들의 수행이다. 그걸 다 젊어서 하는 일이라고 하겠나?
5: 그런 것은 아니고요.
1: 시끄럽다. 나가서 김일선 목사가 오시면 이곳으로 안내를 하도록.
5: 김일선 목사가 오십니까? 무슨 일로?
1: 그걸 내가 지금 어떻게 알겠나? 와봐야 할 것이 아닌가, 와봐야.
5: 그렇겠군요. 와봐야 알겠군요. 그걸 깜빡했습니다.
1: 이젠 바보 같은 놈을 데리고 내가 일을 하니까 흰머리가 늘어나지. 들어와.
6: 안녕들 하셨습니까?
1: 아니, 김일선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 그래요? 모의가 대단하다고
2: 저 같은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 제가 나가서 기다리고 있으려고 했는데 아이가 죄송하게 됐습니다.
2: 죄송이라니요? 나 때문에 바쁘신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다는데 이거 도리어 제가 죄송합니다.
1: 자자자 여기 앉으시죠. 견조 뭐하나 자리 안 비워드리고 그렇게 계속 거기에 앉아있을 것인가?
5: 제가 깜빡했습니다. 목사님 저 이리로 앉으시죠.
1: 저 녀석은 점점 바보가 되어간단 말이야. 목사님 먼 길을 오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2: 먼 길은요 하나도 먼 길이 아니니까 뭐 그런 말씀은 마시고.
1: 그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2: 자리가 좀
1: 아 예 견자 나가보더라.
5: 아이 눈치가
1: 자 이제 되셨지요? 말씀을 하시지요 목사님.

출연 정운석, 신세인, 우문희,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65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하는 일이 너무 작은 일이라서 귀찮고 또 하찮다고 여기신 적은 없습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마저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작다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습니까? 하지만 무엇이 크고 위대한 일이며 무엇이 작고 하찮은 일의 기준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된 그 일이 큰 일이며 위대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행하는 선한 일을 사람들이 하찮게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크고 위대한 일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말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1866년 9월 2일 해가 저물어 갈 무렵 27살의 젊은 영국인 토마스 목사가 대동강 하류에서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그는 순교를 당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저 불쌍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토마스 목사는 죽기 3년 전 영국에서 중국으로 파송된 선교사였는데요. 상해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한국인들이 복음을 듣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미국 상선인 제너럴 쇼먼홀을 타고 입국하다가 순교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토마스 목사의 순교가 부질없는 짓이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토마스 목사의 목을 벤 김충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장면을 보고 회개한 이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토마스 목사의 피 흘림을 통해서 한국 땅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복음을 위해서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까? BBN 한국어 방송에서 권해드리고 있는 ITL 카드를 신청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카드를 전해주신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 증거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 성적인 범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러나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던 우리 주님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바로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그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노라. 나를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죄 용서함을 받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으며 새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죄와 저희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면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모든 성적인 범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에게 다시는 네가 그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도 이 시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들려 내 길에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에서 23장 말씀입니다.
4: 제22장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일을 바치는 것이 가하니이까 불가하니이까 한대,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이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라.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히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2: 제23장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 위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성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 진저 위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 진저 위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 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여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십일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이나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책지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3: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22장에서 23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BBN의 가장 커다란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엄선된 찬양에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찬양의 선곡 기준 가운데 드럼을 허용하는 몇 가지 성경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음악적 내용과 리듬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너무나 거친 비트를 사용한다든지 또는 드럼 소리 때문에 선율이나 화성보다는 지나치게 리듬이 강조되어서 전체적인 조화와 흐름을 무너뜨린다면 저희들이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저희 원칙들은 성경을 통해서 뽑아낸 올바른 찬양의 원리라고 믿기 때문에 BBN은 지금까지 이 원칙들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청취자 여러분께서 올바른 찬양을 통해서 건전한 영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능력의 이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도행전으로 모시겠어요. 우리 15장 말씀 지난번 나누었거든요.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갈라디아 지역에서 증거했어요. 한데 유대인들이 내려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였죠.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 완성되어진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계속 전하게 될 때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해서 그 유대인들과 쟁론이 있게 되고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로 증거되면서 예루살렘 공의의 큰 교회 회의가 있게 되었던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쭉 그 변론을 하게 되는데 그 변론의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해요. 자, 15장 7절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자, 저는 이것이 베드로가 처음으로 말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성격상 그 논쟁하는 동안에 줄곧 침묵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그는 이미 이것을 발표하기 전에 적어도 몇 차례 말할 기회를 타서 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매듭 지으려고 베드로가 일어섰다는 거죠. 이것은 베드로의 새로운 결정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미 똑같은 것을 고넬료의 회심 때에 선언했던 바가 있죠. 베드로 자신이 고넬료의 믿음으로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우린 다 한번 나눴던 적이 있잖아요. 그는 처음에 이방인의 집에 가서 율법이 없이 복음을 전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할례자들이었고 그들은 모세율법을 따르지도 않았고 그들은 돼지고기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시몬 베드로가 말을 시작하자 많은 기대를 가지고 그를 경청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마음이 좁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베드로를 마음이 좁다고 표현하는 것은 그를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가 너무도 보수적인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좁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니까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즉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또 유대인의 사도로서 특별히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가 자기들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했던 것이죠. 이때 그는 스스로 깨끗하지 않은 것은 어느 것도 먹지 않았으며 또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도로 모세율법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그런 베드로가 말을 한다고 하는데 듣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이때 베드로는 이방인들이 그의 입에서 나온 복음을 듣고 그들이 믿었다는 것을 증거했던 겁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실제로 구원받았다고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구원이란 사람이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혹은 돼지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하는 것으로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깨달았던 것이죠. 구원은 안식일이나 주일 혹은 다른 날과 절기를 지키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구원은 믿음을 통한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밖에 다른 것들을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 이런 면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기에 주의를 지키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주의를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기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15장 8절로 9절입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기에 마음을 정결케 하셨다고 말을 했는데,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예식에 참여했기 때문입니까? 아닌 것이죠. 교회에 잘 출석했기 때문, 그건 아니죠. 오직 믿음으로 깨끗게 하셨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는 고넬료의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의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오셨습니다, 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항상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여러분을 위해 그 모든 일을 다 해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꼭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그분의 아들을 영접하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들을 우리 가운데 명령하지 아니하셨어요. 다음은 10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시몬 베드로는 여기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이나 그들의 조상들 누구도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에 대해 전에도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게 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그 어느 누구도 구원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그것을 지킨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지킬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가지, 오직 단 한 가지 이유로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이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그들은 제물을 그 믿음으로 드렸다고요. 예를 들어서 아벨이 어린 양이 결코 죄 없이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그의 어머니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어떤 분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았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께서 그 가죽옷을 해입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설명했다고 믿어요. 그 설명을 들은 아담과 하와가 피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것을 자기들만 했겠어요? 아들들에게도 해주었죠. 아벨아, 가인아, 너는 특별히 큰아들인데 뭐 이러면서 말씀을 해줬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가인은 그걸 안 믿었던 거예요. 뭐 꼭 양을 바쳐드려야 돼? 그냥 난 농사진 거로 할게. 그러나 아벨은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을 받으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했습니다. 아벨은 그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여러분이 높은 영적 수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또 여러분이 주님의 산상수훈을 그대로 다 지키면서 살고 있는 것처럼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보다 더 위선적인 것은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을 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왜 당신께서는 자기가 잃어버린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십니까? 왜 당신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고 그분을 위해 큰 일할 능력도 없다고 고백하지 아니하십니까? 왜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가지 아니하며 구세주인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묻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받아주십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의인이라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또 많은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특별한 것을 행했기 때문에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제가 주님께로 갔던 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가자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죠. 제가 만나본 구원은 사람들은 모두 이 길로 그분께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에디오피아 내시도, 빌립도, 어떤 사람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구원을 입었고 얻었지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 베드로가 얼마나 강력하게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는지 여러분과 나누었어요. 자, 15장 11절로 가보시죠.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시몬 베드로는 아주 분명하게 이것을 증거합니다.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확신하건대 시몬 베드로는 이때까지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지만 그는 그렇게 말했다고 보는 거예요. 나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단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했던 거죠.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15장 12절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듣더니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저는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그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두 사람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겪은 그들의 체험담을 또 간증들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말하기 위해서 일어난 사람들은 야고보였습니다. 사람은 야고보였어요. 저는 여기서 잠깐 멈추어서 야고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상고하고 싶은데 여기서 말씀드린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 즉 사도행전 12장에서 이미 순교한 야고보가 아닌 거죠. 이 야고보는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약간 의문이 가실 수도 있는데 우린 그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이미 사도행전 12장 17절에서 베드로에 의해 지도자로서 이미 언급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알포의 아들이며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일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초기 교회 교부들로부터 내려온 교회 전승에 따르면 이 사람은 우리 주님의 형제이며 또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로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체험하게 됩니다. 아직 그 감격은 너무도 생생히 그들의 가슴 속에 살아있는 것이죠. 그때는 오순절 사건의 초기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가 교회 시대, 은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새로운 시대에 초기에 서 있는 이 사람들에게 너무 비평적이어서는 안 될 줄로 아는 거죠. 13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여기서 말을 마침에라는 것은 뭐 시몬 베드로가 말을 마쳐 그리고 또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의 보고를 마친 후 아마 그때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12절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보고를 들은 후 직후에 야고보가 말을 잇고 있는 것을 보니까 말이죠. 유대인들은 일어났던 일의 보고를 듣고는 이렇다 할 질문들이 없었습니다. 야고보가 그날 모인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서 그들에게 들으라라고 합니다. 그것은 경청하여 들으라는 뜻이 되겠죠. 그가 말하려고 했던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것은 저와 여러분 역시 그에게 주목해야 할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드리는 시간은 좀 더 줄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이제 야고보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볼까요?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몬이 고하였으니, 여러분 여기서 보면 야고보가 완전히 베드로의 말에 동의한다는 말이죠. 그들은 오늘날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전 세계를 구원하고 계신 것이, 그건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건설, 그것도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무엇을 하고 계신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셔서 자신의 백성으로 그들을 선택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날에는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들이 있을 것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계 곳곳으로 가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반대도 있을 것이고 또 배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계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할 백성을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파하는데 그렇게 열심인 까닭이 되는 거죠. 이제 모든 인종과 모든 나라와 모든 지위와 모든 족속과 특별히 이 극동방송이라고 하는 이 라디오 매체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뭐 국가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특별히 이런 방송 매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제는 위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전 세계 어디나 갈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들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할 백성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복음이 곧 백성을 믿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곧 말씀을 믿는 것, 그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초대하는데 초대에 응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성경책 사도행전 15장 14절에 밑줄을 그으시기를 바라요. 저는 제 성경책 그곳에 원을 그려놓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할 백성들로 그들을 선택하시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구원을 말씀할 수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자에도 중국의 선교사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중국 땅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5절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이 새로운 시대가 구약의 가르침과 반대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선지자들의 말과 이 지금 사도들이 하는 말이 계속해서 일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야고보는 예언서

아모스서 9장 11, 12절의 말씀을 인용하기 시작합니다. 이 후에, 여러분 이것은 아모스서 그날에 이렇게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일 후에라는 말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할 백성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자신의 이름을 위해 개인적으로 부르고 계신 거죠. 16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 뭘까요? 그것에는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다윗 혈통에서 나온 사람이 누굴까요? 그 자격을 갖춘 분은 오직 한 분,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예수를 다시 보내려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시부리서 1장 13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느니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대적할 모든 적들을 그분의 발밑에 꿇게 하실 겁니다. 이 일은 장래의 그 언젠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보내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노라고 말씀하신 시편 2편 12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우리를 살리게 됩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사도행전으로 모시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은혜의 동산.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오늘은 회복의 아침, 이런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회복의 아침. 회복의 아침.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회복이 필요한 분 계시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또 회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것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 전에 주님께서 두 번 나타나셨고 오늘 이 본문에서 세 번째 나타나셨다, 그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로 나타나신 것은 부활하신 날 저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을 때 그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죠. 그때는 모든 제자들을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셨을 때는 예수님이 특별히 도마를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지요. 그래서 계속 주님의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나타나 주셨는데 그때는 특별히 도마를 위해서 나타나 주신 것이죠. 세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나타나셨는가 하면 베드로를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제일 사랑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그런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7절을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베드로가 여러분 바다로 뛰어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베드로는 자다가도 주님 얘기만 들으면 벌떡 일어날 정도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큰 죄를 범했죠. 그 죄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알면서도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베드로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닭우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났겠어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 기억났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26장에 나오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부터 35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부터 35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베드로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부인했죠.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결국 주님 말씀대로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통곡하면서 회개했지만 베드로는 그 일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벌써 두 번이나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부인한 그 죄책감에서 베드로는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다시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갑니다. 자, 본문 3절을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왜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랬을까요? 주님을 부인한 내가 어떻게 다시 주의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그 생각하면서 옛날에 하던 그 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로 나간 거죠. 베드로가 가겠다니까 또 그 옆에 있던 제자들도 함께 가겠다고 합니다. 이런 거 보면 베드로가 리더십은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말하면 그냥 사람들이 막 움직입니다. 그런데 고기를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못 잡았어요. 자, 3절 하반절 또 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고기를 잡는다고 열심히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해변에서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우리 주님의 목소리였어요.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해변에 서서 제자들에게 소리쳤어요. 얘들아 고기 좀 잡았느냐.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아니요 우리가 잡지 못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지 몰라요. 그냥 물으니까 답해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희들이 나가서 전도를 해야지 고기를 잡고 있으니 고기가 잡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한번 내려봐라. 그리하면 많은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쭉 읽다가 6절 말씀에 오면 본격적으로 은혜 받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안 잡히던 고기가 갑자기 많이 잡히는 기적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베드로를 회복시키려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6절부터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베드로를 위한 것입니다.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시고 저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자, 드디어 배가 육지에 도착했습니다. 육지에 와 보니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날 아침 메뉴가 뭡니까? 숯불 생선구이. 그걸 해놓고 기다리신 거예요. 12절 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베드로는 주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까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본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겠죠. 그날 아침에 잡은 고기의 수가 153마리입니다. 근데 그 고기들을 보면서 베드로는 또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야, 고기 많이 잡아서 정말 기분 좋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주의 일을 해야 할 사람으로서 고기 잡은 것 자체가 한없이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런 마음을 아시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지금 잡은 고기도 좀 가져오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왜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그랬을까요? 지금 베드로는 굉장히 미안한 사람입니다. 고기 잡은 것도 미안하고 부인한 것은 정말 뭐라고 말할 면목이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베드로로 하여금 덜 미안해하라고 덜 부끄럽게 생각하라고 방금 잡은 그 고기들 있지 않냐? 그거 한번 가져와 봐라. 우리 그것도 요리해서 같이 먹자.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이제 친구들하고 도시락을 열고 같이 먹습니다. 근데 그 도시락을 열어보면 부잣집 아이들은 반찬이 좋고 가난집 아이들은 반찬이 김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선생님이 부잣집 아이 반찬을 먹지 않고 가난한 집 아이 반찬, 김치 하나밖에 없는 그 반찬을 먹으면서 야, 이 김치 진짜 맛있다. 얘들아, 너희도 한번 이 김치 한번 맛봐라.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겠죠. 선생님이 왜 그럴까요? 뭐 진짜 맛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김치밖에 안 사온 아이는 굉장히 좀 창피하게 느낄 거 아닙니까? 창피하지 말라고 생각 있는 선생님들은 이제 그렇게 하죠. 지금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너희들이 잡은 그 고기 있잖냐? 그거 한번 가져와 봐라. 그거 참 맛있겠다. 우리 같이 해먹자. 지금 주님이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날 아침에 베드로가 밥을 먹는데 모르긴 몰라도 울음을 삼켜가면서 먹었다고 생각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책망을 들어도 정말 많이 들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고기 잡는 것도 도와주시고 아침 식사까지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여러분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아침 식사가 끝났습니다. 예수님과 일곱 명의 제자는 숯불 주위에 둘러앉았습니다. 불을 보니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또 무엇이 떠오릅니까? 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순간이 생각났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그리고 25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베드로가 뭘 하고 있었어요? 불을 쬐고 있었어요. 불을 쬐고 있을 때 한 여종이 와서 너도 예수의 제자지?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아니야, 나는 그분을 몰라, 그러면서 부인했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 앞에 무엇이 있어요? 불이 있어요. 그 불을 보면 베드로는 뭐가 생각나느냐? 불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던 그 순간이 또 생각나는 거죠. 주님께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을 해야 할까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주님이 먼저 베드로에게 말문을 여셨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15절 그들이 초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갑자기 질문을 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정말 나를 더 사랑하니?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헬라어 성경으로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아가페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그 질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주님. 내가 주님을 필리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아가페 사랑하느냐고 물었고 베드로는 필리아 사랑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부모가 자식을 무조건 사랑하는 그 사랑, 그런 종류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필리아 사랑은 친구들 간의 사랑, 친구들 간의 우정, 이런 것이 필리아 사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필리아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한 사람이잖아요. 부인한 자기가 감히 내가 주님을 아가페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랑을 해요. 지금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내가 주님을 아가페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필리아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또 질문을 해요. 자, 16절 보겠습니다. 16절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또 물었어요. 베드로가 또 똑같이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이번에도 먼저처럼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고 베드로는 또 먼저처럼 내가 주님을 필리아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시간이 또 흘렀어요. 예수님께서 또 질문을 하십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번에는 예수님이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하느냐 묻지 않으시고 베드로가 쓰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물었어요. 네가 나를 필리아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베드로가 네, 내가 주님을 필리아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17절 중간에 보시면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여러분 똑같은 질문을 세 번씩이나 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세 번씩이나 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치매 환자도 아닌데 했던 말 기억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닌데 왜 세 번씩이나 질문을 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죠? 세 번 부인했죠?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세 번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세 번 물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읽혀지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베드로를 회복시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큰 감동을 받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의 그 마음이, 주님의 그 사랑이 제 마음속에 확 와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는 이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마다 저는 거의 예외 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는데도 휴지 갖다 놓고 눈물 닦아가면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그냥 눈물이 나요. 주님의 그 마음을 제가 아니까. 주님의 그 사랑이 읽혀지니까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목회하다가 힘들 때,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지, 목회가 힘들어도 주님의 이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내 양들을 돌봐야지, 목회해야지. 그러면서 힘을 얻고 또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예수님은 세 번씩이나 자기를 부인한 베드로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계속 보시면 예수님은 베드로에 대해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의미심장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의미에 대해서는 그 다음 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죽게 될 것인지 예수님께서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게 18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죽임을 당할 거라는 것입니까? 내 팔을 벌리리니.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여러분 팔 벌리고 죽는 죽음이 뭘까요? 십자가형.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이 뭘까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과거에는 네가 나를 부인했지만 앞으로는 네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네가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과거에 나 부인했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죄책감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어. 이제는 힘내야지. 그리고 다시 한번 나를 위해서 살아가야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그 말씀을 해주려고 베드로가 어떤 죽임을 당할 것이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19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뭐라 그러셨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이죠. 그 상황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 그러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이나 오늘 본문에서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은 결국 같은 말씀이죠. 옛날에 3년 전에 그를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을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어떤 의도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새 출발하는 거야. 네가 비록 나를 부인했지만 그거 이제 잊어버리고 우리 새 출발하자. 그런 의미에서 나를 따라오너라 다시 한번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날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놀랍게 쓰임받습니까?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고 정말 위대한 일을 하다가 결국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사도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말았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베드로는 예수님과 똑같은 자세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고 거꾸로 달려 죽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감히 우리 주님과 똑같은 자세로 죽을 수 있단 말이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죽여다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주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분 계십니까? 주님을 잘 섬기다가 지금은 어떤 이유로 뒤로 물러나 앉아있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시면 여러분 주님은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이 필요한 분 계시면 치유가 필요한 분 계시면 오늘 들은 이 말씀 집으로 돌아가셔서 조용한 가운데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를 주님이 회복시킨 것처럼 주님께서는 여러분들도 회복시킬 수 있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0: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전해지길 원하는 마음에서 일체의 영리 행위를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송 선교의 진정한 주인공은 저희가 아닌 청취자 여러분이라는 마음으로 100% 청취자 후원에 의한 방송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만 여러분의 선교의 마음을 담은 작은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으로 선교의 열정을 담아 후원금을 보내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저희 BBN 방송을 통해서 다치고 상한 마음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 BBN 방송과 함께 선교사에게 동역자가 되고 싶은 분들께서는 저희 BBN 방송국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있는 선교 후원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후원에 관한 다양한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새 언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옛 언약은 그림자예요. 진짜 새 언약.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자기 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이 그게 언약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십자에서 언약이 완성되니까 그 십자에서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성령이 임한 자들이 뭘 증거하게 되느냐 하면요. 요한이 한 이야기예요. 그 세례 요한이 한 그 이야기를 요한이, 사도 요한이 그대로 받아서, 아,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구나.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전하고 바울이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거죠.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월절에 못 박힘 전반부 말씀입니다.
0: 네, 광고를 하나 더 할게요. 오늘부터 10시 20분에 주일학교 분반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한 40분이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오시는 분들은 분반 공부하는 그 공간은 조금 확보를 해 주십시오. 분반 공부 마치면 앉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동안 한 절반은 어른 예배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는 지금 오후에 11시에 이제 예배를 하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지금 제2예배실에 많이 앉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도록 본당에 앉도록 하세요. 그리고 앞쪽에 앉으시면 되고요. 자리 좁으면 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앉아도 돼요. 예, 원래는 어린이들하고 같이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앞쪽에서 앉아서 또 부모, 가족 같이 오시는 분은 같이 앉으셔도 돼요. 그래서 혹 중고등부 학생들 자리 부족하면 강대상에 앉아도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발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년이 날까 하노니 명제로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상당히 시끄럽죠? 선풍기 소리가. 에코는 제일 약하게 해두시고 선풍기는 되도록 한번 꺼봅시다. 못 견딜 정도면 켜셔도 되고. 예. 네. 아, 조용하다. 좀 더우시더라도, 가만히 있으면 덜 더우실 거예요. 에코는 켜놨죠? 예. 네. 이 선풍기 날릴수록 굉장히 커요, 소리가. 이 정도면 양호하죠, 뭐. 그 중국에 그 지하교회에 가시면, 정말 좁은 공간에, 뭐, 그냥, 무릎 꿇고 앉을 정도로 꽉 차서 2시간, 3시간 크게 하면 또 들리니까 예, 그렇게 창문 닫아놓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중국에 갔다 오면 화가 난대. 예, 거기는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말씀을 사모하는데 우리는 정말로 환경과 시설이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더 원한대요. 더 편하고 더 안락하고 더 쾌적하고 더 좋은 것으로. 그러려니까 교회당을 어떻게 지어야 되고요? 더 멋있고 아름답게 쾌적하게 완벽하게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이 되죠. 그래서 진리에 관한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꼭 계속 환경이 쾌적해야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물론 여건이 되면 일부러 힘들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일부러. 여건이 되면 좋은 환경이 훨씬 좋겠지만 예수님 어디서 설교하셨어요? 산 위에서 바닷가에서 광야에서. 예. 오늘 같은 이렇게 고정된 어떤 예민한 건물이 있어야 되고 형식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예.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산이든 어디든 뭐 길이든 뭐 광야에서 어디든지 모을 수 있는 것이죠. 좀 이런 어떤 우리가 좀 열려진 생각, 정말 성경적이냐 말이죠. 오늘 이런 모임이 예. 그렇게도 좀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다 마치셨다는 것은 가장 가깝게는 24장부터예요. 그 24장에서부터 가까운 말씀이 이제 오늘 25장까지 이 말씀을 다 마쳐 가장 가까운 문맥이 24장이에요. 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이 성전의 돌멩이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랬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보암직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감람산에서 조용히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입니까? 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들은 종말로 봤기 때문에 언제 이 예루살렘 종말이 무너집니까? 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종말이 뭔지를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종말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리스도 헬라어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는 메시아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기만 하면 당장에 뭐가 일어날 줄 알았어요? 다윗처럼 솔로몬 시대처럼 영광스러운 왕으로 등극하고 자기들은 멋있는 나라의 백성이 될 줄 알았단 말이에요. 당장에 나타날 그날을 바라보았는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계속해서 그날과 그때는 너희가 몰라도 되고 그러면서 열천녀의 비유 또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 믿음으로 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고 너희 눈에 보이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1차적으로 누구 오심이에요? 1차적으로 누구 오심이에요? 성령의 오심. 성령의 오심.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완성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이것이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영으로 임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영이 임했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다스린다. 이것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대사관 얘기를 했잖아요. 미국 대사관이 한국에 와 있죠. 그럼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누구의 영역을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 나라예요? 미국의 통치를 받아요. 거기는 우리나라 경찰권이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대사관이 허락해야 경찰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다 할 때에 우리는 비록 대한민국 안에 살아가지만 대한민국보다 더 높으신 영원하신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 이게 성령 임하심으로 쭉 설명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리고 25장에서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는데 겉으로 볼 때에는 너무 미미해요. 보잘것없어요.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한 모습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요? 열천녀 비유처럼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와 계시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열천녀 비유였고 달란트 비유였고 양과 염소의 비유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25장 26장까지 오늘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다 마치시고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25장만 다 마친 것이 아니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지금까지의 말씀을 다 마치신 거예요. 특히 산상수훈 다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리고 마태복음 14장에 천국 비유가 나오시죠. 그리고 모든 마태복음의 말씀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버지의 나라에서 들은 그 말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나라의 말씀들을 사실 다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있지만 다 없고 마태복음 하나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을 다 마쳤다 이 말은 무슨 말을 쓰면 다 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말씀을 다 하신 거예요. 다 마치시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마쳤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27장, 28장에 보면 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최후의 만찬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있고 그래 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2절입니다.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이틀 지나면 유월절이에요. 유대인들 너무너무 잘 아는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틀 지나면 이제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팔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뭐 예수님 말씀이라 해도 돼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이루어내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이루어내시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을 보는 시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오늘 26절처럼 예수님께서 산상수 말씀하셨죠. 그러면 산상수 말씀하셨고 지금 26장까지 말씀 다 하셨어요. 25장 말씀 다 하셨어요. 말씀을 다 하시고 너희는 이 말씀대로 살아라 하고 떠나가 버렸다면 구원받을 사람은 예,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산상수훈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보이나니 천국이 저의 끝이라 그랬거든요.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냐 말이죠. 애통하는 자는 보이나니 제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긍휼의 자는 보이나니 저희가 긍휼의 이름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심지어 마음에 음욕만 품어도 가늠한 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지라도 불법을 행한 자는 나의 다 너희를 떠나가라. 그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맡겨서 우리에게 지켜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정말 단 한 명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딱 보니까 누가 제일 먼저 등장합니까? 나병 환자가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손을 대주시면서 깨끗함을 받으라. 나병 환자에게 접촉하면 나병이 전염되거든요.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의 그 부정함을 다 자기에게로 받아들이시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에서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나병이 다 발했을 때 뭐라고 해버려요? 정하다. 이거는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부정합니다 할 때에 성경 뭐라고 선포해줘요? 정하다. 정말 놀라운 복음이에요. 그러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하여 나는 진짜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병 환자가 맞습니다. 나는 진짜로 죄인 맞습니다. 라고 할 때에 어떻게 정하다고 선포해줘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에서 손을 대시면서 너 정하다.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부정함을 어떻게 해요? 자신이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거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다 마쳤다는 말은 마태복음 5, 6, 7장 다 마쳤단 말은 마쳐놓고 자 너희들이 알아서 산상수훈 지켜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마친 말씀들을 친히 뭐하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 어디로 가세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겠다는 거죠. 언제 그것도? 유월절에. 자 오늘 중고등 학생들도 들어와 있는데 유월절이 뭐예요? 혜민이 유월절이 뭐예요? 성민이? 유월절이 뭐예요? 학생 시간에는 잘 대답하는데 어른이 있어서 좀 주눅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일부러 하느냐고 하면 그럼 우리가 성경 읽기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물어봤어요. 선생님들 지난주 교사들이 모였잖아요. 선생님들 아이들이 성경 읽기를 잘 해옵니까? 라고 물으니까 처음에는 좀 따로 오더니 지금 잘 안 합니다 그래요. 한 반에 한 다섯, 여섯 명 되면 한두 명 겨우 하는 정도예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유월절 얘기를 했을 때에 적어도 중고등부 학생들이 또는 여러분들이 유월절이 뭔지 어떤 그 내용과 의미는 몰라도 유월절에 출애굽기 어떻게 유월절이 있어요? 이걸 알아야 이거 설명 안 하고 바로 유월절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유월절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유월절의 이야기를 하려면 이것만 해도 한 시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합시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우리 엄마가 자녀를 함께 읽으면 3년 되면 성경 한번 읽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나간 거 그냥 두세요. 그건 또 나중에 읽으면 되고 또 내년에 읽으면 되니까 아니면 3년 뒤에 읽으면 되니까 내버려 두고 내가 못 따라가면 오늘 몇 장에서 몇 장까지예요? 사사기 15장부터 21절까지 읽어나가면 돼요. 이게 꼭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온 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밥을 하루만 굶으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고 어떻게 해요, 부모가? 큰일 났다고 막 밥그릇 들고 쫓아다니겠죠. 밥 먹으라 그러면 내가 뭐 사준다? 장난감 사줄게, 뭐 용돈 줄게. 한 일주일 굶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자식이 밥을 일주일 동안 굶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병원에 입원시키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 안 먹어도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없다면 진짜로 우리 거듭난 사람 맞아요?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다면 신령한 젖을 삼아라. 너희가 거듭났다면 신령한 젖을 삼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면 신령한 젖을 삼아는 게 지극히 당연해요. 어린애가 태어나면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빨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거듭난 건 맞는가 한번 의심해 보십시오. 말씀에 관심이 없고 말씀 읽고 자녀들과 함께 말씀에 나눔이 없다면 진짜 이거 예수 믿는 거 맞아요? 밥을 안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양식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일주일에 한 끼 드시고 잘 버티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부탁드립니다. 제가 교사를 물어봤거든요. 지난주 교사할 때에. 제도 이런 사람이 많이 없대요. 물론 그거 가지고 또 막 너무 율법적으로 아 뭐 때려가면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좀 옛날에는 그랬을지라도 이제는 어떻게요? 엄마 아빠가 본을 보이세요. 본을 보이세요. 성경 읽는 것을, 책 보는 것을. 야, 우리 엄마 아빠가 성경을 보구나. 그러면 성경 읽으면서 막 다른 얘기 좀 못 하잖아요. 그렇게라도 꼭 한번 해보십시오. 자, 제가 유월절 얘기 다 아시죠? 네, 뭐 아신다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유월절에 예수님이 잡혀서요. 잡혀 죽는다고 생각하세요.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유월절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온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이 내릴 때에 마지막 재앙이 장제의 죽음이죠. 그러니까 짐승도 처음 태어난 수컷은 다 죽임을 당하는데 뭐만 하면 안 죽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만 바르면 돼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문 이마 문설주에 발라놓으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가는 거죠. 패스오버하는 거예요. 이걸 유월절, 담을 넘어갔다가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애굽 사람들이 듣고 애굽 사람들이 아홉 가지 재앙을 봤잖아요. 그 애굽 사람들도 그 소식을 듣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왜요? 그 안에 애굽 사람이 들어있는데 이 나쁜 놈이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돼. 그게 애굽 사람이든 온갖 잡종이든 상관없어요. 어린 양의 피만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나는 모세의 가족이에요. 또는 뭐 아브라함의 친척이에요. 뭐 물론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나는 이스라엘 정통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어린양의 피를 안 바르면 어떻게 돼요? 죽음의 천사가 봐줍니까 안 봐줍니까? 이게 마지막 열 가지 재앙의 무슨 면이에요? 그래서 그 유월절 어린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 거. 이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나라가 출발이 돼요.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아 나오기 때문에 그 날을 해의 첫 해로 만들어봅니다. 달력도 바꿔버려요. 출애굽 하는 날이 뭐라고요? 첫 해, 그 해의 첫 달. 그러니까 다른 달력이 있어요. 우리가 양력 음력이 있듯이 이스라엘은 고유한 달력이 그 유월절을 기점으로 오늘 1월 달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정말 자기 죄인 이름을 알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그 날을 우리는 뭘로 볼 수 있어요? 다시 태어난 날로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거듭남이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아 나온 그 날을 기억하여 기념하여 대대로 기억하기 위해서 그 날을 유월절로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일 동안은 무교절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은 같이 연결돼요. 출애굽할 때 급하게 나오니까 발효되지 않는 밀가루를 반죽을 가지고 와서 딱딱한 떡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누룩 없애는 그 날이 유월절과 이어서 바로 무교절과 연결되죠.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장 중요한 게 유월절이죠. 그리고 49일 뒤에 그 칠칠절 그게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절기가 수장절. 이렇게 3대 절기가 다 영적인 의미들이 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나라다우려면 나라가 다우려면 어디 아래 있어야 돼요? 유월절 안에 있어야 돼요. 그냥 날짜 지킴의 의미가 아니라 유월절의 정신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아 나왔습니다라는 그 어린 양의 피의 공로를 잊지 않을 때에 이스라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다운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잊어버리면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방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데요. 제대로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광야 40년 동안 유월절 못 지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사시대 유월절 제대로 못 지켜요. 전쟁한다고. 왕들의 시대 유월절 제대로 못 지켰어요. 가끔씩 개혁이 일어날 때, 정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때 유월절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일들이 일어나요. 히스기야도 그렇고 요시아 왕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러할 때 유월절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 제대로 지킨 역사가 없어요. 사실은 보면 몇 번 있어요. 몇 번. 그러니까 유월절 정신을 잃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가득해집니까?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이방 나라처럼 그렇게 나라가 망하는. 그래서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가 망했어요. 유월절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가지고 또 하나님의 교회는 뭘 지키자 그래요? 아, 유월절 지키자 그래요. 그래서 양 잡는가요, 거기? 엉터리 같은 얘기죠.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모든 성경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지만 그런 이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지만 제대로 못 지켰어요. 결국 우상 숭배로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기에 결국 바벨 포로에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성경이 말라기로 구약이 마감이 돼요. 근데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이 이제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으로 끝이 나는데 그로부터 무려 400년 동안 메시아가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아요. 400년 지났을 때에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치죠. 그 광야에서 세례요한이 외칠 때에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오셨잖아요. 그 세례요한이 예수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성경이,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요한이거든요. 그 구약의 모든 선지자,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딱 세례요한의 손가락으로 딱 모아지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수, 여호수아, 조슈아, 예수. 그 예수의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어디서 구원한다고요? 저희 죄에서 구원했잖아.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요한이 증거하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 보여주고자 하는 뭐예요? 최종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구약 전체가 유월절 어린 양을 보여주는 이야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에서 자신의 살을 찌고 피를 흘리신 그 피 흘리심이 무슨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옛 언약은 그림자예요. 진짜 새 언약.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자기 피로 십자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이 그게 언약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십자에서 언약이 완성되니까 그 십자에서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성령이 임한 자들이 뭘 증거하게 되느냐 하면요. 요한이 한 이야기예요. 그 세례 요한이 한 그 이야기를 요한이, 사도 요한이 그대로 받아서 아!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구나.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전하고 바울이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 2절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아. 유월절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유월절 되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하게 유월절을 맞이해서 머리부터 발에 목욕을 다 해요. 정결하게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유월절에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자, 예수님은 언제 십자에 못 박힌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유월절에 못 박힌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어떻게 합니까? 언제 죽이지 말자 그래요? 예, 명절은 곧 유월절이거든요. 왜? 유월절에 예수를 잡아오다가 괜히 밀란이 일어나면 시끄러우니까 명절이 딱 끝나면 그때 예수를 조용히 잡아서 죽여버리자. 여러분 이게 대제사장들과 그 가야바라는 대제사장 또 백성의 장로 이게 산헤드린 공회거든요. 이 산헤드린 공회의 권력은 막강합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의결기구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가 식민지를 지배하고 있어서 사형 처결권만 주지 않았지 그들은 사형도 처할 수 있는 권한이 이 산헤드린 공회예요.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이 다 부여되어 있는 곳이 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막강한 권력이에요. 그럼 나중에 바울이 무슨 공문을 가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요? 예? 무슨 공문을 가지고? 누구 공문을 가지고요?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알겠죠?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데 산헤드린 공회의 그 대제사장의 공문 하나를 가고 다른 다메섹에 가면 그 다메섹에 있는 군인과 경찰들이 누구를 넘겨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넘겨줘야 될 그 정도의 막강한 권력이 이 산헤드린 공회예요. 로마 교황청이 대단하잖아요. 전 세계에 다 로마 교황청의 대사관들이 따로 있어요. 교황청 대사가 따로 있다니까요. 이 교황청의 어떤 문서를 가지고 오면요, 각 나라마다 다 통해요. 그 정도로 교황청이 막강하죠. 산헤드린 공회가 그런 힘을 가지고 공문을 보낼 정도의 근세가 있는 단체예요. 로마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를. 자, 그런 자들이 모여서 예수를 언제 죽이지 말자 그래요? 명절은 죽이요. 유월절 죽이지 말자 그랬어요.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유월절에 죽이지 말자 그러는데, 정작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분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유월절에 죽는다. 누구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럼 이 산헤드린의 그 막강한 권력이 갑자기 왜 바뀔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와서 대제사장에 가서 예수를 넘겨주겠다 하니까 급격하게 바뀌어서 꼭 유월절에 잡히시고 그렇게 돌아가시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세요.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내가 이틀 후에 유월절에 십자에 못 박히기 위해서 내가 죽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단지 마태복음의 말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 그 장세전의 언약까지 모든 약속 말씀들을 다 뭐하러 가는 거죠? 이루시기 위하여. 하필이면 무슨 날에 가는 거예요? 유월절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 이게 십자가 우발적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십자를 향해 걸어가세요. 우리가 몇 년 전에 누가복음 봤을 때 누가복음은요,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사마리아를 거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마태마가 누가가 다 그렇게 기록해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십자가상의 최고의 정점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분명한 목적은 뭐예요? 왜 올라가세요?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 올라가세요.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으신 말씀의 후반부 말씀을 전해드리시겠습니다.
2: 1년 365일 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 증거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제자도가 없는 기독교는 언제나 그리스도가 빠진 기독교이다라고 본회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 물으신 후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세 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제자이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찬양을 들으시면서 내 삶에 제자의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는 귀한 시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은 방송가족 여러분과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음악 사역은 저희 방송의 아주 소중한 분야입니다. 이 사역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께서 소장하고 계시는 음악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테이프나 CD 혹은 레코드를 저희 방송국으로 보내주십시오. 저희는 가장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들을 엄선하여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력을 통해서 BBN의 찬양음악 사역이 더욱더 효과적이고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이런 이야기를 냈습니다. 결코 심판의 날을 잊지 말라. 어리석은 자들은 악한 일에 대한 심판은 더디며 이 땅에는 위험만 있고 공의가 없다고 생각하나 심판은 반드시 오며 비록 하루나 이틀 한 세기나 두 세기가 늦게 올지 모르지만 인간에게 죽음이 있는 것처럼 분명히 심판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마지막 심판대에 다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마지막 심판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자유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 해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4장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힘과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당신도 무슨 일을 하시든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지 하나님 곧 성령님을 앞세우고 그분을 온전히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0: 구원의 선물을 온 땅 모든 영혼들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릴리안 이야기 번역 김성인 극본 윤주연 연출 송옥석 안녕하세요. 정보가 차고 넘치는 시대에서는 경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이 여성은 거짓의 지배에 눌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인생에 대한 많은 질문들을 갖고 호기심과 궁금증이 가득했으며 그 답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을 때까지 그녀는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1: 릴리안?
2: 불 켜요, 해리. 난 늘 깨어있어요.
1: 11시 넘었어. 내가 뭐 좀 갖다 줄까?
2: 아니요, 괜찮아요. 며칠 동안 한숨도 못 잔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과 면담은 해봤어요?
1: 방금 선생님과 면담하고 오는 길이야.
2: 내가 정말 실성했다고 그래요?
1: 아니, 그건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 릴리안. 하지만 당신이 그분 조언을 따르지 않는다면 병이 더 연장될 수 있을 거라고 하던데?
2: 난 이미 침대에서 쉬면서 지내고 있잖아요. 집안일은 일제 손도 대지 않고. 당신이 가사 도우미와 간호사까지 고용했고요. 내가 뭘 더 해야 하죠?
1: 의사 선생님은 당신이 종교에 대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이 상황까지 온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
2: 난 단지 진리를 알고 싶은 거예요.
1: 나도 분명 그렇다고 믿어.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당신이 그 종교 서적들을 읽는 걸 중단해야 한대. 특히 성경책을. 전부 다 그만둬야 한대.
0: 알고 싶다는 갈망이 그녀를 쇠약하게 만든 어두운 길로 이끌었습니다. 지금 사슬을 끊고로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릴리안 와이즈의 실화 간증입니다.
2: 어머니는 제가 3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외조부모님이 저를 키우셨죠. 전 고집이 세서 외할머니가 저를 키우시는 일은 쉽지 않으셨습니다. 웨일스인이셨던 외할머니는 인내심과 사랑이 많은 분이셨어요. 할머니는 날마다 성경책을 읽으시고 잠자리에서 저와 함께 기도를 하셨답니다.
3: 제발요, 할머니. 저를 두고 가지 마세요.
4: 알았어, 알았어. 잠이 들 때까지만 있을게. 응? 하지만은 우선 자기 전에 꼭 기도를 해야만 해.
3: 왜요, 할머니? 하나님께서 내가 자는 걸 모르시나요?
4: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지. 하지만 네가 자기 전에 인사드리는 걸 원하신단다.
3: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저를 알고 계셨어요?
4: 그럼 태초부터 알고 계시지. 그리고 난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왔단다.
3: 그렇게 오랫동안요?
4: 그래. 그렇게 오랫동안 네가 자라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착한 딸이 되도록 기도를 해왔지.
2: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외할머니의 건강도 나빠지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모님과 함께 살게 됐죠. 이모님 부부는 부유하셔서 시카고에 있는 큰 호텔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전 도어맨과 친구가 됐죠. 이모님과 이모부님은 여행 다니길 즐기셔서 우린 한 번도 교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외할머니의 건강이 더욱 악화되셔서 전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채 자랐습니다. 오직 할머니의 기도만이 저를 지탱해준 유일한 것이었죠.
4: 나갈 거니, 릴리안?
3: 네, 할머니. 해리와 데이트가 있어요.
4: 그 남자도 교회에 다니니?
3: 어렸을 때는 교회에 다녔대요. 근데 저희는 종교에 대해선 얘기 안 해요.
4: 기억하니? 네가 어렸을 때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할미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3: 기억은 안 나지만 고마워요, 할머니.
4: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2: 19살 때 저는 해리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카고에 있는 이모님의 호텔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신혼살림을 차렸죠. 그 후 3년간 저는 딸과 아들을 낳았습니다. 저는 딸아이에게 자기 전에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죠. 어렸을 때 외할머니가 저에게 가르쳐 주셨듯이요.
5: 엄마, 하나님은 어디에 살아요?
2: 당연히 천국이지.
5: 천국은 어디예요?
2: 저기 위 어딘가에 있어.
5: 존슨 아저씨 아파트예요?
2: 아니.
5: 어? 존슨 아저씨네가 저기 윗집이잖아요. 바로 우리 위예요.
2: 예, 천국은 존슨 씨네 집에 있는 게 아니야.
5: 우리는 왜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누군가에게 기도하지 않고요?
2: 전 딸아이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고 그 때문에 걱정이 됐습니다. 그 종교적인 질문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제가 자녀 교육에 매우 공을 들이는 엄마였기 때문이었죠. 만약 제 아이들이 질문을 한다면 저는 그에 대한 대답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이웃 여자와 함께 우리 아기들을 데리고 산책하던 중에 그 이웃 여자가 그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4: 나는 공부를 할 때면은 대부분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바로 찾아요.
2: 날마다 공부하세요?
4: 아, 네. 날마다 말씀 공부를 하면은 제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 딱 그 답을 얻거든요.
2: 저도 그 교재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4: 릴리안, 그럼 우리 자매가 공부하는 데 필요한 교재들을 사러 같이 가는 게 좋겠어요.
2: 저는 그 새로운 교리를 따르며 새롭게 알게 된 공부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날마다 그들이 발행한 특별한 서적들을 읽었는데 그 책들은 성경의 짧은 구절들을 읽도록 지시되어 있었죠. 그런데 교재를 공부하며 짧은 성경 말씀을 찾아보다가 가끔씩은 더 깊게 읽어가면서 마음의 어려움이 시작됐습니다. 성경 안에서 그동안 알 수 없었던 많은 놀라운 것들을 배워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4: 릴리안, 자매는 천국과 같은 곳이 있다고 정말로 믿는 건 아니죠?
2: 오늘 아침에 성경에서 그 말씀을 읽었어요. 책에 표시해 놓은 거 내가 읽어줄게요. 요한복음 14장에 있어요.
4: 그 말씀이 오늘 읽을 교재의 일부였나요?
2: 아니요. 하지만 왠지 이 말씀이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4: 거기서 말하는 인물이 누구일 것 같아요?
2: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죠. 그분은 제자들에게 전날 밤에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분이 죽기 전에요.
4: 릴리안, 제발요. 죽음이란 건 그저 마음 안에 있는 거라고요.
2: 그날 밤에요. 사람들이 그분을 체포하기 전에요.
4: 맞아요.
2: 어쨌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천국은 있죠.
4: 자매는 그 말씀에 지나치게 심취해서 읽고 있어요.
2: 그 다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4: 릴리안, 천국과 지옥은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2: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분명히 있는 장소예요.
4: 그보다 교재에서 말하고 있는 게 더 중요하죠. 그 가르침을 단단히 붙드세요.
2: 저는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후 저는 집안의 빨래와 청소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아파트가 석탄을 떼는 화덕 바로 위에 있어서 뒷문 바깥에 석탄을 쌓아두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아직 기어다니는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저는 아파트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힘들었죠. 그래서 이모님이 운영하시는 호텔의 도어맨에게 상의를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샘이었죠. 저희 집에 와서 집안일을 도와주실 좋은 여자분을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구 기꺼이 그런 일을 맡아서 해주실 분, 아는 분 계세요?
6: 아마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당사자와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2: 네, 물론 그렇게 하셔야죠. 마음에 두고 계신 그분이 누구세요?
6: 제 아내 조지아요.
2: 부인께서 기꺼이 집안일과 빨래까지 도와주실 의사가 있으시다고요?
6: 예, 그럴 것 같아요, 와이즈 부인. 전 우리 가족이 충분히 편안하게 살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저희가 별도로 책임을 맡아 하는 일들이 좀 생겨서요. 약간의 외부 수입이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별도의 책임이란 게 뭐죠, 쌤?
6: 그건 제 아내가 직접 말씀드릴 겁니다.
2: 네, 저도 부인과 얘기해보고 싶네요. 그렇게 해서 쌤의 아내 조지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저보다 연상이었고 예뻤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하는 것처럼 매우 부지런히 일했고 모든 일을 잘 해냈죠. 그러면서 내면의 기쁨을 소유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오전에 커피 타임을 가졌을 때 저는 그녀가 완벽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 언급했답니다.
7: 전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완벽하신 분은 오직 한 분이죠. 주 예수님이요.
2: 하지만 부인은 마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고 싶은 것처럼 일을 하세요.
7: 성경엔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2: 성경을 인용하실 수 있으시군요.
7: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2: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게 정말 성경에 남아있어요?
7: 그럼요. 예수님은 자주 구약 성경을 인용하셨는거려. 현대인들이 믿기 힘들어할 만한 부분을 포함해서요. 이를테면 요나와 같은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항상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말씀에 최종적인 권위가 있으니까요. 진정한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서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2: 그분이 십자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7: 십자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인류의 구세주로서 세상 가운데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2: 조지아, 부인은 정말로 죽음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믿으세요?
7: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2: 그건 모두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조지아.
7: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거겠죠. 그리고 그것이 진정 올바른 것을 만들어내고요.
2: 그녀의 말에 전 너무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단에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진리에 혼란스러웠죠. 에베소서 4장에 있는 한 말씀이 당시에 저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전히 그 이단 교리와 하나님의 말씀 사이의 혼란스러움 가운데 저는 하염없이 시간을 보내고 그로 인해서 날마다 근심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조지아와의 우정이 자라가면서 전 스스로에 대해 뭔가 당혹스러운 것들이 있음을 깨달았죠. 비록 제가 입으로는 세상 일에는 그리 신경 쓰지 않는다고 고백을 했지만 실상은 오페라, 극장, 카드 파티 등을 다니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저의 멋진 집과 모피 코트들을 사랑했습니다. 제게는 멋진 남편과 사랑스러운 두 아이들이 있었지만 조지아에게서 보았던 기쁨은 부족했죠. 조지아, 부인은 극장에도 안 가고 카드 놀이를 하며 시간을 보내지도 않는데 늘 좋아 보이세요. 겉보기에 그리 감나가지 않는 검소한 옷을 입고 계시는데도요.
7: 맞아요, 와이즈 부인.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2: 만약 제가 크리스천이 돼야 한다면 부인이 말한 조건 하에서 저에게 매우 중요한 몇 가지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거겠죠? 그렇지 않나요?
7: 아, 제가 말한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조건 하에서만 가능하죠.
2: 어떤 건데요?
7: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2: 그 말의 의미는 인생의 모든 좋은 것들에서 돌아서야 한다는 뜻 같네요.
7: 와이즈 부인, 구원은 상을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에 관한 거예요.
2: 그러니까 그 말은 제가 하고 있는 행위들과는 상관이 없다는 의미인가요?
7: 만약 행위가 정말로 중요하다면 부인은 하나님의 은혜로서가 아닌 부인의 행위에 의해 구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2: 그렇다면 제가 선택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인가요?
7: 와이즈 부인, 구원은 초자연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그분의 말씀이 가장 좋은 것들을 선택하게 하는 법을 부인에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2: 그 말이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조지야. 그렇게 되면 제가 방탕하게 될 것 같아요. 생각엔 갈등이 가득했고 마음은 괴로웠습니다. 어느 날 저는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이단의 한 지도자를 저희 아파트로 초대했답니다. 우리는 일광욕실에서 만났는데 그곳에서 조지아가 창문을 청소하고 있는 중이었죠. 저는 그녀에게 우리 둘만 남겨달라고 부탁을 했고 세 번이나 방을 나가달라고 부탁해야 했습니다. 그 이단 지도자가 돌아간 후 조지아가 돌아왔죠.
7: 와이즈 부인, 그 여자에게 돈을 지불했나요?
2: 네, 그분은 의사와 같은 분이에요.
7: 두 분이 하시는 대화를 건너로 듣게 됐어요. 왜 부인은 그 여자가 부인보다 우월하고 부인의 기도보다 그녀의 기도만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2: 그분은 저보다 연장자세요.
7: 제가 가진 성경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2: 난 이해가 안 돼요, 조지야. 어린애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7: 아이들은 그들 부모에 대해 순수한 믿음을 갖고 있어서 묻고 또 그대로 믿지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와이즈 부인, 무엇이든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2: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 당시 저는 25살이었고 남편은 저와 아이들을 돌봐줄 간호사를 따로 고용했습니다. 남편의 인내와 조지아의 돌봄으로 저는 회복될 수 있었죠.
7: 와이즈 부인, 우리가 부인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우리 교회 교우들도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2: 고마워요, 조지아. 근데 의사가 저보고 성경책 읽는 것을 중단하라고 했어요.
7: 그래서 그렇게 하셨어요?
2: 네. 하지만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아요.
7: 부인이 방황하게 된 것은 성경 때문이 아니에요. 그릇된 교리를 담은 다른 책자들 때문이에요.
2: 그 책들도 모두 갖다 버렸어요. 하지만 성경책은 갖고 있죠.
7: 잘하셨어요.
2: 조지야, 남편께서는 호텔에서 아주 좋은 자리에 있으시잖아요.
7: 네, 보수도 좋고 약간 별도의 수입을 얻을 많은 기회들도 있죠.
2: 근데 왜 부인은 일을 하세요? 그냥 삶을 좀 더 편안하게 사셔도 되잖아요.
7: 와이즈 부인, 전 저희 교회와 선교회를 통해 가난하고 절박한 처지에 있는 가정들의 이름을 전해받고 있어요. 그런 후 그들의 집으로 찾아가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그들을 돕고 있죠. 만약 그들이 아프다면 목욕시키고 음식을 먹이지요. 그들을 위해 요리도 해요. 그들 집에 난방이 필요하면 그들이 석탄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지요.
2: 돈을 갖다 주기 위해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7: 네, 남편이 번 돈으로는 그 일을 할 수 없어서요. 하지만 제가 직접 빨래와 다림질, 청소를 할 수 있고 이웃을 돕기 위해 제가 직접 돈을 벌 수도 있죠.
3: 정말 놀랍군요, 조지아. 하지만 부인 자신의 필요는 어떻게 하시고요?
7: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3: 아...
7: 부인도 주님이 하신 약속을 알고 계시죠.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세요. 그리고 난 후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죠.
3: 부인은 정말 제가 그분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어요. 그냥 지금 저는 뭘 해야 할지 조금 불안한 상태예요.
7: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단 한 가지예요. 싸움을 멈추고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3: 전 타인을 돕기 위해 돈을 벌려고 일하는 사람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지아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됐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주님 안에 그녀의 기쁨, 일을 함으로써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녀의 갈망. 그래서 저도 그녀가 소유한 것을 갖고 싶었죠. 제가 충분히 회복되자 해리는 저를 설득해 그의 교회에 함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새해 전날 밤 파티에 가는 대신 우리는 특별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8: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고린도 후서 5장에서 약속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생명을 갖고 새해로 들어서십시오.
3: 그 자리에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주인이며 주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셔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을 대적하여 지은 저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주님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그날 밤 파티에서 요란스러운 소리를 내며 흥겨운 척하는 대신 저는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삶은 주님을 섬기는 데 헌신하게 됐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조지아와 샘 부부는 주님이 계신 천국의 집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다시 만날 생각을 하면 얼마나 놀라운지요.

0: 안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배울 수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돼지의 내장이 만능 이식 자료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만능 이식 재료입니다. 돼지 내장이 여러 가지 용도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하나의 놀라운 사실은 돼지 내장의 일부가 거의 만능의 이식 재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돼지 내장을 이용하여 실시한 여러 가지 시험 이식들에서 거부 반응이 전혀 없었습니다. 돼지 내장은 세 층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바깥층은 근육 조직이고 안쪽 층은 소화에 관련된 조직입니다. 이것들은 대부분 콜라겐 연결 조직에 의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퍼듀 대학의 수의사들은 콜라겐 층을 다른 두 층으로부터 분리해낼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SIS층이라고 불리는 이것은 혈액 응고를 지연시킵니다. 이 이유로 과학자들은 먼저 손상된 동맥의 대치 재료로 SIS를 시험해 보았습니다. 효과가 좋았고 놀랍게도 두 달 후 SIS는 몸 안에서 없어지고 새로운 손상이 없는 동맥으로 대체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새로운 동맥은 수술 후 5년이 지난 후에도 강하고 건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SIS를 무릎 인대와 아킬레스건을 다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시험해 보았습니다. 수술 후 수주에 걸쳐 SIS는 완전히 자란 인대와 건 조직으로 변했습니다. 이 연구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식물과 동물들을 인간을 돕기 위해서 인간으로는 이것들을 잘 돌보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음을 상기시킵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인생은 때론 슬플 때도 있고 견디기 힘든 때도 있겠지만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늘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참 어렵다, 무슨 뜻일까 하고 생각되어지는 용어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들 중 하나가 정죄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해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는 말씀 속에 정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정죄함이란 말,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이 의미는 예수 안에 있으면 너를 죄인으로 생각하지 않겠다. 너의 죄가 모두 용서되어졌다. 누구도 너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할 수 없다. 그 누구도란 속에는 하나님도 사단도 들어있습니다. 물론 내 자신도 들어있는 건 아셔야 될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고민하고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졌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고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 구원의 확신을 가졌는데 다시 죄를 범하게 되면 그 구원이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불안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는 한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모두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되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의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의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바로 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온전한 구원임을 확실히 믿으셔서 더욱 기쁨으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한번 구원받은 것, 영원한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영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어쩌면 누군가는 내가 감히 어떻게 영적인 삶을 즐길 수 있습니까? 라고 겸손으로 말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겸손이 아니고 성숙지향을 저해하는 말이며 신앙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부흥회나 사경에 2, 3일 참석해서 순식간에 변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성숙은 시간을 요하는 일로서 지속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 한국어 무료 성경대학에 등록해서 날마다 한 레슨씩 공부하시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얻고 유혹을 떨쳐버리고 세상을 삶 속에서 영적인 성숙의 삶을 즐기며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소는 www.bbnbi.org입니다.
1: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요 학자인 다니엘 웹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 번은 국무장관으로 있을 때의 일인데요. 뉴욕의 어떤 호텔에서 저명한 사람 약 20명과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서로 담소를 나누는 가운데 웹스터만 가만히 머리를 숙이고 있더랍니다. 바로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일생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온 생각 가운데 제일 중요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이 웹스터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지금 하는 모든 일들이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할 때 내 마음이 제일 엄숙해집니다. 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생각은 어떤 것인지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0: 성경을 가르치는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4: 조용히 해.
5: 이 드라마는 어린이 복음 전도를 목적으로 독일 G뉴스에서 제작했습니다. 에이미 카마이클. 에이미의 응답된 기도. 여러분은 어떤 색을 좋아하나요? 에이미는 파란색을 좋아합니다. 에이미는 파란 하늘과 파란 바다가 좋습니다. 또 무엇보다 엄마의 파란 눈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런데 에이미는 자기 눈이 갈색인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4: 엄마, 하나님이 내 기도를 정말 다 들어주세요?
5: 그럼, 우리 예쁜 딸 기도를 다 들어주시지.
4: 어린아이의 기도도요?
5: 물론이지, 에이미. 자,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이야.
4: 네, 엄마. 안녕히 주무세요.
5: 불이 꺼지고 에이미는 잠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4: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죠? 제발, 제 갈색 눈을 파랗게 만들어주세요. 아멘.
5: 에이미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을 거라고 정말 믿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더니 에이미는 어느새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에이미는 어제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 앞으로 갔습니다. 커다란 갈색 두 눈이 에이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4: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어.
5: 에이미는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6: 들어주시지 않은 것도 응답이야.
5: 시간이 흘러 에이미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에이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인도에 가게 되었습니다. 에이미는 인도 말을 배웠고 인도 사람이 먹는 것을 먹고 또 그들처럼 옷을 입었습니다. 외국인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에이미는 피부도 인도 사람처럼 검게 그을렸습니다. 어느 날 에이미의 친구가 말했습니다.
7: 에이미, 네 눈이 파란색이 아니고 갈색이라 다행이야. 만일 파란색이었으면 네가 외국인인 걸 사람들이 바로 알았을 거야.
5: 갈색 눈? 에이미는 어렸을 때 했던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정말 들어주시지 않은 것도 응답이었어.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색 눈이 중요함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바로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기다리라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아니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어떤 응답이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가장 좋고 정말 필요한 것으로 딱 맞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린이 복음 드라마. 저는 김연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 드라마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wol-children.net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1: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0: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1: 네!

함께하고 계시는 BBN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구도자들이 복음의 진리를 쉽게 접하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보시면 천국으로 가는 길 혹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은 주변에 구원받아야 될 이웃이나 동료가 있다면 BBN 한국 방송을 소개해 보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제 웹사이트 상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나 성경이 가르치는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당신이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의 가장 커다란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처럼 저희들은 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BBN이 존재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도 BBN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면 이웃들에게 저희 BBN을 소개하시고 특별히 저희 웹사이트에 보시면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곳을 통해서 복음을 직접 접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복된 소리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말과 비슷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여러분이 있을 겁니다.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고 싶으면 함께 가라. 참 멋진 생각이죠. 근데 이 말이 듣기에 좋을 뿐만 아니고 사실임을 말해주는 어떤 연구가 있을까요?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과 미국에서 행해진 그 연구에 의하면은 사람들은 산에 혼자 서 있을 때와는 달리 누군가와 함께 서 있을 때 산의 크기를 훨씬 더 작게 본답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인 지지를 받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산의 크기마저도 작아지게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유명한 예의 가운데 다윗과 요나단이 있죠. 이 두 사람의 우정에서 아름답고 참된 격려를 받습니다. 다윗의 얘기에서 사울 왕의 분노에 찬 질투심은 마치 넘지 못할 산과도 같았고 거기서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친했던 한 친구의 격려가 없었더라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0: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또 여러분은 우정으로 누구를 더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산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저의 삶에 허락하신 이들을 인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알의 밀알의 비유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30배, 60배,

대로 결실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만약 신앙생활 가운데 이러한 영적 열매를 맺기 원하는 분이 계시면 저희 BBN ITL 카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ITL 카드는 새로운 청취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BBN을 소개하는 일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이 ITL 카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방송을 듣게 된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ITL 카드를 나누는 사역을 통해서 100배의 영적 결실을 체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신청하시고 이것을 나누는 일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면은 저희 웹사이트 상단에 있는 ITL 카드 신청하기란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0: 사랑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중국의 고전 중 하나인 소림광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새 침대를 하나 샀는데 이것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아픈 척 꾀병을 앓은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문병을 오게 되고 문병을 오면 새 침대를 봐주지 않겠습니까? 그때 마침 새 바지를 산 남자가 있었습니다. 자기도 바지를 자랑하고 싶은데 어디 가서 자랑하나 생각하던 차에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문병을 가서 대뜸 침대 위에 발을 올려놓고 자기 바지를 흔들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대체 무슨 병을 앓으시기에 거동조차 못하시는 것입니까? 그때 침대에 누워있던 그 사람이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보아하니까 내가 앓고 있는 병이나 당신이 앓고 있는 병이나 똑같은 병인가 봅니다. 이 병이 무슨 병일까요? 자랑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자랑하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 정세가 중하냐 가벼우냐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하죠. 일반적으로 자랑을 할 때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이나 성공담 같은 것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심지어는 혹 실패한 것이나 잘못된 것이 있어도 이것을 미화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자신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쓰는 레주메나 자서전 같은 것을 보십시오. 거의 완벽할 정도로 자신을 잘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미 동부 지역의 한 교회 가서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는데요. 주일 아침 설교를 제가 하면서 그때 설교 제목이 잡초 인생도 꽃이 될 수 있다, 그런 제목으로 설교했던 것 같습니다. 서론 부분에서 빌 클린턴이 2004년도에 쓴 My Life라고 하는 자서전을 제가 잠깐 소개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태어나기 3개월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그의 어머니가 몇 번씩 남편을 바꾸는 바람에 의붓 아버지와 배다른 형제와 함께 성장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 빌 클린턴의 머리에 남아있는 추억이라고 하는 것은 밤마다 어머니와 의붓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며 싸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방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16세 되던 해에는 부모의 이혼 법정에서 의붓 아버지의 구타 사실을 증언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 정도 환경에서 빗나가고 탈선할 만도 한데 빌 클린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열심히 공부를 했고 로즈 장학생으로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유학을 하고 예일대 법대를 졸업하고 알칸사스 주지사를 역임하고 미국의 대통령까지 역임하지 않았습니까? Pretty good life story. 제법 괜찮은 인생 이야기죠. 제가 이 스토리를 소개했더니 예배가 끝나고 나오는데 나이가 좀 드신 백인 한 분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Pastor, your message is very good. 당신 말씀은 참 좋습니다. 그러면서 But Bill Clinton is not a good person. 빌 클린턴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 제가 소개한 그 자서전의 내용이 너무 미화된 게 아닌가라고 지적한 것 같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의 인생에 어두운 면도 많이 있죠. 이 폴라 존스와의 성추행 사건도 있고 모니카 루인스키와의 스캔들 사건도 있고 위정을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탄핵까지 갔던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실 수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은 약점들은 대개 자기 편에서 미화시켜서 기재를 하고 좋은 점만 부각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그래서 자신이 크레딧을 받아야지 자신의 삶이 좋아진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장점과 좋은 점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천들도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좋은 점만 이야기하고 장점만 이야기하고 또 혹시라도 나에게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가장하든지 미화시켜서까지 나를 높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정말 우리가 신실한 크리스천이라면은 우리 약함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에 어두웠던 면들, 실패했던 부분들, 내 삶에 못난 부분도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어야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연약함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뭐가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를 높이면 높이는 만큼 나의 존재 가치는 높아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여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이 잘난 부분들, 잘하는 부분들, 좋은 부분들만 자랑하기보다는 나 연약함도 자랑하고 부끄러운 사실도 자랑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가,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높으신가를 선포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세상은 지금도 그들의 강함을 자랑하고 살아가지만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약함을 자랑함으로써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지금 본문에 보시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랬어요. 바울은 자신에 대한 자랑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굳이 자랑해야 된다고 한다면 나 약한 부분을 자랑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하다는 이 단어는 약점, weakness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혹은 기력이 쇠하다, 질병을 가졌다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맥을 보게 되면 단순히 질병에 걸렸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부끄러웠던 삶의 행적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1절에서 내가 지금 하는 이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은 진실이다, 이 사실을 주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 후에 32절 33절을 보시면 다메섹에서 일어났던 사건 하나를 소개합니다. 여기 말하는 다메섹 사건은 개종 초기의 사건, 아주 오래전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메섹이라는 장소가 사도바울과 어떤 연관이 있나요? 여러분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던 결정적 장소가 다메섹이죠. 사도행전 9장에 보시게 되면 그 당시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크리스천들을 박해를 하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크리스천만 박해하는 것으로 분이 차지 않았는지 다메섹까지 가서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체포해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직접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그들을 잡기 위해 가고 있는 도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것이 그 유명한 바울의 개종사건, conversion of Paul이라고 부르는 사건입니다. 그때 예수님 만났을 뿐만 아니라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의 도움으로 크리스찬 공동체에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후에 복음 전거를 하게 됐죠. 이런 면에서 이 다메섹이라는 장소는 사도바울의 더러운 과거와 새로운 삶이 교차되는 지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파괴자의 삶에서 복음 전도자의 삶으로 바뀌게 된 장소를 다메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의 과거 행적을 들추어내게 된다면 부끄러운 면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사실을 결코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도 한번 자기의 과거 행적을 밝힌 적이 있고 사도행전 22장에서도 자기의 과거가 얼마나 악했는가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밝혀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와 같이 자신의 과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노라. 그리고 15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적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가 어두운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연약했던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부끄럽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의 과거 행적이와 같이 부끄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바울이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난 것만 계속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기회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못났는지, 얼마나 누추한지, 얼마나 사악한지를 밝히면 밝히는 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그림의 주인공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바탕을 다크한 컬러로 칠한 것과 똑같아요. 바탕이 다크할수록 그려진 대상이 더 뚜렷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과거에 부끄러운 일 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대적하지 않고 바르게 살아온 사람 어디 있어요? 정말 나의 과거를 생각하면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되지 아니하지만 이와 같은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 주님을 사랑하려면 나의 과거의 부끄러운 사실을 밝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극대함을 드러내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크리스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잘난 면만 자랑하며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자랑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있나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원한다면 나의 약함을 먼저 인식을 해야 되고 약함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크리스천 삶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 바울의 다메섹 행적을 통해서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자랑하는 몇 가지 비결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약함을 통하여 주님을 자랑하기를 원하신다면 광야 체험이 필요합니다. 광야 체험이 없으면 나의 연약함을 자랑할 기회가 없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건이죠. 그런데 예수님 만난 후에 그의 행적에 대한 것은 조금 정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을 보시게 되면 사도바울은 개종한 직후에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제자들과 며칠을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각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바울의 개종 사건은 단순한 환상을 본 사건이랄지 감정적 경험에 불과한 사건이 아니라 리얼한 진짜 사건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목숨을 걸 정도로 확실한 사건이 바울의 개종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다메섹에 오랫동안 머물지를 않고 다음 장소로 옮겨가게 됩니다. 옮겨간 장소가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의 자서전적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갈라디아서 1장 17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그 후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예수님 만난 직후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까지 약 3년간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 3년간의 기간 동안에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가라는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이 하면은 아라비아로 갔다가 거의 3년을 거기서 보낸 후에 다시 다메섹을 잠깐 방문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입니다. 이 아라비아에서 보낸 3년, 이것이 어떤 시간을 말하는 것이며 이 아라비아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게 말하는 아라비아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니면 아랍의 로렌스에 나오는 넓은 아랍 지경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사실 이것은 그 당시 그 나바티안 왕조라고 하는 그 왕조가 다스리던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도를 보니까 시나이 반도부터 시작해서 요르단 지역을 가로질러서 맨 북쪽이 다메섹까지 이르는 그 넓은 지역을 나바티안 왕조가 다스렸어요. 유대 역사가 조세프스에 하면은 이 나바티안이라는 이름이 이스마엘의 아들인 느마요셋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나바티안들은 베두인 출신의 아랍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 이 나바티안 킹덤의 수도가 어디였을까요? 페트라라고 하는 유명한 곳입니다. 여러분 성경 순례 가시면 꼭 들리는 곳인데요. 이 페트라는 헬라말로 바위라고 하는 뜻이죠. 그 도시 가보시게 되면 전체 도시가 바위로 만들어져 있어요. 전체 도시가. 바위를 뚫고 깎아서 집을 만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네스코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선정을 했고 흔히 세계 7대 불가사향으로 꼽히는 곳이 이곳이에요. 인디아나 존스라고 하는 영화를 촬영한 곳이기도 하죠. 근데 흥미로운 사실 하나 있습니다. 이 헬라말로 페츄라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 말로는 셀라라고 합니다. 셀라. 그래서 셀라가 히브리 말로 셀라가 그리그로 바꿨을 때 페츄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 셀라라는 명칭이 등장합니다. 즉 메시아가 다시 오시게 되면 땅끝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찬양할 사실을 예고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극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리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 셀라의 주민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바티안 왕국의 주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그들도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들 속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함께 찬양할 사실을 미리 예언했는데 놀랍게도 바울이 바로 이곳에 들어가서 3년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학자는요 최초의 아랍 선교사가 누구냐 그는 바울이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곳이 아라비아인데요. 바울은 여기에 들어가서 3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모세가 하나님 만났던 시내산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40주야를 함께 보냈던 시내산 꼭대기가 있는 곳, 십계명을 받았던 그 장소와 이곳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던 페트라가 바로 이 지역이에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약 40년 동안 걸어갔던 광야가 있는 곳이 바로 나바티안 왕조가 있는 바로 그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3년을 보냈다면 무엇을 했을까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죠. Maybe 모세가 올라갔던 시내산을 사울도, 이 바울이죠 지금은, 바울도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maybe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40주야를 머물면서 하나님과 교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은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갔던 광야길을 같이 걸어가면서 그들이 겪었던 광야 여정을 되새겼을 수도 있고요. 혹은 홀로 광야 가운데 앉아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받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리해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비움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비워내고 자기의 교만한 마음들을 비워내고 사악하고 더러웠던 모든 것들을 비워내는 시간, 이게 광야 3년의 시간이었어요. 두 번째로 한 일은 체험의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의 마음을 다 비워낸 후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과 구속사의 비밀을 가슴에 받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것인가를 구약부터 신약까지 총정리하게 하셨어요. 결과적으로 이것이 바로 바울의 복음이 된 것이죠. 이런 면에서 바울의 광야 체험은 헛된 체험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체험이 아니라 장차 그거 해야 될 위대한 복음의 삶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가지의 삶에도 물론 편안한 것이 좋긴 하지만 광야 체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내가 정말 받아야 될 바른 은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요즘 많은 분들이 실제로 광야를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발하시는 분들, 참 사업이 힘들어서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직장을 잃어버리고 렌트비를 낼 수 없어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질병의 고통 속에 신음하며 아파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가정의 위기 앞에서 당혹스러워하고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함께 힘겨워하는 그런 부모들이 많이 있잖아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이것이 계속되니까 언제 끝날지도 모르니까 디프레션에 빠져가지고 정말 갈 바를 몰라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신문을 보니까, 여러분도 보셨을 것입니다. 부인을 총격으로 죽인 후에 본인도 자살한 사건이 났어요. 지난주에도 한 가정이 그렇게 해서 두 고등학교 아이들을 남겨놓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신문에 기사를 쓴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아마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끼친 악영향 때문이 아닐까. 지치고 힘겨워서 선택한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광야가 힘들다고 해서 삶을 포기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광야를 주실 때는 이 광야에서 주저앉고 패망하러 주신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광야는 의미가 없는 지역이 아닙니다. 고통만 절망만 안겨주는 허무한 지역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채우심을 받고 진짜 내가 해야 될 사역을 준비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 체험인 것입니다. 실제로 히브리 말로 광야라고 하는 말이요,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미드바르라는 이 말은 바람만이 부는 척박한 공간이라 그런 뜻이래요. 근데 한 가지 또 재미있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 미드바르의 어원이 말하다고 하는 말인 다바르와 같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광야는 바람만 부는 곳입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척박한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 이게 광야예요. 여러분 평소에는 잘 듣지 못하던 음성 광야에서 들을 수가 있어요. 안락하고 세상에 젖어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는데 광야에 들어갔을 때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는 척박한 광야 한가운데 들어갔을 때 여러분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 만나게 되고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번연이라는 분이 영국 국교에 허락 없이 설교했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억울하고 부당한 그런 일을 당한 것입니다. 더구나 그의 부인은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그의 딸 메리는 시각장애자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광야 한가운데 찬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는 그 절망의 감옥 속에서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적어 내려간 책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불후의 명작 철로 역정이 된 것입니다. 역사상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광야는 허무의 시간도 아니고 의미 없는 고통의 세월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고 진짜를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혹시 광야 가운데 참으니 계신다면 광야가 여러분의 마지막 도착지가 아니에요. 과정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 음성을 듣고 광야 속에서도 주의 능력 붙잡아서 광야가 장차 여러분이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좋은 간증의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약함을 통하여 주님을 자랑하려면 도움의 손길을 경험해야 됩니다. 도움의 손길을 경험해야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자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혼자 힘만으로 성공하고 혼자 힘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본인이 잘 몰라서 그렇지 누군가가 다 도왔기 때문에 오늘 나의 모습이 있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의 손길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인식을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32절, 33절을 보시면 이 바울이 아라비아에 약 3년간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다메섹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일어난 사건을 우리 32절과 33절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라비아의 3년이라고 하면 아라비아의 3년 플러스 다메섹까지인데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메섹 자체도 아라비아에 속하기 때문에 전체를 3년이라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32절 33절 다메섹에서 아리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그랬어요. 여기 아리다 왕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실 아레타스 4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아레타스 왕의 가문은요 유다의 그 헤스모니안 왕조라고 있죠. 유다 독립왕국 헤스모니안 왕조가 친분이 가까웠고 그 결과 유대인과 교분을 잘 나누었던 그런 왕조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아레다 왕을 강권을 해서 바울을 죽이는 계획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체포해서 죽이기 위해서 밤낮으로 성문을 지킨 것입니다. 그때에 광주리를 타고 들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시말로 표현하면 광주리 타고 야밤 도주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건 그렇게 당당한 모습은 아닐지 모릅니다. 좀 부끄럽게 여길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하죠. 윌리엄 바클레이 같은 분은 실제로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This is an act of humiliation. 이것은 아주 모욕적인 행동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급박했다는 뜻이에요. 자, 광주를 타고 도망칠 정도면 얼마나 상황이 급박했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광주를 타고 내려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줄이 필요합니다. 근데 줄만 있으면 될까요? 누군가가 줄을 잡아주지 아니하면 광주를 탈 수가 없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지 않고 성경 어느 곳에도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날 밤 바울을 건져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줄을 잡았던 누군가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위기를 이기고 바울이 건진받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이 핍박자에서 복음 증거자로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 핍박자가 교회 안에 안으로 들어와서 복음 증거자로 바뀌게 되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어요. 제가 예를 몇 가지만 들어드리자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원래 다메섹에 살고 있던 제자였어요. 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가 지금 직가라고 하는 도시로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찬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원수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에 대한 그 악명이 얼마나 높았겠어요. 사람들을 죽이고 처참하게 만들던 그런 원수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사울을 억셉트하고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릴락턴트하게 반응을 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집가로 가서 사울을 만나는데요, 성경을 보십시오. 만나자마자 첫마디가 뭔지 형제 사울이야 그렇게 불렀어요. 지금까지 원수같이 크리스천을 핍박했던 자를 향해서 어쩌면 아나니아의 친척 가운데도 사울 때문에 죽은 자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와 같은 사악한 대적을 향해서 브라더,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한 배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들어가서 안수함으로 성령받게 하고 눈을 덮고있던 핀대를 벗겨주게 되고 그리고 침례를 베풀었어요. 이 침례를 베풀었다는 말이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메섹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주었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나니아 역할이 없었더라면 그가 개종했더라도 그는 아마도 사람들 손에 죽었을 가능성이 많지 보호받지 못했을 텐데 그를 신앙 공동체로 들어오게 했던 도움자가 아나니아였어요. 뿐만 아니라 개종 직후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다들 기피했어요. 아니 이 사람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걸 얼마 전까지 우리를 공격하던 그런 사악한 자 아니냐? 아무도 사울을 맞아주려고 하지 아니할 때 누군가가 났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이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어떻게 주를 만났는지 그가 제노인한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직접 대변해 주었어요. 이 바나바로 말미암아 이 사울이란 청년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억셉트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메섹에 있는 사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던 제자가 목숨을 걸고 바울을 구출해 주었어요. 그러므로 이 바울을 바울되게 하는 과정에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많은 도움의 손길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도움의 손길에 궁극적인 배경이 누가 계실까요? 바로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의 배경에 계시면서 바울을 건져내고 바울을 새롭게 만들고 바울의 하여금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바울이 바울되게 하신 장군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By grace of God I am what I am.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도움자인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나대게 한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내가 무슨 문제를 당하든지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건져내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바른 삶을 살게 한다는 이 간증이 여러분에게 뚜렷해야지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은 다 위기로부터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홍해 갈라진 사건 어떻게 일어났나요? 홍해라는 장벽이 이삭을 막지 않았더라면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예리고 성이 무너지게 된 것 왜 일어났나요? 예리고 성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군을 가로막았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오병의 기적도 마찬가지, 골리앗이 거꾸로 진 사건도 마찬가지, 심지어 죽은이 나흘된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도 마찬가지. 죽지 않았더라면 살아나는 기적이 있을 수가 없지. 국가적 위기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골리앗이 죽는 기적이 나타났겠어요? 배고픔의 위기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오병의 사건이 벌어졌겠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위기가 있다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위기가 왔을 때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보여주실까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나에게 분명히 어려운 난관은 왔는데 아무도 도울 자가 보이지 아니하는데 그럴지라도 이번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나를 건져내실까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고 믿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을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미국의 사업가 중에 스탠리 템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마 여러분 옛날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US 플라스틱이라는 컴퍼니를 세워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번 사업가죠. God owns my business. 하나님이 나의 사업을 소유하시다는 그런 책으로 한국분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고 미국 사회도 많이 알려진 분입니다. 이분은 실제로 자기 회사 주식의 51%를 하나님 명의로 바꿔놓았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변호사들이 반대했지만 끝까지 우겨가지고 자기 주식의 51%를 하나님 소유로 바꿔놓았어요. 그래서 non-profit organization이 자동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1억 4천만 불의 기금을 선교비로 드렸어요. 요즘도 1억 4천만 불이 큰 돈이지만요. 지금 이게 40년, 5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1억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1억 4천만 불의 기금을 선교비로 드리고 400개 선교단체를 섬기고 심지어 한국에 선교비를 보내서 개척한 교회가 300개가 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많이 감당했던 이분이 1976년 61세 되던 해에 척추암에 걸리게 됩니다. 그 당시로서는 이 병은 수술도 할 수가 없고 약물로도 고쳐지지 않는 굉장히 어려운 질병이고 거의 죽을 확률이 99%라고 합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자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적인 말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인데 저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어도 되는 것인가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랬는데요, 몇 달 후에 스탠리 템이 툭툭 털고 일어나더니 회사로 출근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이 나오신 것입니까? 병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때 스탠리가 다음과 같이 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차피 살고 죽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입니다. 살면 좋고 또 죽으면 어떻습니까? 천국 가는데. 그래서 저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병든 것도 감사하고 죽는 것도 감사하고 살려주시면 그것 또한 감사합니다. 주의 일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감사 감사 감사만 계속 부르짖었더니 어느사인가 척추암이 떠나고 없더래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바른 감사를 가지고 바른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 위기는 순식간에 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척추암에서 고침받은 후에 얼마나 더 사셨을까요? 제가 통계자료를 봤더니요, 지난 2015년도에 100세 잔치를 하셨어요. 그리고 아직도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으니까 아마 105살까지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맛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위기가 없는 거 아니에요. 고난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질병에 걸릴 수가 있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차이가 뭡니까? 우리는 망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내 사업이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은 스틸 나의 편이 되시고 나를 돕는 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이 깊이 인식을 하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을 향해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이런 연약함 가운데서 강한 자로 일어설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연약함을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는 기회로 삼기를 소원한다면 1차적으로 광야길을 걸어가 봐야 돼요. 광야 체험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위기 중에 나타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야지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자랑하려면 사랑에 대한 부담감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의 부담감. 이 사랑의 부담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가장 파워풀한 방법이 뭐냐고 하면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을 보시면 바울에게는 이 사랑의 가슴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이 말은 지난주 소개해드렸던 앞에 일과한 모든 외적인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잖아요. 이 모든 것을 제외하고 그것을 빼고도 지금 나의 마음에 눌리는 일이 있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게 눌리는 일이라고 번역한 이것이 pressure, 압박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혹은 burden, 짐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바울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매 순간순간 지워버릴 수 없는 마음의 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짐이 무엇을 위한 짐일까요? 그 다음 부분을 읽어보시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모든 교회들을 위한 염려 때문이라고 했어요. 염려라고 하니까 혹시 불신앙적 염려를 말하는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걱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케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서 누가 약하면 자신도 그것을 아파하고 누가 넘어지면 자신이 애가 탄다고 말한 것입니다. 애가 탄다는 이 표현이요, 속이 타들어간다는 뜻이, 숯덩이처럼 시커멓게 속이 탄다 그런 뜻이, 마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부모가 가슴이 타는 것처럼 마음을 조이며 밤에 잠을 잘 수 없는 심정, 이게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랑의 부담감, 사랑의 burde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랑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해야지 선교도 할 수가 있고 봉사도 할 수가 있고 자신을 희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사랑에 대한 체험도 없고 사랑에 대한 부담도 없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어진 삶을 하나님께 드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사실 사랑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사랑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사랑 때문에 슬퍼하고 사랑 때문에 가슴 아리를 하고 사랑 때문에 울잖아요. 사랑 때문에 힘을 얻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만나고 사랑 때문에 헤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할 수 있으면 다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일들, 수많은 사역들을 나열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장 연약할 때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사랑의 가슴을 마음에 품고 사랑의 부담을 갖고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목회 잡지에서 읽었던 스토리이긴 합니다만은 자녀 셋을 잘 키운 한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 자녀 셋이 다 잘생기고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훌륭하게 성장한 그런 자녀들이었습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신방을 가셔서 그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자녀들이 모두 훌륭한데 그래도 그 세 자녀 중에 누구를 가장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목사님의 마음에는 당연히 그 자녀 중에 가장 잘생긴 자녀를 말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어머니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막내가 병들었을 때는 그때는 막내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둘째가 집을 떠나 방황했을 때 그때는 둘째를 가장 사랑했고 큰아이가 학교 성적이 떨어지고 이성 문제로 괴로워할 때는 큰아이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연약할수록 더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못날수록 더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자기 앞가림을 하지 못하고 힘들어할수록 더 다가가서 안아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인 것처럼 여러분 가지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잘난 자들, 갖춘 자들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못났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냥 홀려 버려두게 되면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십자가 사랑의 내용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질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근데 왜 그분이 십자가를 주셨을까요? 그분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에게 강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강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 약자가 되셨어요.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채찍 맞으셨어요. 우리에게 참된 영광을 안겨주기 위해 자신은 가시 면류관을 쓰셨어요. 무엇보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건지기 위해 피한방울 남기지 않고 그분의 모든 피를 쏟아주신 것. 이게 지금부터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보여주신 사랑의 내용입니다.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담이 되고 침이 되어서 사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변화될 때 여러분이 선교도 할 수 있게 되고 주의 나라 일을 위해서도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정말 나의 마음 깊은 곳에 십자가 사랑이 있는가를 확인하시고 연약함 가운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고백도 드리시고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나를 버리시는 적은 없습니다. 교만함 때문에, 나의 잘남 때문에, 나의 자랑 때문에 넘어질지언정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므로 이 아침 우리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셔서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0: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개인이든 하나의 조직이나 국가든 저마다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전쟁을 불사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하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더 많이 소유하기보다는 기도하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회가 닿는 대로 더 많은 기도를 쌓으십시오. 우리는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이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며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어야 할 소중한 재료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0: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지성근 강사의 일상생활 속 부르심 제1부를 전해드립니다.
3: 여기 예레미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어떤 출신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출신. 예레미야 출신. 여기 나오잖아요. 제사장 가문. 고대의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어릴 때부터 제사 드리는 걸 늘 봐왔고, 그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사님 아들이죠. 요즘 목사님 아들은 우리 아들도 그랬지만, 뭐, 신앙생활 하기 싫어하고, 막, 그랬지만, 고대시는 안 그래. 고대시는 다 그거 보면서 배우고, 아, 아빠가 저렇게 하는 게 내가 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랐을 거란 말이죠. 예레미야는, 목사 집안에서, 제사장 집안에서 자라서, 앞으로 그거 하면 딱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거 하면 딱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했을 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이 정도로 알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 시키셔야 됩니까? 제사장 시켜야 되죠. 그죠? 제일 잘하는 거 시켜야 되죠. 제일 잘 준비되어 있는 거 시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상한 거 시킵니다.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게 이상하게 안 보이지만 우리 눈에는 이거 대단히 이상한 일이에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예레미야 시대가 세계화가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시대. 세계의 열국들이 부딪히는데 옛 세력인 애굽과 이집트와 새로운 신흥 세력인 아수르 바벨론 세력들이 일어나서 전 세계를 재편하고 있는 그런 시절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제사장 집안은 거기에 대해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 맺느냐에만 관심이 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열국의 문제에 대해서 세계화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제사장지만 아이 예레미야가 지금 갑자기 하나님부터 부름받는데 너 세계화 문제로 너를 부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반응을 보십시오. 6절에 뭐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슬프도소. 하나님 알기를 무슨 개떡같이 알아가지고 여기 나를 이상한 이걸 부릅니까? 주 여호와의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네. 실제로 이제 성경학자도 16세 17세에 예레미야라고 이야기합니다만 나는 경상도 사람으로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에? 주 여호와의 보소서 나는 아입니다. 자기는 주소를 잘못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아닙니다. 너무 확실한 해도가 아니면 독해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 이 사건 이후에 예레미야는 엄청난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습니다. 그의 이전 패러다임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운명과 그 삶에 관심이 있었다면 이제 그의 관심은 훨씬 더 세계화 문제와 바벨론 이런 데 관심이 더 많아지는 것이죠. 보십시오. 그가 늘 중요하게 생각했던 일들은 예배 행위, 제사 행위였지만 이제는 그것을 넘어섭니다. 이런 일들이 왜 가능하게 되었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조금 앞 시간에 해보니까 이게 이런데 오래 시간을 끌면 안 되겠더라고요. 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 바벨론 캡티비티는 그들의 위기였을까요? 기회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살았던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서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만 관심을 기울이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 계신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안에 계신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신다.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여기 있고 우리는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을 엄청 찬양하고 그렇게 했어요. 예레미야 시대에는 요시아 왕이 왕궁을 다시 성전을 수복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어떤 시기였기 때문에 성전 종교가 엄청나게 그렇게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7장에 보면 성전이다 성전이다 성전이다 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정도로 성전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나중에도 보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은 그들의 경제적이고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삶은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경제적으로 불이하고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생수에 걷는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물을 웅덩이에 딴 데서 끌어와서 가두려고 하는데 물이 터진 웅덩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디서 가지고 오려고 하냐면 저 애굽으로부터 물을 길러오고 또 그 하수라고 더리브라고 이야기하는 유프라테스로부터 물을 갖다가 그러니까 하나의 그 말하자면 은유지요. 은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성전 안에서는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종교적인 때만 하나님을 국한시키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그래서 일어난 일이 바벨론 포로입니다. 바벨론 포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징계입니다. 근데 우리가 부모님이 자녀를 훈계할 때 야단을 떼게 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그걸 통해서 자기 감정을 표출하거나 아니면 분노를 이렇게 어떻게 풀라고 하는 게 아니죠. 대개는 물론 그런 분도 계시지만 대개는 어떻게 그걸 통해서 교훈하고 다시 돌이키고 교육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갈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 가서 하나님이 당신들에 대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예언을 한 선지자가 예레미야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있죠. 뭡니까? 어? 눈물의 선지자. 아, 아빠보다 훨씬 낫네. 아빠는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이게 조금 나이가 더 드신 분들이 계셔서 그렇구나. 눈물의 선지자. 왜 눈물을 흘렸어요? 그 메시지가 같은 동족이 보기에는 매국노의 메시지와 같았거든. 어떤 메시지인지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29장 4절에 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크게 읽어주세요.
4: 너희는 줄을 짓고 거기에 살며 환상을 가지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로 자녀를 낳아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면 그 성읍에 화환을 먹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화환하고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3: 네. 여기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어떻습니까? 바벨론 땅에 가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거기서 아이를 낳고 자녀를 낳고 집을 짓고 거기서 그 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워야 할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이전에 하나님을 어디다 가두었습니까? 하나님을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두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만 예배받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성일, 날짜를 정해놓고, 그죠? 거룩한 날이라고 정해놓고, 안식일. 그때 예배하는 거죠. 그러면 그 나머지 날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세계화가 진행되어가는 가운데 세계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애굽에 붙을까 옛세력, 새세력 바벨론에 붙을까 늘 거기에 고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신 차려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 안에서만 예배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바벨론 강가에서도 예배받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성일 안식일에만 예배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날을 통해서 예배받으시는 분이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나서 이전에 제사장이었던 예레미야 같은 경우 이전에 자기가 했던 일들이 가능했나요? 바벨론에 가면 성전이 없어졌습니다. 성전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드려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제사행이 짐승을 죽여가지고 각을 뜨고 피를 흘리고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리고 그걸 같이 먹는 그 제사행위가 있습니까? 바벨론 땅에 가가지고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제사장이 있습니까? 없었어요. 이전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그 어떤 행위, 그 상상력은 너무 갇혀 있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상상력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은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예배받으시고 그럼 어떻게 예배해야 돼요? 이전 방식으로 할 수 없는데 성전도 없어지고 어떻게 예배했어요? 예가 하나 있는데 다니엘과 같은 경우 다니엘 어떻게 예배했어요? 포로가 되어서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불을 붙여서 예배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예배했습니까? 어떻게 예배했어요? 골방에서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에 세 번 기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상력이 바벨론 포로 시절에 필요했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갇혀서 예배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시대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딱 상상력이 고정되어 있어요. 어른들은 다 같이 묵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로부터 시작해서 축도하겠습니다. 이걸로 끝나야 이게 예배예요. 그럼 젊은이들은 앞에서 기타를 들고 또 세션을 이렇게 하셔 두두두두두두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어떤 그 중고등부 수련회에 초대를 여러 번 하셔가지고 항상 제가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다가 너무 많이 부탁하니까 갔어요. 갔는데 여섯 명이 그 수련회에 참석했어요. 여섯 명이 참석했는데 네 명이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와 함께 세 명이 밑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네 명이 앞에 나가야 돼요? 싱어도 있어야 되고 기타도 있어야 되고 뭐 드럼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니까 상상력이 그거예요. 예배라는 것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디에 갇혀 있어요? 예배당 안에, 그 시설물 안에, 그 시간 안에, 그런 행위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런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했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부받고 모욕당하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히고 구덩이에 파진 데 들어가고 그래서 그 별명이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예레미야 25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속이는 시내와 같습니다 뭐 이러면서 울고 그렇게 했던 선지자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가 예레미야 시대를 닮아 있어요.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닮아 있어서 제가 이제 연구소를 시작할 때 취지문이라는 거 있죠? 연구소 시작할 때 이런 취지문을 썼어요. 뿌리 깊은 이원론과 공적인 세계와 사적인 세계를 구분한 이분법적 사고가 한국교회 형성과 관점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리하여 공간적으로는 어디에? 교회당을. 시간적으로는 주일을 중심으로 신앙생활과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오늘 현실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이건 아까 누구를 닮아있어요?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닮아 있는 거죠. 교회당과 그리스도인 모임에 대한 헌신이 주대심의 전부이냐 강조될 때 교회당 바깥에서의 삶과 나머지 6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은 모든 공간 모든 시간에서 주님이시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걸 모든 공간 모든 시간에서 주님이시한다는 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떻게 해요? 흔들으셔서 교육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무서운 거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안 되니까 깨닫게 해주셔야 되지만 그런 방식으로 깨닫게 해주시면 안 되니까 제가 이런 연구소를 만들고 이제 일상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일상생활 사역이라는 말은 사역은 ministry라는 말인데 다른 영어로 표현하면 service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섬기는 거, 사역, 섬기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도 worship이라고 표현하지만 1부, 2부 예배 이럴 때는 service라고 사용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웃 수평적으로 다른 사람들 섬기는 섬김도 서비스고. 그래서 일상생활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섬김으로서의 사역이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제가 일상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녔고 지난 10년 이상 2003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 일상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아시나요? 일상기도, 일상영웅, 일상교회 이런 제목의 책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누구 덕일까요? 그게 일상을 강조하다 보니까 간혹 그 말랑말랑한 일상을 그냥 다 인정해 버리는 뿌띠 부르주아적인 그런 담론으로 이걸 생각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일상은 이중적이에요. 일상은 이중적이에요.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이 이중적이었던 것처럼 한편으로 바벨론은 가서 거기서 아이를 낳고 자녀를 기르고 거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장소지만 아까 조금 이야기했지만 예레미야 2장 13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4: 네. 내 앞이 너를 징계하겠고 너의 앞이 너를 책망할 것이다. 그런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세계에 나를 경멸함이 없는 것이 아니오. 무슨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3: 네. 여기 보니까 자, 보십시오. 두 가지 악이 있는데 하나는 생수의 군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이렇게 채우신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게 너무 이게 참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저수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웅덩이를 팠는데 이거는 스스로 이제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갔다가 이렇게 길어야 돼요. 어디로부터 길라고 하느냐 하면 여기 보니까 18절이 없네. 18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혹시 성경 있으시면 예레미야 2장 18절 내가 이걸 왜 못 발견했냐면 아까는 그냥 성경을 읽고 했거든요. 그래서 18절 네가 시골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네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어디의 물? 시골의 물. 시골이 뭐예요? 밑에 보면 나일이라고 돼 있어요. 나일의 물을 마시려고 어디로 간다? 애굽으로 간다. 이게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세력이 애굽이고 신세력이 있는데 그 신세력이 뭡니까? 여기 또 네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이 그 강물이라고 표현한 것은 영어로 말하자면 정관사 더를 붙인 더 리버지요. 그 당시에 가장 큰 강이라고 할 수 있는 유프라테스 강. 유프라테스 강의 물을 마시려고 아수르 간 길에 있으면 어찌. 자, 이 웅덩이에다가 어디 물을 갖다 넣으려고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이집트 나일강의 물. 고대 사회는 물이 중심된 사회 아닙니까? 물이 있어야 농사도 되고 목축도 되고 농사 목축이 되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사람들이 모이면 문화가 문명이 생성되고 경제력과 사람 인구수가 있으면 거기에 정치가 그다음 군사력이 그리고 대제국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세계에 돌아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걸로 아니고 어디에 세계가 돌아가는 것이 민감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이게 그들이 바라봤던 일상은 하나님이 거기 가라고 하시는 바벨론 땅이었지만 그 바벨론 땅은 또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커다란 유혹에 자리하는 것이죠. 일상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내일 저녁에 이제 메시지인데, 저 메시지 잘 전달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근데 워낙 이제 제 의도는 일상생활을 강조하다 보니까 제가 10여 년 동안 강조하다 보니까 일상이 중요하다 이야기하니까 다들 그래 일상이 중요하다는 건 다 동의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일상의 이중성, 일상은 중요하지만 거긴 비참함도 있고 죄악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 어두운 면을 내일 제가 이야기를 할 생각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일상의 이중성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이야기죠. 그 아이히만과 같은 사람들이 유대에서 히틀러의 어떤 하수인으로서 많은 유대인들을 그냥 기차에 실어서 보냈는데 그 사람을 이렇게 재판하면서 보니까 진짜 평범한 사람이었기 정말 의식도 없고 평범한 아주 뭐 어떻게 그냥 만나 길에서 만나면 좋은 사람인데 결국은 악의 하수인으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가 보고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악의 평범성이라고 그렇게 악도 평범한 것이 일상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일상생활과 사역, 일상생활 사역을 연결하는 네 가지 변주가 있어요. 이 음악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변주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일상생활은 일상생활이고 사역은 사역이다라고 하는 연주법이 있어요. 이건 대부분의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원리, 아까 예레미야 2장에서 본 것처럼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는 거기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성전에 가면 거기서 또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원리가 또 있다는 거죠. 여러분 투캅스 봤죠? 투캅스. 안성기와 박중훈이 나오는 영화. 거기 보면 안성기가 나쁜 놈 아닙니까? 아주 평상시에는 비리 경찰관으로 이렇게 있다가 그 연기를 잘한다는 게 그런 거죠. 아주 비열한 연기를 하다가 주일날 딱 성경책 끼고 교회를 딱 가잖아요. 그러면 막 하나님 앞에 막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비리로 받은 돈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딱 헌금하고 죄사함 받고 당당하게 나가는 그 모습이 한국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전혀 이게 어떤 거부감이나 그거 없이 난 일상생활은 일상생활대로 살고 교회생활은 또 교회생활에서 거룩하게 사는 그런 연주법이 있어요. 90% 이상이 그렇게 산다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변주법은 이거예요. 일상생활을 사역을 위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사역을 위한 일상생활은 이런 거죠. 이런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분들은 교회의 풀타임 사역자들 볼 때 너무 신앙이 좋은 분들이에요. 너무 신앙이 좋은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자기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사역을 우선순위로 둘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전문 영역에 있는 분들 중에 제가 아이를 셋 키우는 동안에 많은 선생님들을 만났고 선생님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기도도 많이 했는데 내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선생님을 이제 3월달에 만나고 왔을 때 너무 좋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크리스천 선생님이기 때문에 너무 좋다고 그랬어요. 근데 한 달 지난 뒤에 우리 선생님 너무 나쁜 선생님입니다. 나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왜냐하면 그 선생님은 예수 믿는 선생님이었는데 세수식반을 했어요. 세수식반에 오는 아이들은 사랑해주고 세수식반에 안 오는 아이들은 노골적으로 차별을 했던 선생님이에요. 이런 선생님들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봐도 나페어예요. 그럼 그런 공정하지 못한 것을 경험한 아이들이 자라면서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어요? 21세기에 한국교회의 개독 현상들이나 또 다른 불신자들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복음을 대하는 그런 부정적인 태도는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사역을 위한 일상생활이라는 이 태도 때문에 그래요. 많은 젊은이들이 직장에 가가지고 직장생활을 그냥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돈 벌기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선순위를 사역에 맞춰 살고 있는. 그래서 남들은 야근하는데 자기는 혼자서 퇴근하죠. 왜냐하면 수요예배 가야 되기 때문에. 금요철에 가야 되기 때문에. 심지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기독 경영인들조차도 이제는 크리스천들은 크리스천 청년들을 쓰기 싫다고 얘기해요. 기본적으로 마인드를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믿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겉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 진짜 교회에서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복음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는 좀 더 진일보한 일상생활 속에 사역하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 속에 사역과 관련된 것들을 집어넣는 거죠. 예를 들면 신우회나 기독 학생 모임 같은 경우. 근데 여기도 이거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everyday life 안에다가 ministry를 집어넣는데 이 ministry가 뭐예요? ministry가 뭐예요?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독 모임을 한다는데 뭐 IF든지 CCC든지 뭐든 좋아. 그게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그대로 갖고 와서 여기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예배 드리는 거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여기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성경 보고 있는 거 갖고 와서 그대로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 사역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오산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여전히 사역을 뭐로 이해하고 있어요? 종교적인 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이거죠. 사역으로서의 일상생활. 일상생활을 사역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예배하고 성경 보고 전도하는 것만 사역이 아니고 내가 하고 있는 공부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회사에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커피 타고 복사기 굴리는 일이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로렌스 수사가 무슨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어디서 경험했습니까? 수도원에 밥 짓는 요리사로서 밥 짓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상 생활을 소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요 이웃을 섬기는 섬김으로서 사역으로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일상 생활 사역의 관점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마약 중독으로 수년간 고통을 당하고 있는 33세의 한 남자가 있습니다. 남미에 살고 있는 그는 지난 10년 동안 라디오 주파수 730 AM 방송을 청취했는데요. 최근에 BBN 방송이 그 주파수를 이용하여 말씀과 찬양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방송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고 영적인 상담을 받기 위해 그가 거주하는 지역에 BBN 방송국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BBN 사역자를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오늘도 BBN 방송은 마약 중독자뿐만 아니라 삶의 고통을 당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역에 여러분이 동참해 주신다면 영혼 구령의 열매는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오늘 BBN 사역의 물질 동력자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후원에 관한 궁금한 질문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0: 풍성한 은혜가 가득 담긴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BBN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 오늘의 말씀 이 시간에는 애틀랜타에 있는 꿈꾸는 자 한인 침례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손종문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제가 며칠 전에 하나의 글을 읽었습니다. 짤막한 글인데 한번 소개를 할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런 내용이 썼습니다. 못다 이룬 사랑 나누라고 또 하루를 주셨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 용서하라고 또 하루를 주셨습니다. 주님 사랑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 사랑 전하라고 또 하루를 주셨습니다. 하지 못했던 헌신 이번에는 꼭 하라고 또 하루를 주셨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하루를 오늘 살아야 합니다. 짧은 내용이지만 제 마음에 작은 감동을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는 지난 수년 수십 년보다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가치 있는 존귀한 인생을 사는 것이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존귀라는 것이 영어로 honor라 부른데 이 단어를 공동 번역에서는요 존경으로 번역을 했고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유별나게 뛰어난 이런 상태로 번역을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 가지고 말씀을 또 준비했고 전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타인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내가 존경받는 삶을 살아야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저 사람 만나면 왠지 짜증이나 만나기가 싫어 상종하기가 싫어 이런 상대가 돼서는 되지 않겠는가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세상에서 내가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 특별히 믿는 자로서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런 것들을 배우고 알아가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은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창대한 유다 지파 족보를 1절부터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4장은요 유다의 족보를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소개를 하고 있는 중에 4장 1절 보실래요? 유다의 아들들은 이렇게 하면서 쭉 유다의 족보를 소개하는 중에 갑자기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에 보면은요 야베스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부각시켜요. 다른 사람들은 이름만 쭉쭉쭉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야베스에 와서 그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존귀한 자다. 칭찬받는 자다라고 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여기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뭔가 하면요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 원래 개역성경에는 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더 귀중하다라는 단어인데 야베스가 다른 형제들보다 앞에까지 쭉 나열했던 수많은 다른 형제들보다도 존귀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야베스라는 사람이 무엇이 달랐고 어떤 면이 남들에게 존경받을만 했던 것일까? 원래 이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요 오늘 본문 9절에도 말하잖아요. 수고로이 낳았다. 엄마가 수고로이 낳았다. 개역성경에서는 고통 중에 출산했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모르긴 해도 야베스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엄마가 상당한 진통과 난산 가운데 출생이 되었다. 그래서 고통 중에 태어난 것을 보게 되는데 그리고 또 그것도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나라 자체가 아수르라는 나라의 포로 생활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지칠 대로 지친 어려움 때문에 그의 삶은, 그의 환경은 결코 좋지 못했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어떻든 야베스는 순탄치 못한 출생, 다른 형제들보다는 좀 불행한 현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다른 것 아닙니다. 환경이 어떻든 형편이 어떠했든 간에 야베스가 보여준 행동은 다른 형제들보다 달랐다라는 겁니다. 달랐기에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다른 달라진 그것이 무엇일까? 이거죠. 야베스는 자신의 단점과 핸디캡 그리고 좋지 못한 작금의 현실을 전능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도움을 청했던 그것이 다른 형제들과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무명한 자에서 존귀한 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자가 인정받는 자가 되었고, 따라서 이것이 야베스가 다른 사람과 다른 모습이에요. 다른 형제들은 자세히 기록은 되어 있지는 않지만 모르긴 해도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죠. 자신의 형편과 환경이 어렵고 힘드니까 낙심하며 불평하며 원망을 하면서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자포자기라면서 그저 근근히 겨우겨우 지금만 오늘만 괜찮으면 됐지라는 하루살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야베스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은 야베스는 그들과는 달랐다라는 것이에요. 야베스는요, 처음부터 존귀한 자가 아니었었습니다. 처음부터 존경받는, 인정받는 인물이 아니었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족보가 쭉 적혀가는 중에 유독 야베스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 이유는 딴 것 아닙니다.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는 경건한 모습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야베스가 소개되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과 제가 존경받는 자, 칭찬받는 자, 인정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무언가 달라야 됩니다. 평범 이상을 넘는 특별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특별함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딴 것 아닙니다. 생각이 달라야 돼요. 살아가는 모습이, 살아가는 이유가, 목적이 달라야 됩니다. 남들에게 보이는 내 모습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에서 영적으로 비추어지는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똑같잖아요.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리고 말해요. 이래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환경이나 조건이 다른 사람들보다 열악해도 그 환경을 극복하고 그 나쁜 조건을 당당히 이기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나보다 힘센 자를 찾아다니면서 구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사화복을 손에 쥐고 계신 그분에게 내 환경을 바꿔달라고, 이제는 여호와 중심으로 경건하게 살겠다고, 어렵고 힘든 현실보다 한결 크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특별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존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그전과 좀 달라졌네. 얼굴에 벌써 그냥 청룡 충만하고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달라지고 뭔가 달라졌네. 이런 것들이 좀 사람,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게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고통이란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야베스, 나라와 민족과 민족성까지 빼앗긴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에, 최악의 상황 속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만을 의지하던 그 사람, 그는 오직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만이 나의 불행한 인생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라는 것을 알았고, 내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른 형제들보다 먼저 깨달았고, 예,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 찾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야베스에게서 우리가 배울 게 바로 그겁니다.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실 분이 누구겠습니까? 역전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실 분이 누구겠습니까? 내 형편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출생이 고통이었고 나라를 빼앗겼고 상황이 나빴기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그분에게 간절하게 매어달리는 기도를 했던 야베스. 여러분 문제가 많죠. 어려움이 많죠. 안 풀리는 일들이 많죠. 왜 그런 일을 줬다고 생각합니까? 기도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안 풀리면 안 풀릴수록 내 이 환경을 풀어주실 수 있는 단 하나 한 분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도를 안 한단 말이죠. 우리도 야베스가 지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먼저 깨닫고 먼저 행하고 먼저 헌신하는 삶을 살아보자라는 거죠. 그것이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축복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복이 그냥 오겠습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때 복을 받을 것 아니겠어요? 그냥 존귀한 자가 되겠습니까? 누가 그냥 나를 인정해 주겠습니까? 아니죠. 야베스의 경우를 볼 때는 기도의 능력에 대한 결과 열매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짤막하게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야베스가 부르짖었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 복을 비는 기도였습니다. 본문에 그렇게 말하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원하옵나니 주께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사. 복의 복을 더하사. 여러분 복 좋아하시죠? 복 싫어하는 사람 없죠? 참 중국에 가면요 정말 특이한 게 하나 발견됩니다. 뭔가 하면요 가는 곳곳마다 복자가 붙어있어요. 엘리베이터 타도 복, 시골에 가도 복, 그냥 문짝에도 복, 방 안에도 복, 온통 복이에요. 복. 그런다고 복이 오는 것은 물론 아닐진데 그렇게 참 복을 좋아해요. 뭐 그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복을 좋아하죠. 건강의 복, 재물의 복, 장수의 복, 잘 먹고 잘 사는 복. 여러분 야베스가 이런 복을 원했을까요? 기록이 안 되어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문맥 정황상 야베스가 원했던 복은 당장 현실에 필요한 복보다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영적인 복을 더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영적인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 그런 생각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축복 중에 축복이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환경, 내 형편 속에서 그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우선 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적인 사람들은 육신의 복을 먼저 구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는 자들은 영적인 생각으로 영적인 축복을 우선적으로 구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 3서 1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대로 육신적인 안정과 물질적인 부유 필요할진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우선적인 것이 영혼이 잘되는 것을 내가 먼저 생각하고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추구하면서 살아야 할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적으로 바로 정리정돈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살이 되고 힘이 되는 일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위해서 애를 쓸 줄 알아야 되고 예배와 교회 중심으로 살려고 애를 쓸 줄 알아야 되고 영혼 구원과 전도에 관심을 가질 줄 알아야 되고 이렇게 영적인 쪽으로 생각과 관심을 그리고 시간과 물질을 투자할 줄 아는 자들이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야베스는 그 복을 먼저 구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야베스의 기도 속에 포함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지경을 넓히시고랍니다. 여기는 지역이라고 했는데 지역을 넓히시고 여기서 말하는 지역, 지경은 바운드리죠. 바운드리. 건달들이 그렇게 말하죠. 건달들이 쓰는 표현 중에 여기는 내 나와바리야라는 얘기를 합니다. 내 구역이다. 이렇게 내 구역. 바운드리. 영역 또는 경계, 땅의 넓이, 영토를 말하는 것인데 야베스는요 먼저 영적인 축복을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삶의 터전의 확장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있어요.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기 원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부족함이 없이 살기를 원하는 넓은 땅 경계를 위해서 기도했던 야베스. 근데 저는요, 이 지경이라는, 지역이라는 단어를 좀 더 다른 각도로 좀 설명하고 싶어요. 어떤 각도가인가 하면은요, 영토, 땅의 지경, 지역이 아니라 생각의 지경을 좀 넓혀야 되겠다. 내 생각의 땅을 좀 넓혀야 되겠다. 이런 각도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내 생각의 크기는요, 온 우주를 하루에도 수십 번 왕래할 수 있을 정도로 넓고 크게 만들어졌어요, 여러분요. 그거 아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저는 제 생각은 아프리카도 갈 수 있고 한국에도 갈 수 있고 중국에도 갈 수 있습니다. 저 미국 저 서쪽 끝에 캘리포니아도 갈 수가 있고요. 그렇죠? 전 세계를 다 생각하고 다 다닐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리고 또 크고 크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이 너무 적어요. 눈에 보이는 것과 손에 잡히는 것이 전부라는 좁은 생각으로 지금의 안정, 지금의 평안함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좀 크게 눈을 떠보세요. 좀 멀리 좀 볼 줄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아멘. 그런 영적 잠재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 형편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움츠리고 살아가고 있고요. 큰 근시안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형편이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생각의 크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은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 자기 생각만큼 일을 하고 자기 생각만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최악의 상황이라 해도 생각의 폭을 넓히면 얼마든지 그 가운데서도 만족하며 그 가운데서도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좁은 감옥입니다. 추웠을 거예요. 배고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곳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했습니까? 오히려 기도하고 오히려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생각의 폭을 넓게 한 거예요.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을 넓혀야 된다는 거죠.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생각이 짧아서 그래요. 생각이 너무 작아요. 간장종지만 해, 생각이. 예, 좀 커다란 양푼같이, 대접같이 좀 넓었으면, 컸으면 좋겠는데, 난 내 것만 챙기면 된다는 좁은 생각. 뒤에서, 그래, 넌 그렇게 살아. 라고 사단이 조종하는 그 조종에 의해서 좁은 생각, 좁은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이 발전이 없는 거예요. 신앙 성장이 안 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큰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아멘. 멋진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지금 너무 좁게 생각하고 작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작은 일 때문에도 그냥 심장병이 왜 생기겠어요? 바로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세요. 다. 하나님께 다 맡기자고요. 그러면서 좀 더 큰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나를 드리겠다는 그런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심장병이 왜 생깁니까? 일을 못해서 지금 안달인데, 시간이 없어서 안달인데,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우리 생각을 좀 바꾸기만 하면, 생각의 지경을 넓히기만 하면 전능자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과 저를 들어 사용하실 것이고 존귀한 자로 인정받는 자로 또 존경받는 축복의 자리로 세워주실 텐데 근데 너무 움츠리고요. 너무 계산만 하고요. 너무 이 잔머리를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생각의 폭이 너무 세상적입니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래서는 안 돼요. 더 이상은 우리가 이렇게 살지 말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에 대한 아까운 마음이 있어야 되고 지금까지 뒤쫓아서 이렇게 팔짱만 끼고 그래 네가 알아서 해. 내일 아니야. 이렇게 관망만 했지만 이제는 내 생각이, 내 관심이, 내 손길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겠다는 생각의 지경을 좀 넓혀보자는 거예요. 내 생각의 지경을 넓히면 자연적으로 내 다른 삶은 뭐 땅의 넓이, 재산의 넓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 정도 못해 주시겠습니까? 내 삶이 여전히 육신적이니까, 그러니까 계속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게 되는 일에 내 생각을 쏟고 관심을 쏟아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채워주실 거라고. 독수리가 높은 하늘 창공에서 큰 먹잇감을 보고, 예, 독수리는 시야가 5.0이라고 하죠. 얼마나 높은 곳에서도 자기 먹잇감을 보진 않습니까? 그냥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땅만 보고 살아가요. 땅만 보고 살아가. 참 이것이 불쌍한 것 같아요. 얼마나 존귀한 여러분과 저인데,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과 저인데 왜 땅만 보며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그 손에 잡히는 것들, 그냥 그거 놓칠까봐, 또 놓친 것 때문에 안절부절하면서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삶을, 내 경험이 최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런 시간들, 이제는 좀 틀을 깨고 더 크게, 더 넓게 멋진 인생으로 살겠다는 굳은 결단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까짓 것 문제, 그까짓 돈, 그까짓 것, 그까짓 것 아니겠습니까? 그까짓 것.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도 완전하진 않지만요. 다 그까짓 것으로 그냥 넘겨버리세요. 그까짓 것. 속상할 건 뭐 있어요? 속상하면 내 건강 나빠지고 내 생명만 단축되잖아요. 속상해 한다고, 염려한다고 해서 일이 풀리지 않는다니까요. 차라리 내 마음 기쁘게 사는 것이 더 감사하죠. 그렇죠?
2: 아멘.
1: 야베스 기도에서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마지막 이겁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환심이나 환란이나 근심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야베스에게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머니의 난산으로 고통 중에 태어난 기억을 시작으로 해서 국가적으로, 환경적으로 안정이 안 된 상황에서 환란도 있고요, 핍박도 있고요, 근심거리가 가득했습니다. 가득했어요. 야베스 뿐이겠습니까?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어려움이 많죠. 문제가 있죠. 다 어려운 것도 뿐이잖아요. 그렇죠? 남편이라고 마음에 듭니까? 부인이라고 마음에 듭니까? 자식이라고 내 마음에 듭니까? 예? 내가 만난 사람들 나에게 무슨 큰 도움을 줍니까? 모든 것들이 경제적, 또 건강적, 또 사회적, 또 인간관계적 크고 작은 문제들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손길을 빌리는 것이. 하나님만이 지금의 내 환난과 내 근심에서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 믿는 것, 깨닫는 것. 야베스는 그걸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자기의 힘과 경험으로 견뎌보려고 발버둥을 쳐보지만, 그러나 야베스는 자신의 이런 최악의 나쁜 환경, 운명을 최선의 삶으로, 역전 인생으로 바꿔버립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였다는 겁니다. 기도.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현실적인 도움을 주실 분이 누구인지 알았던 야베스. 그러면 반대로 질문해 볼까요? 왜 기도 안 합니까, 여러분? 내 환난과 내 문제, 내 어려움을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습니까? 그분이 해결을 못하실 것 같습니까? 그래서 안 합니까? 그래서 사람을 의지합니까? 그래서 나보다 힘센 사람을 찾아갑니까? 아니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당면하는 수많은 이 아픔들과 슬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문제 중에 문제는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 앞에 가지고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라고 막 네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 가져오라는 거예요. 너 이거는 안 돼. 그러니까 그거는 가져오지 말고 쉬운 것만 가져. 이게 아니잖아요. 다 가져오라고 하는데 안 가져와. 안 가져와. 그냥 어떻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더 큰 문제 같아요. 저는요.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전능자 앞에 가져오지 않는 그 자체가 더 문제라는 거죠. 내가 해보겠다고 견뎌보겠다고 내 생각이나 판단대로 하면서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이 모습. 물론 그래도 뭐 살아가는데 지장은 없겠죠. 그렇죠?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다 그렇게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자들은요 100번 1000번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살아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멘.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고 의뢰하며 내려놓고 살아가는 자들, 자신이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전능자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른 신앙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다윗 같은 맹장이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다윗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그렇게 그냥 좁은 안목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그렇게 허겁지겁 살아갑니까? 허둥지둥하면서. 미국 국무장관을 지냈던 흑인 여자 콘돌리사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이런 말 했잖아요. 나는 하나님과 결혼한 여자다라고 말할 정도로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라이스 보좌관을 부시 대통령의 비밀병기다라고 할 정도였었어요. 명문대 스탠퍼드 대학에서 교수를 했고 40대 젊은 나이에 미국 대통령을 측근에서 보필하고 있는 철의 여인 라이스 보좌관은 항상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결정을 내립니다. 성공의 목사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한 적 없고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던 여인이었어요. 공부할 때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고요. 내가 흑인이지만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빵 한 조각 먹는 것조차도 기도하지 않고는 먹지를 않았습니다. 그만큼 기도했던 여인이었어요. 9.11 테러 직후 이라크와 전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결정해야만 하는 국가적 중대 시점에 간절하게 기도한 것은 이미 미국 국민들이 다 아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라크 전쟁 할 것을 결정한 후에 뉴스위크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기자가 이렇게 질문하죠.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라고 대답을 질문하자 이 라이스 여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사람들은 흔히 내가 기도할 때 탈레반을 쳐야 할지 후세인을 제거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도를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나의 기도 내용은 언제나 한 가지입니다. 내 뜻과 의지로 결정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세요. 이 어려운 난관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멋진 여인이죠.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지 않는 반갑지 않은 크고 적은 문제들을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보자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지경을 넓히는 존귀한 자, 인정받는 자의 삶을 살아보자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며 영적인 축복을 우선으로 생각하세요. 생각의 지경을 넓히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써세요. 어떤 환난이나 어려운 일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야베스의 간절한 기도의 결과가 어땠을까? 10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라는 말씀대로 우리의 간구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 이 남은 한 해도 우리의 남은 생에도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은 애틀랜타 꿈꾸는 자 한인침례교회 손정문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메일이나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얻게 하는 스승. 이러한 스승이 우리에게 한 명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 가르침의 영향력이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문제로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참된 스승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변치 않는 가르침을 주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또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새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서는 현재 여러분 가까이에 계십니다. 오늘 참된 스승이신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분들은 지금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천국으로 가는 길을 꼭 방문하셔서 언제나 가까이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가르침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0: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0: 믿음의 길. 성경 강해를 통해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방송해드리고 있는 믿음의 길. 오늘도 말씀에는 대구 은석교회를 담임하시는 신윤식 목사님입니다.
1: 창세기 1장 24절부터 31절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루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몸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 말씀 안에서 또 생각하게 하시옵시고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쫓는 피조물의 그 자리에 서서 주를 바라보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내용은 여섯째 날의 창조 내용입니다.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는 가축과 또 짐승과 함께 사람을 창조하신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일에서 중점이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이게 사람 창조의 중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그 형상이 있는 인간이죠. 그 상태가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그대로 유지가 되었을 거예요. 이 말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상태에 변화가 생겼다. 이러한 뜻이 되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인간에게 어떤 이제 변화가 생겼느냐, 어떤 상태로 되었느냐, 이걸 이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거든요. 남자와 여자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된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을까? 이건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그런 문제가 됩니다. 대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을 그냥 우리가 지금 남자와 여자로 존재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지나가 버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왜 남자만 있게 될 건데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창조했을까?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남자인 아담만 창조를 하셨다면은 아담은 여자란 존재는 모른 채 이제 살았을 겁니다. 이걸 두고 어떤 사람도 얘기하기를 28절 말씀처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번식이 되겠죠. 근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육과 번성이라고 하는 게 단지 종족 번식의 의미로만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에도 모든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 먹은 후에 사람의 생육과 번성은 하나님의 선언에 따라서 죽은 자로 생육하고 번성한 것밖에 안 돼요. 죽은 자의 상태의 생육과 번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생육하고 번성했다 할지라도 모두가 죽은 자입니다. 세상 만물도 다르지 않거든요. 선악과 먹은 후에 세상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되어집니다. 역시 세상 만물도 아무리 생육하고 번성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세상이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가 되면 무너질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장 18절 그 뒤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런 말씀 뒤에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이유를 이제 얘기하고 계시는데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아니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대개 그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는 것을 혼자 살면은 외롭다. 외롭기 때문에 그게 좋지 않기 때문에 여자를 지어준 것이다. 어떤 그런 그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는 거죠. 아담에게 배필로 여자를 지어줬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이걸 보면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혼자 사는 걸 외롭기는 커녕 오히려 그걸 좋아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게 더 편하고 좋다. 그래서 평생 결혼하지 않는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를 외롭지 않게 하려고 배필을 지으셨다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 혼자 살아 외롭지 않은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오히려 불평을 할 거예요. 귀찮게 말이죠.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이것이 이해가 안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는 게 외롭다는 그런 의미라면 모든 사람이 혼자 살 때 외로움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 되죠. 그래야 혼자 살면 외롭기 때문에 배필을 주셨다. 이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기한 대로 모든 사람 배필이 없다 해가지고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 말이 외롭기 때문에 이건 말고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그 이유로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26절 보면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 형상이라는 말이 우리가 어떤 신학적 들어가면 어려워져 버리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어렵지 않게 아주 쉽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걸 그대로 따라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26절에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지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을 닮았다 그 말이에요. 내 형상, 내 모양을 가진 누군가 있다. 나를 닮았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나를 닮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을 따라 아 하나님을 닮은 자로 지었구나. 일단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자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에 지음받은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닮은 뭔가가 있는 자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을 닮은 게 있는데 그 하나님을 닮은 것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없어져 버렸다. 깨어져 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좋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 이제 외모를 말한 건 아니죠. 하나님은 몸이 없는 분이니까 외모를 가리켜서 하나님 닮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외모 말고 하나님께 있는 어떤 특성이 있어요. 그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을 인간에게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특성을 이제 신학자들이 또 말하기를 지정이의다 뭐 이렇게도 말하는데 성경은 전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 창세기 인간을 창조한 내용을 다 뜯어봐도요 인간 지정의는 나오지를 않아요. 그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자가 인간 지정의를 얘기한 그냥 만들어내는 그런 얘기일 뿐이지 성경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뭔가 그 힌트를 우리가 26절에 볼 수가 있는데 그 26절에 강조한 단어가 있습니다. 세 번 나오는 강조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라는 말이에요. 우리라는 말이 세 번 반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한 우리, 이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기독교가 삼위일체 근거로 지금 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성경 보면 이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우리라는 관계로서 표현하고 있고 또 그분, 그 하나님은 우리라는 그 관계로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라는 관계로 존재하면서 서로 나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관계입니다. 나뉘어지지를 아니한다. 하나라 그 말이죠. 하나된 관계로 계시면서 뜻이 같고 하신 일이 같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랑 관계 속에 들어있는 말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이런 말을 예수님 했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 분명히 둘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관계인데 이 둘을 둘이라고 할 수 없는 관계라 그 말입니다. 그게 이제 내가 너가 너가 내 안에 이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 안에 내가 너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라 그 말이죠. 둘이 아니고 하나다. 결국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고 하나다. 어떤 이런 의미로 우리라는 관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고 2장에 보면은요 아담이 여자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칭한 내용이 나와요. 너는 내 살과 뼈로 만들어졌어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나와는 하나야 너는 나다 내가 너다 이런 의미가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결국 이걸 보면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것은 둘이면서 둘이 아니고 하나인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남자애로 지으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둘인데 둘이 아니고 하나의 관계. 결국 둘이면서 둘이 아니고 하나의 관계 아담과 하와의 그 관계가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우리란 그 관계로 닮아진다 그 말입니다. 쉽죠? 제가 그냥 쉽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우리의 관계, 하나의 관계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셔가지고 이 땅에서 한 몸에 둘이 아니고 하나의 그 관계로 존재하게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닮은 겁니다. 그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처럼 인간이 한 몸의 관계로 세상에 존재하고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은요. 자기 몸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존재라 이걸 의미해요. 둘이 아니고 하나다. 나를 전혀 모른다 그 말입니다. 내가 나를 안 본다는 얘기예요. 나에 대한 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 줄을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게 선악과 지음받기 전에 인간입니다. 너는 너고 너는 나고 내가 너다. 하나이기 때문에 자기를 사는 거 없죠. 그게 처음에 인간이에요. 내 몸과 내 이름과 내 영광을 위해 살 줄을 몰라요. 그게 처음에 인간이에요. 이러한 사람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겠냐 그 말입니다. 바벨탑을 쌓은 것처럼 인간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고 오직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한다 그 말이죠. 단순히 종족이 번성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아는 그런 존재로 채워져가는 것 그 번성, 그 충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8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복을 주시며 생육 번성하라. 그 복이 뭐겠어요? 너희는 너를 위해 살 자가 아니고 나의 이름과 내 영광을 위해 살 자를 지음받고 그렇게 생육을 번성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너희들 복이다. 결국 사람이 자기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저주받은 거예요. 그것이 복의 의미를 들여다보면은요. 그게 지금 이 땅의 모습 아닙니까? 자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한다면 그 땅은 결국 인간의 이름으로 정복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 다스림 받는 그런 땅으로 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은 이유였어요. 너를 위해 살지 아니하니까. 그게 복의 상태였죠. 자,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 그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스려지고 정복되려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이름 나타내야 될 존재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 존재가 사람이었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란 한 몸이란 그 관계로 지었다는 거죠. 남자 여자 각기 두 사람으로 지어졌으면서도 한 몸의 관계에서 자신을 살아가지 않은 그런 존재로 지은 거예요. 왜?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으로 이 땅이 정복될 거니까. 자기를 생각지 않는 인간이 어야만 그 일을 되어지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이것이 우리의 관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고, 그렇다면은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뭐가 깨어지냐? 이것도 자연적으로 나와지는 겁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죄 지었다면 죄 지었죠. 근데 뭐가 죄의 상태냐? 그 말이냐? 뭐가 죄의 상태냐? 선악과를 먹음으로 깨어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몸이랑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 그거 깨어져 버린 거예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자기를 보게 됩니다. 자기를 보게 되고 자기를 위해서 행동하는 그런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사실 인간이 자기를 위해 행동하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은 선악과를 먹은 후부터 나오는 현상, 이렇게 말하기보다도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 사탄의 말을 받아들이면서 선악과를 바라볼 때부터 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미 그 순간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원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사람이 자기 이름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은 사람 아닌 게 되고, 하나님의 뜻은 결국 자기 백성을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그 백성으로 재창조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선악과 먹은 후에.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에 깨어진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백성으로 재창조하시는가? 어떻게 해서요? 고린도서 4장 4절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인 대로 다시 창조하신다고 했습니다. 재창조예요. 새로운 창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그 인간을 형상 있는 사람으로 다시 창조하시는가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형상이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가 그 심령에 계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이다. 이렇게 일컬음받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그렇다고 합시다. 중요한 것은, 자, 그럼 내 심령에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계신다. 내가 새롭게 창조된, 재창조된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은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걸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그 하나님 형상이 내 속에 있음을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관계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관계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인간은 남자 여자로 창조되었지만은 하나님을 닮아서 한 몸의 관계로 존재하기 때문에 자기를 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형상에 깨어져가지고 자기를 위해 사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에 집어넣어졌습니다. 살아계십니다. 그러면은 어떤 모습으로 회복되겠습니까? 나타나겠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사는 길로 안 가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있다 증거입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길로 안 간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지은 사람이 아니다는 걸 알고 그걸 죄로에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이 바로 악이었구나. 그렇게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지으시고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을 나의 정당한 삶이다.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있다는, 재창조되었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된 신자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자기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인간에게 나오는 죄의 특성인 거예요. 날 위해 신을 찾는 것이. 그래 하나 십계명 주시면 이계명에서 너를 위해서 우상을 형상을 만들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건 나를 위해 신을 찾는 겁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날 위해 신을 찾는 거죠. 날 위해서. 근데 그것이 형상에 끼운 죄의 특성이라 그 말입니다. 선악과는 인간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잊지 않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바라보게 되어지면은요, 뭐가 신앙이고 뭐가 신앙이 아닌가를 분별하게 돼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한 골로새서에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보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서도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일컬어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를 위해 창조되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있게 된 새롭게 된 신자는 누구를 위해 사는 거에 뜻을 두겠냐 그 말입니다. 당연히 나를 지으시고 나를 있게 하신 그리스도 그 주를 위해 사는 거에 뜻을 두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새롭게 지음받은 신자이고 바로 그것이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게 무슨 뜻인가는 짐작이 됩니다. 외롭다는 의미가 아니라겠어요. 사람이 혼자 창조되었다면은 이 세상에 우리 한 몸의 관계라는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혼자 가지고 안 돼요. 우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둘이 있어야만이 한 몸의 관계를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 계속 나타내고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남자를 지으셨겠죠. 근데 단순한 번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뭐냐? 그걸 한 몸에 남자 여자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증거하시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은 후에 둘이 있어야만이 인간에 깨어진 한 몸의 관계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인간에 깨어진 관계가 드러나는 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내가 선악과 먹은 것을 여자 탓을 하죠. 여자 때문에. 그게 깨어진 거예요. 여자 때문에. 한 몸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면서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날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탄의 속성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니요 저 사람이요 방어본능이죠. 나를 지키려는 핑계고 변명이고 말이죠. 지금도 그런 핑계, 그런 변명을 가지고 내가 죄 가운데 있지 않다는, 또한 죄를 가볍게 하려는 그런 시도를 늘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게 깨어진 인간 관계라는 것이고,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의 어떤 의도 안에 있지 않는 그런 죄의 속성임을 다 그렇게 우리가 드러내고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대신 자기 영광을 추구해 버리는 거죠. 그 본문 29절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신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심에는 채소, 열매는 나무 다 지으시고 그것을 몽땅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 모든 것이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된단 말이죠. 그리고 땅의 짐승과 또 새 기는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준 푸른 풀을 먹고 자라게 합니다. 먹을 거리로 풀을 주신 거란 말이죠. 결국 세상 온 만물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을 거리를 줘서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인간이 먹을 걸 위해 해야 될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들어가지고 줬고 인간 그걸 먹으면 그냥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한 세상에서 인간이 스스로 뭔가 되어야 될 것도 없고요. 또 되고자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주식을 걸 먹고 살아가면 되니까. 그런데 인간이 단지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말을 받으게 되는 거죠. 되고자 하는 것. 여기에 마음을 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처럼 신이 되고 싶어하는 것이죠. 신이 되고 싶어하는 어쩌면 세상을 자기 뜻대로 다스리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을지도 몰라요. 내가 주권자가 되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이걸 잊어버리고 내가 영광받고 싶은 그 위치로 올라가고 싶은 거. 그게 선악과를 먹은 거죠.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그런 피조물로 지음받은 신자 할 일이 뭐냐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것은 자기 이름, 자기 뜻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와 공로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존재 이유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안에서는 나의 뜻을 위해 사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다는 게 그런 의미라고 했지 않습니까? 나의 뜻이 몽땅 포기되어지는 게 내가 부인되는 거예요. 내 뜻을 포기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주의 뜻에 순종되어지는 거죠. 이게 우리의 남은 때를 살아야 될 우리의 삶의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의 뜻을 위해 산다. 나란 존재가 인간 집단에서 한쪽으로 팽겨치고 내 이름이 무시되고 덮여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그런 도구로 존재하는 것이 내 존재 이유다. 여기에 우리의 뜻을 못 박아둬야 돼요. 또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한 이유도 바로 이것이 내가 살게 한 이유다. 그걸 알고 그 길로 가고자 하는 것이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만 내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게 드러나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새롭게 지으신 인간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취급 못 받아요. 하나님께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주셨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새 사람으로 말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내 백성이라 하시고 그들을 사람이라 하십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지음받은 신자에게 이 땅에 나타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우리 온 마음 집중돼야 되죠.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다 하겠습니다. 그저 모든 걸 내게 베푸시고 먹을 거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먹고 살게 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감사하는 인간의 본분이 딴 거 아니었습니다. 그게 인간이 해야 될 본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걸 견디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 견디지 못하는 것도 다르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내 이름을 안 알아주고 말이죠. 내가 묻혀진다는 거, 무시되어진다는 거, 이러한 것들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뭔가 나를 내세울 만한 일을 해야 직성이 풀리죠.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 것은 하루하루 우리가 먹고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라는 것. 그리고 그 능력과 은혜를 증거하는,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우리는 날 위해 살 자가 아니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이름과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 형상이신 주를 위해 살아야 될 그런 자로 부름받았고 그런 이유로 새롭게 지음받았다. 이 사실 하나를 잊지 마시고 나의 이름이 나의 뜻이 먼저가 아니고 예수님의 그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 남은 때를 그 길로만 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 지금까지 대구 은석교회를 담임하시는 신윤식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구 은석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BBN 방송은 전 세계 8가지 언어를 라디오와 인터넷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며 구원받는 참으로 귀한 선교 방송 사역입니다. 저희 BBN 한국어 방송은 말씀 50%와 찬양 50%를 원칙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며 프로그램에는 목사님들의 은혜롭고 복음적인 설교 말씀인 오늘의 말씀을 비롯해서 매일 성경 읽기와 코스타의 시간, 사슬을 끊고 그리고 신비한 창조의 세계 등 그 외 풍성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여러분에게 영의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쁜 일가로 인해 방송을 듣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지난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는 방송 다시 듣기란 기능을 추가하여 원하시는 방송을 청취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한국어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상단 라디오 방송 아이콘을 보시면 프로그램에 관해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0: 하나님 은혜로 날마다 새로운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0: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원작 김연아 극본 권영배 연출 박광현 김자영 66번째
1: 이제 대스님 말씀을 하시지요.
2: 그럼 내 말을 하겠어.
0: 평북 노회장과 일본 경찰의 만남이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있다.
2: 주기철 목사를 제거해 주십시오.
1: 주기철을요?
2: 그렇소.
1: 천하의 김일선 목사께서 주기철 목사를 두려워하시더니 그리 주기철 목사가 무섭습니까?
2: 주기철이가 무서워서가 아니요. 교회의 파장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1: 교회의 파장이라면 날대로 난 것 같은데 지금에 와서 파장을 막겠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2: 우린 어차피 신사참배에 참여하기로 가결을 했습니다. 곧 있을 초기에서도 가결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래요? 그거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시다.
2: 교회가 이런 중대한 일에는 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지금에선 주기철 목사가 가장 우리에게 걸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거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1: 교회의 한 목소리를 위해서
2: 모두가 다 참여한 신사참배가 돼야 나중에 뒤탈이 없지 않겠소. 그게 다 교회를 위한 길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1: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기철을 제거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이곳에 와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해드릴까요?
2: 아니요. 내 먼저 주기철 목사를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1: 목사님께서 주기철 목사를 만나보신다? 좀 아이러니합니다만은.
2: 설득을 한번 시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1: 그저의 성품으로 봐서는 설득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2: 그래도 해볼 때까지는 한번 해봐야지요. 아까운 인물입니다.
1: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저가 아까운 인물이라는 것을. 하여간 주기철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주신다면 우리로서 나쁠 것이 없지요. 그 다음은요?
2: 그 다음은 만나고 나서 말을 하겠어.

0: 저기 절 목사 면회 왔소.
1: 누군데 여기까지 면회를 온다 합니까?
2: 나 왔습니다.
3: 순간 주기철 목사의 표정이 굳었다.
1: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단순히 면회는 아닐 텐데요.
2: 여기 있다는 소리를 듣고 내 주목사를 한번 뵈러 왔지요.
0: 그럼 말씀들 나누시죠.
2: 고맙소.
4: 뭐 이거 어드래요? 김일선 목사가 평양경찰서일요?
5: 그저건 무슨 일로다가 그 목사가 그리로 갔디?
6: 혹시 주목사님이래 면회하러 가신 거 아닙니까?
4: 주목사님을 면회를요? 아이고 길을 잇갔습니까?
6: 아유 혹시 압니까? 또 목사라도 찾아간 건지.
4: 길에요.
1: 무슨 일로 왔는지 말해보십시오. 내 목사님 얼굴을 보고 있기가 거북합니다.
2: 아, 주목사. 나 사실은 주목사를 상당히 아끼고 있습니다.
1: 나를 아낀다고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나는 목사님 같은 분에게 사랑 같은 거 받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남이 들을까 겁이 납니다.
2: 당신... 날 미워하는 거 내가 잘 알고 있어요. 주목사, 잘 들으시오. 지금은 우리 교회가 살아야 할 때입니다.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 우리가 신사에 참배를 해야만 합니다. 종독부에서 종교 행위가 아닌 국민 의례로 지시를 한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이번만 잘 넘기면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으니까 고집 좀 꺾으시오.
1: 뭐라고요? 지금 고집이라고 했습니까? 김 목사, 잘 들으시오. 아무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 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왜 자꾸 스스로 속이는 겁니까? 그런 소리 하려면 빨리 가십시오.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 얼굴을 보고 싶지가 않소이다.
2: 주 목사, 곧 있으면 총회요. 종회에서 신사를 가결할 것이요.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마시오.
4: 이보시오 순사. 이분 나간다 합니다.
1: 잘 가십시오. 그리고 부디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0: 어떻게 됐습니까? 순순히 따르던가요?
1: 아니요. 내 기대는 안 했지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융통성이 없는지 참.
0: 그럼 다음을 얘기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1: 자, 이번엔 그냥 내보내주시죠.
0: 그럼 언제?
1: 지금은 시기가 안 좋습니다. 이번 말고 다음에 그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너무 많아요.
0: 다음이라. 역시 김 목사님다우십니다. 주기철 때문에 속언을 벌 수 없다 이것이군요. 그럼 그렇게 해드리지요. 겐저, 주기철을 석방시키도록.

출연 정운석, 신세인, 우문희, 이명숙,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66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찬양 시간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BBN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BBN 방송 사역을 후원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과 함께 그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여전히 의심이 가거나 확신이 서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없이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기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영국에 나온 청교도 신앙가 존 버년 목사님이 국왕의 명을 어긴 죄로 감옥에 갇혔던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옥사장이 버년 목사님에게 윗사람 모르게 옥문을 열어주면서 집에 가서 사모님과 식구들을 잠깐 보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얼마쯤 가다가 목사님이 되돌아오기에 왜 오셨느냐고 묻는 옥사장에게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호의는 고마우나 성령이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서 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한 시간 후에 그 나라 국왕이 직접 감옥을 시찰하면서 존 버년 목사님을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때 옥사장은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셨기에 목사님도 살고 나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결코 내 고집이나 방법대로 생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생활하십시오.

0: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는 우리 사명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 말씀입니다.
4: 제24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2: 제25장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두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벗어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기울은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번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5: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으로 모시겠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되어서 오늘도 나누게 되는 것은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모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의 권면이 있었고 또 야고보의 권면이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을 의지할 때만 참된 구원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15장 17절 말씀부터 함께 나누도록 하죠.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분의 백성을 부르고 계십니다. 앞으로 그 날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요. 주를 찾는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이 말입니다. 18절 보세요.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습니다. 야고보는 아주 짧게 요약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장래 일에 대해 분명한 계획이 있으심을 이해하였던 거죠. 이는 야고보는 결정을 내릴 만한 내릴 일만 남았던 겁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결정이었어요. 어떤 결정인가? 15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하니라고 했습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은 모세 율법화에 놓여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 대한 예의상 몇 가지 어떤 일들을 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들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즉 돌아온 이방인들이죠, 우상 숭배를 그만두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특별한 또 특별히 언급된 이유는 고린도전서에서 고기 먹는 문제에 대한 부분에서 다시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어쨌건 그때 이방인들은 어딜 가나 우상 숭배하는데, 고린도와 같은 도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가장 좋은 동물을 취하여서 그것을 신에게 바쳤단 말이죠. 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친절했습니다. 그들이 동물들을 취하여 제사를 드리면 영적인 존재인 신들은 그 동물의 영적인 부분을 취해 먹는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 후에 사람들은 그 고기를 가져다가 이교도 신전에 있는 고기점에서 그 고기들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팔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에는 뭐 이 장소가 가장 뭐 고기 사고 파는데 좋은 장소가 되었던 거죠. 그 이방 신전이 있는 자리가요. 이방인들은 그것을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이런 가게에서 고기를 샀고 이것은 그들에게 양심에 꺼린 일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것은 매우 비위에 거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것은 어느 것도 먹지 말라는 가르침을 오래도록 받아왔거든요. 따라서 여기에 기록된 것은 저녁 식사에 유대인 형제를 초대한 이방인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어떤 것을 그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유대인 형제의 기분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요구는 이방인들을 모세 율법화에 두자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그들의 유대인 형제들에게는 양심에 꺼리는 것이 되는 그 어떤 것들을 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요구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또한 간음하지 말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왜 이것이 특별히 언급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음은 그 당시 이방인들 사이에서는 일반적인 것이었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들의 양심이 무뎌져 있었다고요. 사실 간음은 실제로 종교의식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은 음행을 그만두어야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또한 예루살렘 회의에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할 것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것들은 그들의 유대인 형제들에게는 아주 거슬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역시 유대인들에 대한 예의상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21절입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이제 여기서 야고보는 그의 부탁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모세율법, 그 중에서 특히 의식법을 지키는데 익숙해 있기에 그들이 이러한 점을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관습으로부터 금방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로부터 각 성에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모세의 글을 읽어줌으로써 훈련받아왔기 때문인데 우리는 그들의 그러한 태도를 이해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22절로 23절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기라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에게 문안하노라. 자, 여기에 새롭게 언급된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실라는 다음 전도여행 때 바울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죠. 이 편지에 나타난 사랑을 여러분들 또 사람들을 또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시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온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이방인 형제들이라고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표현이 또 어디 있겠어요. 이건 참 놀라운 표현이 아닐 수가 없는 거거든요. 24절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여러분 여기서 나간 사람들 즉 유대 신자들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아무런 권고도 또 권위도 받지 않았던 거죠. 이처럼 오늘날 우리는 성도들을 율법화해 두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서 그 일을 한다고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에서 말하는 것이 아닌 거죠. 자기들의 독단이고 자기들의 잘못된 깨달음으로부터 이어지는 것이죠. 25절로 26절입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교회는 엄선된 사람들 곧 그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분을 위하여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가, 얼마나 많은 고초를 받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위해 지불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렀습니까? 27절입니다.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한다. 그들이 만일 바울과 바나바만을 다시 보낸다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유대 신자들은 행여 의심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유다와 실라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들은 안디옥 교회에 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라 그들이 직접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을 보고하게 될 것입니다. 28절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용인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본문에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라고 했는데 이로 보아서 성령께서 이 일을 인도해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저들 마음대로 결정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자, 다음 그 결정사항인데 어떤 내용인가 29절로 가보실까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함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이것이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에 대한 보고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삼가달라고 부탁한 것이기도 하고요. 이방인 성도들은 모세 율법에 어떠한 것도 지키라고 요구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은 모세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의 예의를 지켜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 신자들이 특별히 금기로 여기고 있는 또 신앙 윤리적으로 합당치 않은 몇 가지를 부탁하게 되는데 그 부탁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본 바 있습니다. 자, 이제 참 여러 가지로 결정을 예루살렘 그 총회가 잘 내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30절로 31절입니다.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복음에는 위로와 안위가 있습니다. 율법에는 정죄만이 있습니다. 율법은 정죄를 합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더러움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거울 앞에서 야, 내 모습이 참 형편없구나. 지금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당히 멀리 동떨어져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분께서는 내가 아무리 더럽고 추해도 받아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은혜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32절로 33절입니다. 34절은 이제 없는 거죠.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되돌아가되 그랬어요. 돌아가되. 자, 바울과 실라가 서로 함께 잘 다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실라는 바울을 좋아했고 그와 함께 일하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면 또 틀림이 없고요. 그래서 그는 안디옥 교회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는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일하는 것에 만족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여간에 그는 얼마간 이곳에 머물러 있었어요. 35절 봐보세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순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사역자인 안디옥 교회에서 계속 머물면서 섬겼던 겁니다. 그들은 그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2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는 장면을 보실까요? 36절입니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할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이제 바울은 그들이 세운 교회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믿는 사람들에게 돌아볼 마음이 강하게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얼마나 변덕이 심한가 알기 때문에 그는 다시 그곳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고 온전히 가르치고 또 세우기 위해서 갔던 것이죠. 37절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그랬어요. 우리는 바나바를 매우 관대하고 은혜스러운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는 마가 요한에게 또 한번 기회를 주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일단 그의 마음에 결정이 되자 그는 냉혹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서 바라봐야 될 겁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울과 바나바는 각기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38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를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그래. 그러니까 바울은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있었는데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함께 데려가기를 원하고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고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 저는 이 두 사도가 약간 차이로 약간의 말다툼을 했다는 것에 어찌 보면 위로도 받게 되고 이게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죠. 왜냐하면 이것도 제게 이들도 인간이고 또 사도들일지라도 서로 다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결함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것도 깨트리지 않았던 거죠. 그들은 교회를 나누지 않았고 서로 갈라서서 안디옥에 두 개의 다른 교회들을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의견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다른 형제들과 부딪히할 때 우리도 얼마든지 이와 같은 상황들을 참고해서 일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39절 서로 시임이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쿠브로로 가고 그랬어요. 사도행전의 기록은 더 이상 바나바의 행적과 사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그 뒤 쿠브로로 가서 거기서 위대한 사역을 했습니다. 바나바는 본래 쿠브로로부터 왔으니까요. 그곳은 고향이었습니다. 그의 고향. 그는 자신의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전에 내려오는 전승으로부터 그가 거기서 위대한 사역을 했음을 알 수 있어요. 또한 구브로로부터 한 위대한 선교사가 북아프리카로 파송받게 되는데 그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바나바는 성경 기록에서 생략이 됩니다. 성경은 그의 사역에 대해서 더 이상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제 바울의 행적을 따라가 보게 되는 것이죠. 40절로 41절입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는 전에 선교 계획을 하나만 세웠으나 이제는 두 개의 큰 선교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한 곳으로 바울은 다른 곳으로 파송을 받게 된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나름대로의 이 교회를 정한 하나님의 나름대로의 방법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사용하실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출발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15장을 마치고 16장으로 들어가는데 15장의 마지막 절은 실제 전도 여행의 시작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과 실라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를 굳게 하였다 하는 것인데요. 거기서부터 그들은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방문할 것이고요. 왜냐하면 그곳은 유대인들로 문제가 일어났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에서는 그들을 모세 율법하에 두려는 사람들 때문에 잘못 인도되는 것에 대해서 엄하게 경고하면서 쓴 편지입니다. 이 서신은

우리는 그와 함께 유럽으로 가게 될 것이에요. 그가 마게도니아에 있는 사람의 환상을 본 후에 그는 마침내 빌립보에 가서 그 감옥에 나름대로 또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 감옥에서 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며 찬양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 그 가운데서 참 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것은 지진이 감옥을 흔들고 옥문이 열리게 되고 간수가 그의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사도행전 16장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날마다 성경을 펼쳐든 신앙의 동반자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베드로 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을 때 그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로마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사도바울이 베드로전서를 이제 끝내면서 이제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는데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문안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의해서 사도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것이죠. 이 바벨론이 어디냐? 사실은 로마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바벨론이 폐망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바벨론은 로마의 본부를 두고 있는 거짓 종교단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바벨론도 실제적인 어떤 바벨론이란 그런 장소가 아니라 로마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서 베드로 전서를 썼을 때 그의 주변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실루아노 또 마가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12절 말씀을 잘 보면 사도 베드로 옆에 지금 실루아노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실루아노가 누군가 하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실라입니다. 실라는 유대식 이름이고 실루아노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또 13절을 보시면 마가도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끝에 보시면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내 아들 마가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가도 지금 사도 베드로 곁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마가입니다. 그래서 실라라든가 마가라든가 하는 이런 분들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과 밀접하게 사역을 했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베드로하고도 이분들이 아주 가까이 지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강의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베드로전서 마지막 장의 내용은 뭔가 하면 장로들과 젊은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장로라는 표현이 나와요. 사도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장로라는 표현을 썼고 그리고 이제 장로들에게 내가 이런 것을 이제 말씀을 한다 하면서 이게 장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장로는 장로교회의 장로가 아닙니다. 성경에 신약성경에 나오는 장로는 교회의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보면 성경에서는 교회의 지도자를 장로라고 하기도 하고 감독이라고 하기도 하고 목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 감독은 사실 같은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사도 바울이 누구를 청했다고요? 장로들을 청했죠. 장로. 머릿속에 잘 넣어놓으세요. 그 다음에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무엇으로 삼고? 감독자로 삼고. 여기 감독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하는 이 말은 교회를 목양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헬라어 성경에는 이제 목양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7절과 28절을 보시면 장로라는 표현도 나오고 감독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리고 교회를 목양하게 하셨다 하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목양한다 하는 이 말에서 나온 말이 목사지요. 목사라는 말은 우리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교회 지도자를 오늘날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말이 목사인데 성경에는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우리가 흔히 쓰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성경에는 많이 안 나옵니다. 딱 세 번 나옵니다. 근데 왜 목사라는 말을 가장 보편적으로 쓰느냐? 이제 목사가 하는 일이 목양하는 거잖아요. 성도들 돌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시죠. 근데 목사는 또 교회를 감독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사를 감독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목사는 교회의 지도자니까 교회의 어른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런 의미에서 목사를 장로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사, 감독, 장로는 사실상 같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교회 장로들에게, 즉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이겁니다. 목회자들에게 주는 첫 번째 말씀은 목회를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것. 이게 목양이죠. 지금 장로들에게 말을 하면서 양무리 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하는 분들은 절대로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또 이 목회는 억지로 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죠. 그래서 목회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안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신학교 안 가려고 막 뒤로 뺄 수도 있어요. 모세의 경우가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쓰려고 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일 안 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안 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목사 안 되려고 노력할 수도 있어요. 신학교 안 가려고 버틴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단 주의 일을 시작했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일단 쟁기를 잡았으면 여러분 앞을 보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일 하겠다고 나섰으면 뒤돌아보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회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목회가 쉬워 보일지 모르지만 목회를 해보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목회가 쉽다고 생각하는 분 계시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설교 하나 준비하는 것도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똑같은 청중들에게 여러분 매주 일마다 30분씩 뭔가를 얘기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것도 청중들의 그 어텐션을 끌어가면서 얘기해야 한다고 하는 거, 이것도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어떤 일인가 하면 사람 다루는 일이에요. 뭐 기계를 만지다든가 뭐 짐승 치는, 이것보다 제일 힘든 게 뭐냐? 사람들 다루는 거예요. 근데 목회가 결국 사람들 다루는 거잖아요. 근데 회사 사장님들도 이제 사람들을 다루긴 다루죠. 근데 그분들은 월급을 줘가면서 사람들을 다루기 때문에 사람들을 쉽게 부릴 수가 있어요. 말 안 들으면 자를 수도 있고 또 월급을 줄일 수도 있고. 근데 목회자는 여러분 돈 내게 만들면서 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돈 내면서 교회 와서 봉사하잖아요. 청소도 하고 궂은 일도 하고 식당 일도 하고. 제가 월급 안 주잖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돈을 내죠. 그러니 여러분 목회가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목회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하는 거죠. 저나 저와 함께한 우리 사역자들이 억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목회를 돈 때문에 하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전체 같이 읽읍시다. 전체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자, 여기 하반지를 보니까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목회하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목회하라 이거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목회하라 그 뜻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목회할 때는 아마 돈 때문에 목회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이 그 당시에 많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제 돈 때문에 목회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이단들, 또 거짓 목사들. 그 사람들이 왜 목회하고 왜 사역을 하겠어요? 돈 때문에 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무엇을 위해서 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의 신은 배다. 그들의 배다. 그들의 이 배가 그들의 신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돈을 위해서 목회하고 쾌락을 위해서 목회한다 그 말이죠. 그러나 참된 주의 종은 그런 것 때문에 목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목회할까요? 목회가 주님께서 명하신 일이고 그 일에 기쁨과 보람이 있기 때문에 목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어떤 마음으로 목회해야 하느냐?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목회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님들은 그런 마음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목회자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하반절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여기 그들은 목회자들이죠.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목회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즐거운 마음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세요.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자, 이게 보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 목회자들에 대해서 배로 존경할 자로 알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목회할 때 생활 곤란하지 않도록 생활비도 충분히 주라 그러한 말씀이죠. 이런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이 이미 저한테 잘해주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세 번째로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목회를 군림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본을 보이면서 하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자, 본문 3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목회자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자세는 저는 섬기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목회가 무엇이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목회는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뭐였죠? 섬기기 위해서 오셨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김 받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세요. 섬기러 오셨어요. 그렇다면 주의 종들도 이런 마음으로 목회해야 하는 것이죠. 섬김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하면 안 됩니다. 뭐 독재자처럼 막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목회해야 하는 것이죠. 나는 사람들 섬기는 것이 싫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목회자 되면 안 됩니다. 목회는 섬기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 섬기는 게 싫어. 사람들이 싫어. 그런 사람은 신학교도 가서도 안 되고 목사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제가 이스라엘과 요르단 그리고 유럽 3개국을 방문하고 돌아왔죠. 여러분들이 배려해 주셔서 좋은 구경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5개국을 이제 가서 이렇게 구경을 하는데 각 나라 갈 때마다 그 현지 가이드들이 나와서 저희들을 이제 도와주었습니다. 한국인 가이드가 나와서 이제 저희들 구경시켜 주는 거죠. 설명도 해주고. 근데 그 다섯 사람의 가이드를 저희가 만났는데 대체로 사람들이 참 괜찮았어요. 그런데 한 분은 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왜 제 마음에 안 든 줄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 마음에 들지 않은 그분은 섬기려는 마음이 없더라고요. 가이드는 여러분 이 섬기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이드는 일종의 이게 서비스업인데 가이드에게 섬기려는 마음이 없으면 그는 그 사람 직업을 잘못 선택한 것입니다. 다른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여튼간에 그분은 또 이제 목사 안수도 생각하는 분이던데 하여간에 이 섬기려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당신은 가이드도 해서는 안 될 사람이고 목사 안수는 더더욱 받아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왜냐하면 섬기려는 마음이 없으니까. 뭘 하나 물어도 제가 뭘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거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는데요. 대답을 안 해주더라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물으면 10번 물어도 제가 10번 대답하죠. 왜냐하면 저는 섬기는 자니까. 그런데 그 가이드는 벌써 설명했다 이거예요. 설명을 안 해줘요. 그 저한테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그런, 세상에 그런 가이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섬기려는 자세가 안 된 거예요. 가이드에게도 섬기려는 자세가 필요하지만 목회자에게도 섬기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목회자의 리더십은 결국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섬기는 데서 나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리더십도 결국은 섬김의 리더십이잖아요. 잘 섬김으로 본인을 보여주셨고 또 그렇게 하도록 사람들을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하여간에 섬기는 리더여야 한다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정말 첫째가 되고 싶은 사람, 리더가 되고 싶은 사람은 먼저 뭐가 되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딕테이터십이 아니에요. 독재자 같은 그런 리더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항상 군림하는 자세로 하면 안 되고 본을 보이면서 섬기는 자세로 성도님들을 인도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은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이 세 가지를 잘하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서 오실 때 상을 주십니다. 자, 그 말씀이 4절에 있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목회하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목회합니다. 목회해서 뭐든 영화 누리려고 목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크게 기대하는 것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수고 많았다 하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면류관 하나 씌워 주실 때 여러분 목회자로서의 보람, 긍지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바라보면서 목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헌신자들 많이 계시죠? 그분들에게도 주님께서 이런 면류관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께서 주실 그 상 바라보면서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기 보니까 젊은 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젊은 자들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 중에는 연세가 많은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장로라고 이렇게 부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젊은 자들은 장로와 상반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성도들에게는 네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앞부분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 젊은 자들은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뭡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성경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가르칩니다. 성경은 종들이 주인에게 순종할 것을 가르칩니다. 또 성경은 백성이 나라의 주권자에게 순종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성도들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잘나서입니까? 아니에요.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못났어도, 부모가 자식보다 못났어도 하나님께서 부모로 세우셨기 때문에 공경해야 하는 것처럼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상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상반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교회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깨어있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자신들이 계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자신들이 설명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 지도자에 대해서는 존경해야 되고 그리고 순종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하는 것이 참 쑥스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가르치는 것은 겸손하라는 거예요. 5절 중간을 보겠습니다. 5절 중간.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것은 순종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 것은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덕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도 겸손해야 합니다. 성도도 겸손해야 합니다. 목사가 겸손하지 않으면 성도를 섬길 수 없습니다. 성도가 겸손하지 않으면 목사에게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은 다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문제 있는 교회가 상당히 많죠?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다수의 문제는 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교만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목사를 키우다 보니까 그게 분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서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목사도 겸손해야 됩니다. 성도도 겸손해야 하고. 우리 주님은 여러분 얼마나 겸손한 분이셨어요? 우리 주님은 정말 겸손한 분이셨죠.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께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겸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도 당연히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사람을 높여 주십니다. 그러나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물리치시죠. 5절 하반절과 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물리치세요. 그런 사람 절대로 하나님이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겸손이 뭔 줄 아시죠?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의하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이에요.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 의하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목회도 쉽지 않지만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 줄 압니다. 요즘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젊은이들이 직장을 못 구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대로 노후 대책이 되어 있지 않아서 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래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너희를 돌보시니까. 여러분 이 말씀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염려 있는 분 계시면 여러분의 염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더라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 다음에 31절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것도 믿으시죠? 그러면 염려할 것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도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염려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할 것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시는 말씀은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8절 9절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는 네로 황제가 교회를 핍박하기 직전에 기록되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임할 고난을 바라보면서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마귀는 오늘날에도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니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귀가 사람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잘 쓰는 방법이 뭔가 하면 사람들에게 고난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욥을 쓰러뜨리기 위해서도 사탄이 어떻게 했습니까? 고난을 가져다 주었죠. 그런데 고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9절 하반절과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9절 하반절부터 보세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사탄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고난을 가져다 주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십니까? 온전하게 해주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욥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고난을 가져다 주었지만 욥은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믿음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고난당하는 분 계시면 여러분 고난이 주는 그 어려움만 생각하지 마시고 고난이 주는 유익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잘 극복하면 여러분은 더 성숙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더 강인한 사람, 더 믿음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어려움 갖다 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욥에게 고난 허락하신 것처럼. 그래도 여러분 쓰러지지 마세요. 그거 잘 극복하면 우리는 정말 멋진 사람으로 빚어질 것입니다. 시편 119편의 기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할 때는 힘들었지만 그것이 결국은 유익이 되었다는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웠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고난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핍박 갖다 줄 수 있고 고난 갖다 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거리 갖다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잘만 극복하면 우리는 오히려 전화 위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 하반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14절 하반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기서부터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전서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기원하고 싶은 말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0: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십자가의 능력을 온 세계로 알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나는 세례를 또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이것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이 아니지요. 그럼 무엇이 올바른 답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과 하나님만 아실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한다면 나는 분명히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성경이 증명하고 있으며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 이것이 증거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답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런 답은 그저 외워서 되는 것이 아니지요. 한번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모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만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분이나 시간이 부족하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 혹은 집에서 원하는 시간에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경 인물들을 배우시기 원하는 분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아직도 신학적인 교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BBN에서는 무료 온라인 성경대학 사역을 컴퓨터와 모빌폰 통해서 효과적으로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신자를 위한 가이드와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적인 삶, 성경교리, 성경인물연구, 성경각권연구, 그리고 선택과목 등 6개 과정들을 언제든지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을 이수시에는 수료증도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웹사이트는 bbnbi.org로 오늘 등록해서 공부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0: 세계 복음화를 우리 시대에 이루는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새 언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옛 언약은 그림자예요. 진짜 새 언약.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자기 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이 그게 언약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십자에서 언약이 완성되니까 그 십자에서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성령이 임한 자들이 뭘 증거하게 되느냐 하면요. 요한이 한 이야기예요. 그 세례 요한이 한 그 이야기를 요한이, 사도 요한이 그대로 받아서 아!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구나.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전하고 바울이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거죠.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월절에 못 박힘 전반부 말씀입니다.
0: 네, 광고를 하나 더 할게요. 오늘부터 10시 20분에 주일학교 분반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한 40분이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오시는 분들은 분반 공부하는 그 공간은 조금 확보를 해 주십시오. 분반 공부 마치면 앉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동안 한 절반은 어른 예배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는 지금 오후에 11시에 이제 예배를 하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지금 제2예배실에 많이 앉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도록 본당에 앉도록 하세요. 그리고 앞쪽에 앉으시면 되고요. 자리 좁으면 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앉아도 돼요. 예, 원래는 어린이들하고 같이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앞쪽에서 앉아서 또 부모, 가족 같이 오시는 분은 같이 앉으셔도 돼요. 그래서 혹 중고등부 학생들이 자리 부족하면 강대상에 앉아도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발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제를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상당히 시끄럽죠? 선풍기 소리가. 에코는 제일 약하게 해두시고 선풍기는 되도록 한번 꺼봅시다. 못 견딜 정도면 켜시도 되고. 네. 아 조용하다. 좀 더우시더라도 가만히 있으면 덜 더우실 거예요. 에코는 켜놨죠? 네. 이 선풍기 날릴수록 굉장히 커요 소리가. 이 정도면 양호하죠, 뭐. 그 중국의 그 지하교회에 가시면, 정말 좁은 공간에, 뭐, 그냥 무릎 꿇고 앉을 정도로 꽉 차서 2시간, 3시간, 크게 하면 또 들리니까. 그렇게 창문 닫아놓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중국에 갔다 오면 화가 난대. 거기는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말씀을 사모하는데, 우리는 정말 환경과 시설이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더 원한대요. 더 편하고 더 안락하고 더 쾌적하고 더 좋은 것으로. 그러려니까 교회당을 어떻게 지어야 되고요? 더 멋있고 아름답게 쾌적하게 완벽하게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이 되죠. 그래서 진리에 관한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꼭 해서 환경이 쾌적해야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물론 여건이 되면 일부러 힘들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일부러. 여건이 되면 좋은 환경이 훨씬 좋겠지만 예수님 어디서 설교하셨어요? 산 위에서, 바닷가에서, 광야에서. 그러니까 오늘 같은 이렇게 고정된 어떤 예배당 건물이 있어야 되고 형식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산이든 어디든 뭐 길이든 광야에서 어디든지 모을 수 있는 것이죠. 좀 이런 어떤 우리가 좀 열려진 생각 정말 성경적이냐 말이죠. 오늘 이런 모임이 그렇게도 좀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다 마치셨다는 것은 가장 가깝게는 24장부터예요. 24장에서부터 가까운 말씀이 이제 오늘 25장까지 이 말씀을 다 마쳐 가장 가까운 문맥이 24장이에요. 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이 성전에 돌멩이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랬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보암직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감람산에서 조용히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입니까? 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들은 종말로 봤기 때문에 언제 이 예루살렘 종말이 무너집니까? 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종말이 뭔지를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종말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리스도, 헬라어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는 메시아,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기만 하면 당장에 뭐가 일어날 줄 알았어요? 다윗처럼 솔로몬 시대처럼 영광스러운 왕으로 등극하고 자기들은 멋있는 나라의 백성이 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 당장에 나타날 그날을 바라보았는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계속해서 그날과 그때는 너희가 몰라도 되고 그러면서 열천녀의 비유 또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 믿음으로 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고 너희 눈에 보이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1차적으로 누구 오심이에요? 1차적으로 누구 오심이에요? 성령이 오심. 성령이 오심.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완성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이것이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영으로 임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영이 임했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다스린다. 이것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대사관 얘기를 했잖아요. 미국 대사관이 한국에 와 있죠. 그럼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누구의 영역을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 나라예요? 미국의 통치를 받아요. 거기는 우리나라 경찰권이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대사관이 허락해야 경찰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다 할 때에 우리는 비록 대한민국 안에 살아가지만 대한민국보다 더 높으신 영원하신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 이게 성령 임하심으로 쭉 설명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리고 25장에서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는데 겉으로 볼 때에는 너무 미미해요. 보잘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한 모습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요? 열천녀 비유처럼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와 계시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열천녀 비유였고 달란트 비유였고 양과 염소의 비유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25장 26장까지 오늘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다 마치시고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25장만 다 마친 것이 아니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지금까지의 말씀을 다 마치신 거예요. 특히 산상수훈 다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리고 마태복음 14장에 천국 비유가 나오시죠. 그리고 모든 마태복음의 말씀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버지의 나라에서 들은 그 말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나라의 말씀들을 사실 다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있지만 다 없고 마태복음 하나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을 다 마쳤다 이 말은 무슨 말을 쓰면 다 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말씀을 다 하신 거예요. 다 마치시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마쳤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27장, 28장에 보면 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최후의 만찬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있고 그래 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2절입니다.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이틀 지나면 유월절이에요. 유대인들 너무너무 잘 아는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틀 지나면 이제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뭐 예수님 말씀이라 해도 돼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이루어내십니까? 예수님이 이루어내시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을 보는 시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오늘 26일절처럼 예수님께서 산상수 말씀하셨죠. 여러분 산상수 말씀하셨고 지금 26장까지 말씀 다 하셨어요. 25장 말씀 다 하셨어요. 말씀을 다 하시고 너희는 이 말씀대로 살아라 하고 떠나가 버렸다면 구원받을 사람은 예,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처음 이제 이끄시라 그랬거든요.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냐 말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긍휼이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의 이름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심지어 마음에 음욕만 품어도 가늠한 자를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어떤 일을 할지라도 불법을 행한 자는 나의 다 너희를 떠나가라. 그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맡겨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정말 단 한 명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딱 보니까 누가 제일 먼저 등장합니까? 나병 환자가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면서 깨끗함을 받으라. 나병 환자에게 접촉하면 나병이 전염되거든요.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의 그 부정함을 다 자기에게로 받아들이시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에서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나병이 다 발했을 때 뭐라고 해버려요? 정하다.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부정합니다 할 때에 성경 뭐라고 선포를 해줘요? 정하다. 정말 놀라운 복음이에요. 그러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하여 나는 진짜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병 환자가 맞습니다. 나는 진짜로 죄인 맞습니다. 라고 할 때에 어떻게 정하다고 선포해줘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에서 손을 대시면서 너 정하다.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부정함을 어떻게 해요? 자신이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거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다 마쳤다는 말은 마태복음 5, 6, 7장 다 마쳤단 말이에요. 마쳐놓고 자 너희들이 알아서 산상수훈 지켜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마친 말씀들을 친히 뭐하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 어디로 가세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겠다는 거죠. 언제 그것도? 유월절에. 자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도 들어와 있는데 유월절이 뭐예요? 혜민이 유월절이 뭐예요? 성민이? 유월절이 뭐예요? 학생 시간에는 잘 대답하는데 어른이 있어서 좀 주눅이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일부러 하느냐고 하면 그럼 우리가 성경 읽기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물어봤어요. 선생님들 지난주 교사들이 모였잖아요. 선생님들 아이들이 성경 읽기를 잘 해옵니까? 라고 물으니까 처음에는 좀 따라오더니 지금 잘 안 합니다 그래요. 한 반에 한 다섯, 여섯 명 되면 한두 명 겨우 하는 정도예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유월절 얘기를 했을 때에 적어도 중고등부 학생들이 또는 여러분들이 유월절이 뭔지 어떤 그 내용과 의미는 몰라도 유월절에 출애굽기 어떻게 유월절이 있어요? 이걸 알아야 이거 설명 안 하고 바로 유월절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유월절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유월절의 이야기를 하려면 이것만 해도 한 시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합시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우리 엄마가 자녀들 함께 읽으면 3년 되면 성경 한번 읽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나간 거 그냥 두세요. 그건 또 나중에 읽으면 되고 또 내년에 읽으면 되니까 아니면 3년 뒤에 읽으면 되니까 내버려 두고 내가 못 따라가면 오늘 몇 장에서 몇 장까지예요? 사사기 15장부터 21장까지 읽어나가면 돼요. 이게 꼭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온 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밥을 하루만 굶으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큰일 났다고 막 밥그릇 들고 쫓아다니겠죠. 밥 먹으라 그러면 내가 뭐 사준다? 장난감 사줄게. 뭐 용돈 줄게. 한 일주일 굶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자식이 밥을 일주일 동안 굶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병원에 입원시키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 안 먹어도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없다면 진짜로 우리 거듭난 사람 맞아요?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다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너희가 거듭났다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게 지극히 당연해요. 어린애가 태어나면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빨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거듭난 건 맞는가 한번 의심해 보십시오. 말씀에 관심이 없고 말씀 읽고 자녀들과 함께 말씀에 나눔이 없다면 진짜 이거 예수 믿는 거 맞아요? 밥을 안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양식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일주일에 한 끼 드시고 잘 버티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부탁드립니다. 제가 교사에 물어봤거든요. 지난주 교사할 때에. 제대로 읽는 사람이 많이 없대요. 물론 그거 가지고 또 막 너무 율법적으로 아 뭐 때려가면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좀 옛날에는 그랬을지라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가 본을 보이세요. 본을 보이세요. 성경 읽는 것을, 책 보는 것을. 야, 우리 엄마 아빠가 성경을 보구나. 그러면 성경 읽으면서 막 다른 얘기 좀 못 하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꼭 한번 해보십시오. 자, 제가 유월절 얘기 다 아시죠? 예, 뭐 아신다 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유월절에 예수님이 잡혀서요. 잡혀 죽는다고 생각하세요.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유월절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온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이 내릴 때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죠. 그러니까 짐승도 처음 태어난 수컷은 다 죽임을 당하는데 뭐만 하면 안 죽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만 바르면 돼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문 이막 문설주에 발라놓으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가는 거죠. 패스오버하는 거예요. 이걸 유월절, 담을 넘어간다고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애굽 사람들이 듣고 애굽 사람들이 아홉 가지 재앙을 봤잖아요. 애굽 사람들도 그 소식을 듣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왜요? 그 안에 애굽 사람이 들어있는데 이 나쁜 놈이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게 애굽 사람이든 온갖 잡종이든 상관없어요. 어린 양의 피만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나는 모세의 가족이에요. 또는 뭐 아브라함의 친척이에요. 뭐 물론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나는 이스라엘 정통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안 바르면 어떻게 돼요? 죽음의 선사가 봐줍니까 안 봐줍니까? 이게 마지막 열 가지 재앙의 무슨 면이에요. 그래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선사가 넘어간 거. 이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나라가 출발이 돼요.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아 나오기 때문에 그 날을 해의 첫 해로 만들어봅니다. 달력도 바꿔버려요. 출애굽 하는 날이 뭐라고요? 첫 해, 그 해의 첫 달. 그러니까 다른 달력이 있어요. 우리에게 양력 음력이 있듯이 이스라엘은 고유한 달력이 그 유월절을 기점으로 오늘 1월 달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정말 자기 죄인 이름을 알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그 날을 우리는 뭘로 볼 수 있어요? 다시 태어난 날로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거듭남이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아 나온 그 날을 기억하여 기념하여 대대로 기억하기 위해서 그 날을 유월절로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일 동안은 무교절,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은 같이 연결돼요. 출애굽할 때 급하게 나오니까 발효되지 않는 밀가루를 반죽을 가지고 와서 딱딱한 떡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누룩 없애는 그 날이 유월절과 이어서 바로 무교절로 연결되죠.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장 중요한 게 유월절이죠. 그리고 49일 뒤에 그 칠칠절, 그게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절기가 수장절. 이렇게 3대 절기가 다 영적인 의미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나라다우려면 나라가 다우려면 어디 아래 있어야 돼요? 유월절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날짜 지킴의 의미가 아니라 유월절의 정신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아 나왔습니다라는 그 어린 양의 피의 공로를 잊지 않을 때에 이스라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다운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잊어버리면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방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데요. 제대로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광야 40일 동안 유월절 못 지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사시대 유월절 제대로 못 지켜요. 전쟁한다고. 왕들의 시대 유월절 제대로 못 지켰어요. 가끔씩 개혁이 일어날 때, 정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때 유월절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일들이 일어나요. 히스기야도 그랬고 요시아 왕도 그렇고. 이러할 때 유월절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 제대로 지킨 역사가 없어요. 사실은 보면 몇 번 있어요. 몇 번. 그러니까 유월절 정신을 잃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가득해집니까?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이방 나라처럼 그렇게 나라가 망하는. 그래서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가 망했어요. 유월절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가지고 또 하나님의 교회는 뭘 지키자 그래요? 아, 유월절 지키자 그래요. 그래서 양 잡는가요, 거기? 엉터리 같은 얘기죠.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모든 성경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지만 그런 이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지만 제대로 못 지켰어요. 결국 우상숭배로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기에 결국 바벨포로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성경이 말라기로 구약이 마감이 돼요. 근데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이 이제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으로 끝이 나는데 그로부터 무려 400년 동안 메시아가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아요. 400년 지났을 때에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치죠. 그 광야에서 세례요한이 외칠 때에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오셨잖아요. 그 세례요한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성경이,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요한이거든요. 그 구약의 모든 선지자,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딱 세례요한의 손가락으로 딱 모아지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그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수, 여호수아, 조슈아, 예수. 그 예수의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어디서 구원한다고요? 저희 죄에서 구원하잖아.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요한이 증거하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 보여주고자 하는 뭐예요? 최종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구약 전체가 유월절 어린 양을 보여주는 이야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에서 자신의 살을 찌고 피를 흘리신 그 피 흘리심이 무슨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옛 언약은 그림자예요. 진짜 새 언약.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자기 피로 십자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이 그게 언약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십자에서 언약이 완성되니까 그 십자에서 그 영을 우리에 부어주시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성령이 임한 자들이 뭘 증거하게 되느냐 하면요. 요한이 한 이야기예요. 그 세례 요한이 한 그 이야기를 요한이, 사도 요한이 그대로 받아서 아!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구나.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전하고 바울이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 2절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아. 유월절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유월절 되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하게 유월절을 맞이해서 머리부터 발에 목욕을 다 해요. 정결하게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유월절에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달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란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자, 예수님은 언제 십자에 못 박힌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유월절에 못 박힌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어떻게 합니까? 언제 죽이지 말자 그래요? 예, 명절은 곧 유월절이거든요. 왜? 유월절에 예수를 잡아오다가 괜히 밀란이 일어나면 시끄러우니까 명절이 딱 끝나면 그때 예수를 조용히 잡아서 죽여버리자. 여러분 이게 대제사장들과 그 가야바라는 대제사장 또 백성의 장로 이게 산헤드린 공회거든요. 이 산헤드린 공회의 권력은 막강합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의결기구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가 식민지를 지배하고 있어서 사형 처결권만 주지 않았지 그들은 사형도 처할 수 있는 권한이 이 산헤드린 공회예요.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이 다 부여되어 있는 곳이 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막강한 권력이에요. 그럼 나중에 바울이 무슨 공문을 가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요? 예? 무슨 공문을 가지고? 누구 공문을 가지고요?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알겠죠?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데 산헤드린 공회의 그 대제사장의 공문 하나를 가고 다른 다메섹에 가면 그 다메섹에 있는 군인과 경찰들이 누구를 넘겨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넘겨줘야 될 그 정도의 막강한 권력이 이 산헤드린 공회예요. 로마 교황청이 대단하잖아요. 전 세계에 다 로마 교황청의 대사관들이 따로 있어요. 교황청 대사가 따로 있다니까요. 이 교황청의 어떤 문서를 가지고 오면요, 각 나라마다 다 통해요. 그 정도로 교황청이 막강하죠. 산헤드린 공회가 그런 힘을 가지고 공문을 보낼 정도의 근세가 있는 단체예요. 로마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를. 자, 그런 자들이 모여서 예수를 언제 죽이지 말자 그래요? 명절은 죽이요. 유월절 죽이지 말자 그랬어요.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유월절에 죽이지 말자 그러는데, 정작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분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유월절에 죽는다. 누구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럼 이 산헤드린의 그 막강한 권력이 갑자기 왜 바뀔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와서 대제사장에 가서 예수를 넘겨주겠다 하니까 급격하게 바뀌어서 꼭 유월절에 잡히시고 그렇게 돌아가시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세요.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내가 이틀 후에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내가 죽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단지 마태복음의 말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 그 장세전의 언약까지 모든 약속 말씀들을 다 뭐하러 가는 거죠? 이루시기 위하여. 하필이면 무슨 날에 가는 거예요? 유월절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 이게 십자가 우발적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세요. 우리가 몇 년 전에 누가복음 봤을 때 누가복음은요,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사마리아를 거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마태마가 누가가 다 그렇게 기록해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십자가상의 최고의 정점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분명한 목적은 뭐예요? 왜 올라가세요?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 올라가세요.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으신 말씀의 후반부 말씀을 전해드리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가 느끼는 것은 내 스스로 모든 것을 할수 있다가 아니라 내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39편 5절에서 시인은 인생의 연약함과 인생의 유한함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이 사실을 늘 간직해야만 남은 생애를 지혜롭게 그리고 겸손히 살게 될 것입니다.

JBBN은 1년에 한 차례 생방송 후원 행사를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과 만나는 나눔의 경주를 갖습니다. 매년 나눔의 경주 기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후원금을 작정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작정하신 그 후원금을 한 해 동안 보내오실 때에 물질이 가장 귀하고 알뜰하게 방송 사역에 사용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이 보내오시는 그 방송 선교원금은 이제 본사를 비롯해서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직원들의 사역비로 사용되며 또는 방송 장비를 구입하고 관리하며 새로운 지역 방송기지를 구입하고 유지하는 데 쓰여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이나 새로운 찬양 또는 방송 홍보 등을 위해서도 쓰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재정적 필요를 하나님께서는 바로 청취자 여러분들의 그 손길, 그 후원의 손길을 통해서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이어오셨습니다. 저희의 소원은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그 후원금이 단 1달러라도 헛되이 쓰지 않기를 원하며 또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늘 언제나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의 큰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BBN 한국 방송입니다.

0: 십자가 승리를 날마다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또 서로가 바라보는 관심사도 틀립니다. 하지만 파스칼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 죄인으로 이 땅에는 오직 두 종류의 인간만이 존재한다. 하나는 자신이 죄인이면서도 죄인인 줄을 전혀 모르고 사는 죄인이고 또 하나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죄인이다. 전자는 희망이 없는 죄인이고 후자는 희망이 있는 죄인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냈습니다. 이 파스칼이야말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잘 파악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에 봉착하게 되지만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죄 문제로 고민하거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 있습니까? 그렇다면 제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클릭하셔서 더 자세한 내용, 해답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명함을 누구나 하나씩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명함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사용되는데요. 저희 BBN 방송국에는 저희 BBN 방송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할 명함 크기의 ITL 전도 카드가 있습니다. 이 ITL 카드라고 하는 것은 Invitation to Listen이라고 하는 약자로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카드입니다. 저희 BBN 한국어 방송에서는 이 카드를 나누어 줄 동력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 카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웹페이지에 있는 ITL 카드 신청하기란을 클릭하시거나 이메일 korean@bbnradio.org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ITL 카드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때에 성령님께서 그 카드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릴리안 이야기 번역 김성인 극본 윤주연 연출 송옥석 안녕하세요. 정보가 차고 넘치는 시대에서는 경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이 여성은 거짓의 지배에 눌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인생에 대한 많은 질문들을 갖고 호기심과 궁금증이 가득했으며 그 답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을 때까지 그녀는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1: 릴리안?
2: 불 켜요, 해리. 난 늘 깨어있어요.
1: 11시 넘었어. 내가 뭐 좀 갖다 줄까?
2: 아니요, 괜찮아요. 며칠 동안 한숨도 못 잔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과 면담은 해봤어요?
1: 방금 선생님과 면담하고 오는 길이야.
2: 내가 정말 실성했다고 그래요?
1: 아니, 그건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 릴리안. 하지만 당신이 그분 조언을 따르지 않는다면 병이 더 연장될 수 있을 거라고 하던데?
2: 난 이미 침대에서 쉬면서 지내고 있잖아요. 집안일은 일제 손도 대지 않고. 당신이 가사 도우미와 간호사까지 고용했고요. 내가 뭘 더 해야 하죠?
1: 의사 선생님은 당신이 종교에 대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이 상황까지 온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
2: 난 단지 진리를 알고 싶은 거예요.
1: 나도 분명 그렇다고 믿어.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당신이 그 종교 서적들을 읽는 걸 중단해야 한대. 특히 성경책을. 전부 다 그만둬야 한대.
0: 알고 싶다는 갈망이 그녀를 쇠약하게 만든 어두운 길로 이끌었습니다. 지금 사슬을 끊고로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릴리안 와이즈의 실화 간증입니다.
3: 어머니는 제가 3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외조부모님이 저를 키우셨죠. 전 고집이 세서 외할머니가 저를 키우시는 일은 쉽지 않으셨습니다. 웨일스인이셨던 외할머니는 인내심과 사랑이 많은 분이셨어요. 할머니는 날마다 성경책을 읽으시고 잠자리에서 저와 함께 기도를 하셨답니다.
4: 제발요, 할머니. 저를 두고 가지 마세요.
5: 알았어. 잠이 들 때까지만 있을게. 응? 하지만은 우선 자기 전에 꼭 기도를 해야만 해.
4: 왜요, 할머니? 하나님께서 내가 자는 걸 모르시나요?
5: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지. 하지만 네가 자기 전에 인사드리는 걸 원하신단다.
4: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저를 알고 계셨어요?
5: 그럼, 태초부터 알고 계시지. 그리고 난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왔단다.
4: 그렇게 오랫동안요?
5: 그래. 그렇게 오랫동안 네가 자라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착한 딸이 되도록 기도를 해왔지.
3: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외할머니의 건강도 나빠지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모님과 함께 살게 됐죠. 이모님 부부는 부유하셔서 시카고에 있는 큰 호텔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전 도어맨과 친구가 됐죠. 이모님과 이모부님은 여행 다니길 즐기셔서 우린 한 번도 교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외할머니의 건강이 더욱 악화되셔서 전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채 자랐습니다. 오직 할머니의 기도만이 저를 지탱해준 유일한 것이었죠.
6: 나갈 거니, 릴리안?
4: 네, 할머니. 해리와 데이트가 있어요.
6: 그 남자도 교회에 다니니?
4: 어렸을 때는 교회에 다녔대요. 근데 저희는 종교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요.
6: 기억하니? 네가 어렸을 때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할미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4: 기억은 안 나지만 고마워요, 할머니.
6: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3: 19살 때 저는 해리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카고에 있는 이모님의 호텔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신혼살림을 차렸죠. 그 후 3년간 저는 딸과 아들을 낳았습니다. 저는 딸아이에게 자기 전에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죠. 어렸을 때 외할머니가 저에게 가르쳐 주셨듯이요.
7: 엄마, 하나님은 어디에 살아요?
3: 당연히 천국이지.
7: 천국은 어디예요?
3: 저기 위 어딘가에 있어.
7: 존슨 아저씨 아파트예요?
3: 아니.
7: 어? 존슨 아저씨네가 저기 윗집이잖아요. 바로 우리 위예요.
3: 예. 천국은 존슨 씨네 집에 있는 게 아니야.
7: 우리는 왜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누군가에게 기도하지 않고요?
3: 전 딸아이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고 그 때문에 걱정이 됐습니다. 그 종교적인 질문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제가 자녀 교육에 매우 공을 들이는 엄마였기 때문이었죠. 만약 제 아이들이 질문을 한다면 저는 그에 대한 대답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이웃여자와 함께 우리 아기들을 데리고 산책하던 중에 그 이웃여자가 그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6: 나는 공부를 할 때면은 대부분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바로 찾아요.
3: 날마다 공부하세요?
6: 아, 네. 날마다 말씀 공부를 하면은 제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 딱 그 답을 얻거든요.
3: 저도 그 교재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6: 릴리안, 그럼 우리 자매가 공부하는 데 필요한 교재들을 사러 같이 가는 게 좋겠어요.
3: 저는 그 새로운 교리를 따르며 새롭게 알게 된 공부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날마다 그들이 발행한 특별한 서적들을 읽었는데 그 책들은 성경의 짧은 구절들을 읽도록 지시되어 있었죠. 그런데 교재를 공부하며 짧은 성경 말씀을 찾아보다가 가끔씩은 더 깊게 읽어가면서 마음의 어려움이 시작됐습니다. 성경 안에서 그동안 알 수 없었던 많은 놀라운 것들을 배워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6: 릴리안, 자매는 천국과 같은 곳이 있다고 정말로 믿는 건 아니죠?
3: 오늘 아침에 성경에서 그 말씀을 읽었어요. 책에 표시해 놓은 거 내가 읽어줄게요. 요한복음 14장에 있어요.
6: 그 말씀이 오늘 읽을 교재의 일부였나요?
3: 아니요. 하지만 왠지 이 말씀이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6: 거기서 말하는 인물이 누구일 것 같아요?
3: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죠. 그분은 제자들에게 전날 밤에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분이 죽기 전에요.
6: 릴리안, 제발요. 죽음이란 건 그저 마음 안에 있는 거라고요.
3: 그날 밤에요. 사람들이 그분을 체포하기 전에요.
6: 맞아요.
3: 어쨌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천국은 있죠.
6: 자매는 그 말씀에 지나치게 심취해서 읽고 있어요.
3: 그 다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6: 릴리안, 천국과 지옥은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3: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분명히 있는 장소예요.
6: 그보다 교재에서 말하고 있는 게 더 중요하죠. 그 가르침을 단단히 붙드세요.
3: 저는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후 저는 집안의 빨래와 청소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아파트가 석탄을 떼는 화덕 바로 위에 있어서 뒷문 바깥에 석탄을 쌓아두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아직 기어다니는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저는 아파트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힘들었죠. 그래서 이모님이 운영하시는 호텔의 도어맨에게 상의를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샘이었죠. 저희 집에 와서 집안일을 도와주실 좋은 여자분을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구 기꺼이 그런 일을 맡아서 해주실 분 아는 분 계세요?
8: 아마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당사자와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3: 네, 물론 그렇게 하셔야죠. 마음에 두고 계신 그분이 누구세요?
8: 제 아내 조지아요.
3: 부인께서 기꺼이 집안일과 빨래까지 도와주실 의사가 있으시다고요?
8: 예, 그럴 것 같아요, 와이즈 부인. 전 우리 가족이 충분히 편안하게 살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저희가 별도로 책임을 맡아 하는 일들이 좀 생겨서요. 약간의 외부 수입이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별도의 책임이란 게 뭐죠, 쌤?
8: 그건 제 아내가 직접 말씀드릴 겁니다.
3: 네, 저도 부인과 얘기해보고 싶네요. 그렇게 해서 샘의 아내 조지아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녀는 저보다 연상이었고 예뻤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하는 것처럼 매우 부지런히 일했고 모든 일을 잘 해냈죠. 그러면서 내면의 기쁨을 소유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오전에 커피 타임을 가졌을 때 저는 그녀가 완벽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 언급했답니다.
9: 전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완벽하신 분은 오직 한 분이죠. 주 예수님이요.
3: 하지만 부인은 마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고 싶은 것처럼 일을 하세요.
9: 성경엔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3: 성경을 인용하실 수 있으시군요.
9: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3: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게 정말 성경에 남아 있어요?
9: 그럼요. 예수님은 자주 구약 성경을 인용하셨는걸요. 현대인들이 믿기 힘들어할 만한 부분을 포함해서요. 이를테면 요나와 같은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항상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말씀에 최종적인 권위가 있으니까요. 진정한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서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3: 그분이 십자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9: 십자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인류의 구세주로서 세상 가운데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3: 조지아, 부인은 정말로 죽음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믿으세요?
9: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3: 그건 모두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조지아.
9: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거겠죠. 그리고 그것이 진정 올바른 것을 만들어내고요.
3: 그녀의 말에 전 너무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단에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진리에 혼란스러웠죠. 에베소서 4장에 있는 한 말씀이 당시에 저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전히 그 이단 교리와 하나님의 말씀 사이의 혼란스러움 가운데 저는 하염없이 시간을 보내고 그로 인해서 날마다 근심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조지아와의 우정이 자라가면서 전 스스로에 대해 뭔가 당혹스러운 것들이 있음을 깨달았죠. 비록 제가 입으로는 세상 일에는 그리 신경 쓰지 않는다고 고백을 했지만 실상은 오페라, 극장, 카드 파티 등을 다니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저의 멋진 집과 무비 코트들을 사랑했습니다. 제게는 멋진 남편과 사랑스러운 두 아이들이 있었지만 조지아에게서 보았던 기쁨은 부족했죠. 조지아, 부인은 극장에도 안 가고 카드 놀이를 하며 시간을 보내지도 않는데 늘 좋아 보이세요. 겉보기에 그리 감나가지 않는 검소한 옷을 입고 계시는데도요.
9: 맞아요, 와이즈 부인.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2: 만약 제가 크리스천이 돼야 한다면 부인이 말한 조건 하에서 저에게 매우 중요한 몇 가지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거겠죠? 그렇지 않나요?
9: 아, 제가 말한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조건 하에서만 가능하죠.
2: 어떤 건데요?
9: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2: 그 말의 의미는 인생의 모든 좋은 것들에서 돌아서야 한다는 뜻 같네요.
9: 와이즈 부인, 구원은 사물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에 관한 거예요.
2: 그러니까 그 말은 제가 하고 있는 행위들과는 상관이 없다는 의미인가요?
9: 만약 행위가 정말로 중요하다면 부인은 하나님의 은혜로서가 아닌 부인의 행위에 의해 구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2: 그렇다면 제가 선택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인가요?
9: 와이즈 부인, 구원은 초자연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그분의 말씀이 가장 좋은 것들을 선택하게 하는 법을 부인에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2: 그 말이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조지야. 그렇게 되면 제가 방탕하게 될 것 같아요. 생각엔 갈등이 가득했고 마음은 괴로웠습니다. 어느 날 저는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이단의 한 지도자를 저희 아파트로 초대했답니다. 우리는 일광욕실에서 만났는데 그곳에서 조지아가 창문을 청소하고 있는 중이었죠. 저는 그녀에게 우리 둘만 남겨달라고 부탁을 했고 세 번이나 방을 나가달라고 부탁해야 했습니다. 그 이단 지도자가 돌아간 후 조지아가 돌아왔죠.
9: 와이즈 부인, 그 여자에게 돈을 지불했나요?
2: 네, 그분은 의사와 같은 분이에요.
9: 두 분이 하시는 대화를 건너로 듣게 됐어요. 왜 부인은 그 여자가 부인보다 우월하고 부인의 기도보다 그녀의 기도만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2: 그분은 저보다 연장자세요.
9: 제가 가진 성경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2: 난 이해가 안 돼요, 조지야. 어린애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9: 아이들은 그들 부모에 대해 순수한 믿음을 갖고 있어서 묻고 또 그대로 믿지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와이즈 부인, 무엇이든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2: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 당시 저는 25살이었고 남편은 저와 아이들을 돌봐줄 간호사를 따로 고용했습니다. 남편의 인내와 조지아의 돌봄으로 저는 회복될 수 있었죠.
9: 와이즈 부인, 우리가 부인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우리 교회 교우들도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2: 고마워요, 조지아. 근데 의사가 저보고 성경책 읽는 것을 중단하라고 했어요.
9: 그래서 그렇게 하셨어요?
2: 네. 하지만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아요.
9: 부인이 방황하게 된 것은 성경 때문이 아니에요. 그릇된 교리를 담은 다른 책제들 때문이에요.
2: 그 책들도 모두 갖다 버렸어요. 하지만 성경책은 갖고 있죠.
9: 잘하셨어요.
2: 조지야, 남편께서는 호텔에서 아주 좋은 자리에 있으시잖아요.
9: 네, 보수도 좋고 약간 별도의 수입을 얻을 많은 기회들도 있죠.
2: 근데 왜 부인은 일을 하세요? 그냥 삶을 좀 더 편안하게 사셔도 되잖아요.
9: 와이즈 부인, 전 저희 교회와 선교회를 통해 가난하고 절박한 처지에 있는 가정들의 이름을 전해받고 있어요. 그런 후 그들의 집으로 찾아가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그들을 돕고 있지요. 만약 그들이 아프다면 목욕시키고 음식을 먹이지요. 그들을 위해 요리도 해요. 그들 집에 난방이 필요하면 그들이 석탄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지요.
2: 돈을 갖다 주기 위해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9: 네, 남편이 번 돈으로는 그 일을 할 수 없어서요. 하지만 제가 직접 빨래와 다림질, 청소를 할 수 있고 이웃을 돕기 위해 제가 직접 돈을 벌 수도 있죠.
2: 정말 놀랍군요, 조지아. 하지만 부인 자신의 필요는 어떻게 하시고요?
9: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2: 아...
9: 부인도 주님이 하신 약속을 알고 계시죠?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세요. 그리고 난 후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죠.
2: 부인은 정말 제가 그분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어요. 그냥 지금 저는 뭘 해야 할지 조금 불안한 상태예요.
9: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단 한 가지예요. 싸움을 멈추고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3: 전 타인을 돕기 위해 돈을 벌려고 일하는 사람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지아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됐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주님 안에 그녀의 기쁨, 일을 함으로써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녀의 갈망. 그래서 저도 그녀가 소유한 것을 갖고 싶었죠. 제가 충분히 회복되자 해리는 저를 설득해 그의 교회에 함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새해 전날 밤, 파티에 가는 대신 우리는 특별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10: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고린도 후서 5장에서 약속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생명을 갖고 새해로 들어서십시오.
3: 그 자리에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주인이며 주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셔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을 대적하여 지은 저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주님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그날 밤 파티에서 요란스런 소리를 내며 흥겨운 척하는 대신 저는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삶은 주님을 섬기는 데 헌신하게 됐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조지아와 샘 부부는 주님이 계신 천국의 집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다시 만날 생각을 하면 얼마나 놀라운지요.

0: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돼지의 내장이 만능 이식 자료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만능 이식 재료입니다. 돼지 내장이 여러 가지 용도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하나의 놀라운 사실은 돼지 내장의 일부가 거의 만능의 이식 재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돼지 내장을 이용하여 실시한 여러 가지 시험 이식들에서 거부 반응이 전혀 없었습니다. 돼지 내장은 세 층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바깥층은 근육 조직이고 안쪽층은 소화에 관련된 조직입니다. 이것들은 대부분 콜라겐 연결 조직에 의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퍼듀 대학의 수의사들은 콜라겐 층을 다른 두 층으로부터 분리해낼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SIS층이라고 불리는 이것은 혈액 응고를 지연시킵니다. 이 이유로 과학자들은 먼저 손상된 동맥의 대체 재료로 SIS를 시험해 보았습니다. 효과가 좋았고 놀랍게도 두 달 후 SIS는 몸 안에서 없어지고 새로운 손상이 없는 동맥으로 대체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새로운 동맥은 수술로 5년이 지난 후에도 강하고 건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SIS를 무릎 인대와 아킬레스건을 다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시험해 보았습니다. 수술 후 수주에 걸쳐 SIS는 완전히 자란 인대와 건 조직으로 변했습니다. 이 연구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식물과 동물들을 인간을 돕기 위해서 인간으로는 이것들을 잘 돌보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음을 상기시킵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짓된 방법을 쓰는 것은 잘못입니다. 신용만큼 중요한 명함은 없다고 하는데요. 장사를 해도 속임수는 잠깐뿐입니다. 오래 유지하려고 하면 신용을 간판으로 삼아야 합니다. 부부의 사랑도 실제로는 신용의 농도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못 믿게 되면 그 집안은 끝장이 되게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여러 사람이 같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진실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거짓은 아무리 모여도 진실이 될 수 없습니다. 진실은 잠시 가려져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과 거짓을 놓고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은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0: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문을 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려운 일이나 긴급한 일이 생기면 더욱 재빠르게 활동을 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 신앙인들이 어려울 때, 힘들 때에 오히려 잠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뒤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급할수록 더욱 잠잠히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조정하시도록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종교와 신앙의 차이를 알고 있습니까? 철학을 가르치던 교수님 한 분께서 이 차이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종교란 인간의 절대 고독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 스스로 만든 가장 멋진 예술품이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교수님은 예술품이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필수품은 아니고 기호품이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우리 몸에 걸치고 있는 액세서리와 같은 것이다. 있으면 멋져 보이고 편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종교라는 것이었습니다. 매우 긍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종교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하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며 이 신앙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우리가 꼭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면 거듭나야 한다. 사람이면 구원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ible Broadcasting Network,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0: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1: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2: 아니요.
1: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2: 아니요.
1: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쉿.
3: 조용히 해.
4: 이 드라마는 어린이 복음 전도를 목적으로 독일 G뉴스에서 제작했습니다. 에이미 카마이클. 에이미의 응답된 기도. 여러분은 어떤 색을 좋아하나요? 에이미는 파란색을 좋아합니다. 에이미는 파란 하늘과 파란 바다가 좋습니다. 또 무엇보다 엄마의 파란 눈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런데 에이미는 자기 눈이 갈색인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3: 엄마, 하나님이 내 기도를 정말 다 들어주세요?
4: 그럼, 우리 예쁜 딸 기도를 다 들어주시지.
3: 어린아이의 기도도요?
4: 물론이지, 에이미. 자,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이야.
3: 네, 엄마. 안녕히 주무세요.
4: 불이 꺼지고 에이미는 잠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3: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죠? 제발, 제 갈색 눈을 파랗게 만들어주세요. 아멘.
4: 에이미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을 거라고 정말 믿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더니 에이미는 어느새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에이미는 어제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 앞으로 갔습니다. 커다란 갈색 두 눈이 에이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어.
4: 에이미는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5: 들어주시지 않은 것도 응답이야.
4: 시간이 흘러 에이미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에이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인도에 가게 되었습니다. 에이미는 인도 말을 배웠고 인도 사람이 먹는 것을 먹고 또 그들처럼 옷을 입었습니다. 외국인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에이미는 피부도 인도 사람처럼 검게 그을렸습니다. 어느 날 에이미의 친구가 말했습니다.
6: 에이미, 네 눈이 파란색이 아니고 갈색이라 다행이야. 만일 파란색이었으면 네가 외국인인 걸 사람들이 바로 알았을 거야.
4: 갈색 눈? 에이미는 어렸을 때 했던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정말 들어주시지 않은 것도 응답이었어.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색 눈이 중요함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바로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기다리라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아니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어떤 응답이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가장 좋고 정말 필요한 것으로 딱 맞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린이 복음 드라마. 저는 김연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 드라마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wol-children.net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1: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0: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1: 네!

하루 24시간 1년 내내 쉬지 않고 방송되는 BBN 인터넷 라디오 방송은 한국어를 비롯해서 세계 8개 언어로 스트리밍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나라 언어를 청취하기를 원하시거나 또는 외국인들에게 소개하고 싶으시면 제 웹사이트 오른쪽에 있는 각 나라별 아이콘을 통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나라별 언어 방송으로는 영어 외에도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그리고 러시아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희 BBN을 소개하셔서 BBN을 통해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첨단의 도구로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의 마음은 스폰지와 같아서 보고 듣는 모든 것을 생각 없이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의 주된 활동 장소는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사이버 공간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은 자녀들로 하여금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는 가상 공간 속에서 무분별하게 온갖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받아들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 자녀들을 순결하게 지켜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인터넷을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제 비밴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잘못된 인터넷 문화에 중독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께서 가능하면 자녀들에게 비밴을 소개하시고 비밴의 찬양과 말씀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비밴 한국어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예수 믿고 나면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어떤 옷을 입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호스피스 병동에서 임종을 앞두고 계시는 분이 간병인의 진심 어린 친절에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간병인은 연약한 환우를 의자에 살며시 틀어서 침대에 눕히고는 환자 쪽으로 몸을 기울여서 머리를 감아드리면서 참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이렇게 말하고는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딸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 환우의 딸은 아직도 그 간병인의 따뜻함에 감동해서 눈물이 난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작은 친절의 모습이긴 했지만 그 친절이야말로 그때 따님에게 꼭 필요했던 그 친절이었어요. 엄마를 단순한 환자 이상으로 대해주었던 간병인 때문에 그 따님은 어려운 상황을 잘 넘길 수가 있었답니다. 그 간병인은 환자 한 분 한 분을 존귀하고 고귀한 인간으로 여기면서 보살펴 주신 것이죠. 구약 성경에 나오미와 룻이 남편 잃고 상실감에 빠졌을 때 보아스는 룻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었어요. 그래서 수확을 하고 남은 나랄들을 줍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확하는 남자들에게 룻을 가만히 놔두라고 명령까지 했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나오미를 보살피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친절을 베푼 것이죠.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는 룻을 한 이방인이나 그저 과부가 아닌 도움이 필요한 한 여인으로 바라봤던 거죠. 하나님, 우리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베푸는 친절, 작은 친절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희망을 주며 또 그분들 안에 친절한 마음을 일으켜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작은 친절을 베푼 적이 있나요? 이런 일로 인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힘을 얻었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친절의 옷을 입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은 놀고 싶어요. 교회는 이 다음에 커서 갈게요. 라고 말을 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진우 엄마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우가 잘 알아듣도록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잠시 후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는데요. 진우가 감을 좋아하니까 그래, 이 싱싱한 감을 찬장에 넣어두는 거야. 며칠이 지난 뒤 진우 엄마는 마치 잊었다는 듯이 진우에게 말을 했습니다. 참, 진우야, 찬장에 내가 좋아하는 감을 넣어두었단다. 그런데 그만 잊었구나. 갖다 먹어라. 아들 진우는 신이 나서 찬장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감은 쪼글쪼글 시들해 있었고 맛도 식초처럼 시었던 것입니다. 진우는 무척 실망했습니다. 사람들은 가장 좋은 때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도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직 자신을 위해서만 가장 좋은 것들을 쓰려고 하는데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가장 좋은 때를,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의 결국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아껴두면 다 시들어버린 감처럼 나중에는 효과를 바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귀찬 삶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천국같이 밝고 빛난 측면이 있는가 하면 계곡을 통과하듯이 아프고 힘든 측면도 있습니다. 이 둘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 삶의 역동성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흔히 모든 것이 편안하고 안정되기만 하면 축복된 줄 알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길이 평탄하기만 하면 오히려 무료하고 몸이 건조한 삶을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무런 도전도 없고 극복해야 될 과제가 없기 때문에 삶의 다이내믹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 사람들의 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흉년으로 고생하던 농부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발 저희가 비를 달라고 하면 비를 주시고 햇볕을 달라고 하면 햇볕 좀 쨍쨍하게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금년에는 풍년이 될 것입니다. 제발 좀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감동이 되셨는지 정말 그들의 소원대로 해주셨어요. 농부들이 밭에 나가 씨를 뿌린 후에 비를 달라고 하면 비가 쏟아졌고 햇볕을 달라고 기도하면 햇볕이 내리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곡식들이 무럭무럭 잘 자란 것입니다. 드디어 가을이 오고 추수할 때가 되어서 곡식단을 거두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곡식의 알맹이는 하나도 없고 모두가 쭉정이들밖에 없었습니다. 화가 난 농부들이 다시 하나님께 나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무언가 잘못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비와 햇볕만 구했지 북풍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세찬 북풍은 곡식을 흔들어 놓죠. 그러면 곡식을 상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꽃가루가 수분작용을 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북풍에 대한 기도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밝고 빛난 햇볕만 비추면 좋을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 북풍 같은 시련의 바람도 불어야지 신앙이 살아나고 또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 인생 속에 고난의 가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 인생이 깨어나고 더 깊은 축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가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로 육신의 가시가 있습니다. 오랜 질병이나 선천적 연약함 같은 것을 우리 육신의 가시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가시도 있습니다. 지울 수 없는 상처나 깊은 상실감 같은 것이 마음을 찌르는 가시가 되기도 하죠. 심지어는 영적인 가시도 있습니다. 영적인 시험이나 악한 대적의 공격이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케이스든 다 아프고 힘든 것이죠. 특별히 마음의 가시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깊어서 뽑아내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언젠가 소설가 박완서 씨가 이 마음의 가시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기록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에게 너무나 사랑하는 외동아들이 있었는데요. 1988년도에 26세의 나이로 갑자기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엄마로서 느끼는 아픔이 얼마나 깊었던지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이런 고백을 적고 있습니다. 내 수만 수억 기억의 가닥 중에 아들을 기억하는 가닥을 찾아내어 끊어버리는 수술이 가능하다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으려면 이것만은 끊어지지 아니한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마음의 상처나 마음의 가시는 그만큼 깊고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힘들고 아픈 가시가 우리의 삶 속에는 없을까요? 여러분과 제 삶 속에는 이런 찌르는 가시가 없을까요?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고난의 가시를 피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우리 삶 속에도 아픔이 있고 가시가 있지만 그러나 이 가시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이 세상 사람과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시를 위한 가시를 주시지 않습니다. 가시를 통해 진짜 소중한 것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시가 왔을 때의 바른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가시가 주어지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아파합니까? 원망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억셉트하고 기뻐하시는지요? 힘들긴 하지만 가시를 안고도 기뻐할 수 있을 때 우리 인생에 진정한 성숙함을 이룰 수가 있게 되고 그때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시가 주어지지만 이 가시를 안고도 기뻐하며 살리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지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그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가시근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경험했던 두 가지의 중요한 체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낙원에 대한 체험이고 두 번째는 가시에 대한 체험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를 보시면 그가 경험했던 낙원에 대한 체험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먼저 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여기서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의 자랑에 대해서 부담스러움을 표명하고 할 수만 있으면 하지 않고 싶지만 그래도 부득불함을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영적 체험에 대한 자랑을 하는데요. 바울은 주의 환상과 계시를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상이 무엇인가요? 이 옵타시아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이것은 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을 환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나 영광을 직접 목격할 경우에 환상을 보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계시라고 하는 단어는 아포칼롭시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베일을 벗긴다 혹은 비밀을 밝힌다 그래서 revealing, unveiling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라고 하는 것은 환상보다 좀 더 깊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환상은 겉모양의 황홀함을 보는 것이라고 한다면 계시는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진리야를 계속 보시면은 바울이 봤던 환상과 계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여기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이 한 사람은 바울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 자신을 3인칭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랍비들이 자기를 소개할 때 흔히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만은 저는 또 한 가지 가능성을 봅니다. 이 표현 속에 바울의 겸손함이 반영되어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광과 자랑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제3자로 표현을 했지만 가시와 연약함을 이야기할 때는 다시 1인칭으로 돌아옵니다. 잘난 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하고 못나고 부족한 것은 자신의 이야기로 하는 것. 이게 겸손한 자세 아니겠습니까? 우린 사실 반대로 할 때가 많잖아요. 영광된 것은 나 자기 스토리고 잘못된 것은 전부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치부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쨌든 바울은 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놀라운 체험을 소개하는데 이 체험이 14년 전에 일어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가 언제일까요?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연도가 주후 56년 혹은 57년경이기 때문에 14년 전이라고 한다면 AD 42년이나 43년경을 의미합니다. 이때 바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당시 바울은 길리기아 성에 있었습니다. 흔히 바울의 일대기를 이야기할 때 침묵의 시기, Unknown Period이라고 부르는 그 시기가 바로 42년, 43년에 속해 있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아직 바울이 안디옥으로 가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 이상하게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체험을 먼저 주세요. 장차 선교행을 하게 되면 겪게 될 수많은 시련과 고통이 있는데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영적인 체험과 능력을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14년 전에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하는데 그 영적인 체험의 내용이 셋째 하늘로 이끌려간 체험이었습니다. 특별히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이것은 뭐 유체이탈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경험이 초자연적이면서도 신비로운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말하는 셋째 하늘이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중간시대에 등장하는 묵시문학이 있습니다. 에녹스 같은 데 보게 되면 중간시대에 등장하는 묵시문학에는 하늘이 일곱 가지가 나옵니다. 칠청천이 나옵니다. 그 중에 세 번째 하늘이 의인들이 죽으면 가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메이비 바울이 묵시문학을 잘 아는 사람이니까 그것을 인용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학자들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는 전통적인 하늘 개념을 인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첫 번째 하늘은 대기권이라고 봅니다. Atmosphere. 우리가 말하는 공기가 있고 구름이 있고 푸른 하늘. 이게 바로 대기권이죠. 이게 첫 번째 하늘이에요. 둘째 하늘은 우주나 별들의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타워즈가 이루어지고 ET가 나오고 갤럭시가 나오는 이게 다 두 번째 하늘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천사들과 성도들이 가는 곳으로 보았어요. 이 존 켈빈 같은 분은 3이라는 숫자를 상징조로 해석을 해서 가장 높고 가장 완전한 곳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에베소서 4장 10절에 보시면은 주님의 성천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하늘 위에 올라가신 것으로 묘사했어요. Ascended above all heavens. 모든 하늘 위로 올라가셨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하늘은 대기권과 우주를 통과해서 갤럭시 위에 있는 하늘, 이게 우리가 말하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이것을 낙원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낙원이라는 단어는 패러다이스죠. 원래 이 단어는 페르시아에서 왔다고 합니다. 동산이라는 뜻을 가진 것이 패러다이스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임종하시기 직전에 한편 강도에게 약속하실 때 이 단어를 썼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낙원은 바로 주님께서 가시는 곳이고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아름다운 곳에 올라가서 진짜 말로 다 할 수 없는 경이로운 말씀을 듣게 되고 기가 막힌 환상을 본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황홀하고 놀라운 체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천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소위 말하는 마운틴 탑 익스피리언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름다운 황홀함을 보는 측면,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 삶의 한 측면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 이런 황홀함을 경험할 수가 있고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고 천상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크리스천 삶의 전부는 아닙니다. 바울이 소개하는 두 번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7절 이하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가시를 안고 신음하는 측면이에요. 바울의 육체에는 가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가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 가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해명을 해왔습니다. 존 켈빈 같은 분은 영적 유혹이다, 그렇게 보았고요. 마틴 루터 같은 분은 환란이나 핍박, 퍼시큐션이 가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로만 캐톨릭 교회에서는 육신의 유혹, 이 carnal temptation을 가시라고 해석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안질이다, 어떤 분은 말라리아 병을 말하는 것이다, 심지어는 간질병을 말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이 중에 어느 것이 확실히 맞는지는 정할 수가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이든 영적인 유혹이든 시험이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고 하면 이 가시는 바울을 정말 아프게 했고 일평생 그를 따라다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 가시의 존재는 극찬 삶의 또 다른 한 측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려움과제의 삶 가운데도 두 가지 측면이 공존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고 날마다 기쁨과 환희 속에 사는 마운틴 탑 익스피리언스가 있어요. 마치 변화산상에 올라갔던 제자들이 영광된 예수님을 바라보며 여기가 조사원이 고백했던 천상의 아름다운 축복, 이것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동시에 사나라에 귀신 들려 죽어가는 아들을 품에 안고 아파하며 부르짖었던 아버지처럼 가시를 안고 신음하는 고난의 골짜기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측면을 더 사모하십니까? 가시를 안고 신음하는 아픔의 현실인가, 아니면 기쁨 속에 젖어 사는 천상의 체험인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천상의 복을 선호하죠. 날마다 기뻐하고 찬양하고 환경 속에 사는 것 누구나 다 원치 않겠습니까? 그러나 만일 여러분 가족이 천상의 축복만 추구한 나머지 골짜기에서 겪어야 되는 고난의 현실을 외면하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은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일 천상의 축복만 사모하게 된다면 이것은 다분히 현실 도피적이면서 이기적이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외면하는 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했습니다. 나사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거지로 가난하게 살았지만 죽어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부자는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죽은 후에는 지옥으로 갔다. 이 이야기를 한 후에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이 둘 중에 누가 되고 싶으냐? 학생 하나가 손을 들고 답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부자처럼 살고 싶고 죽은 후에는 나사로가 되고 싶어요. 참 야무진 말상이죠. 이 땅에서 누릴 건 다 누리고 동시에 천국의 복도 차지하겠다고 하는 생각,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면 이건 건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천국의 기쁨을 누리려면 이 땅에서의 삶을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천국의 상급을 소원한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위에 고난도 당하고 빼앗김과 아픔도 참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상의 복도 아름답지만 내가 안고 살아야 되는 가치의 소중함도 잘 인식을 하고 균형 잡힌 삶을 추구해야지 여러분이 바른 삶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순히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한 것만은 아니에요. 만약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의 전부라고 한다면 예수 믿자마자 천국 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나씩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어요. 왜 남겨두셨을까요? 그것은 고난의 골짜기에서 여러분과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여러분과 저를 고난 속에 남겨두셨고 심지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시도 남겨두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강한 크리스천 삶을 추구하기를 원한다면 황홀한 낙원도 필요하지만 가시를 안고 사는 체험도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가시를 가슴에 안고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가시를 안고도 기뻐할 수 있었던 몇 가지 근거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가시의 유익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시를 안고도 기뻐하려면 가시는 아픈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주는 유익함이 있다. 이 사실을 바로 알아야지 가시를 안고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울은 환상도 보았지만 계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받은 계시가 지극히 크다고 했어요. 아마도 하나님의 비밀과 복음의 비밀을 담고 있는 엄청난 계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계시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교만해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케이스가 참 많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또 한 명의 루시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아신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제어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가시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가시는 교만을 제어하는 제어장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냥 두면 어디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삶을 스탑시켜주는 브레이크 장치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한 것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자라고 번역한 이 단어 메신저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실제 헬라어를 보게 되면 앙겔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앙겔로스. 여기서 나온 영어가 뭘까요? 엔젤, 천사라는 영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사탄과 이 천사는 원래 같은 존재였었어요. 그런데 타락하는 바람에 사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바울의 가시가 이 사탄의 공격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마치 욥의 고난을 사탄이 주도했던 것처럼 이 바울의 인생 가운데도 사탄이 주도한 고난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욥에게 주어진 고난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대표하는 것이었죠. 가진 게 재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습니다.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어요. 자신의 몸에 악창이 나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기와짝으로 긁어야 되는 고통이 왔습니다. 자기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저주를 퍼부었어요. 여기에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세 친구가 찾아와서 욥을 끊임없이 정죄하고 가슴을 도려내는 아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왜 이와 같이 극진한 아픔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단순히 욥의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물론 욥의 신앙을 테스트한다는 의미도 있긴 합니다만 그것이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욥기서를 끝까지 읽어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욥에게 정말 확인하고 싶고 주고 싶었던 진짜가 따로 있어요.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욥의 실체를 드러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포기하시기 위해서 이 엄청난 고난의 과정을 주신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과 6절을 보시게 되면 이게 욥기서의 클라이맥스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지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기서 회개한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욥이 무고하게 고난당한 케이스라면 이 단어가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욥기서의 진정한 주제는 단순히 고난 속에서도 견뎠던 믿음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사실은 욥이 입고 있던 자기 의의 옷을 벗기는 과정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옳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의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self-righteousness.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자기 친구가 세 차례 걸쳐서 그를 accusing 했지만 I'm innocent. 나는 깨끗하다. 나는 무죄하다. 이와 같은 표현 속에서 욥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자기 의의를 계속 강조했어요. 욥이 입고 있던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입고 있던 self-righteousness라고 하는 이 자기의 옷을 벗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고난의 가시를 그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가시를 주시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가시를 통해 나를 낮추시고 그리고 가시를 통해 나의 실체를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가시를 통해 진짜 하나님을 못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귀로 듣기만 했던 추상적인 신앙이 가시를 통해 눈으로 보는 체험 신앙으로 바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서 바라보았는데 내 가까이 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여하튼 하나님을 목도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시는 저주가 아닙니다. 가시는 참된 축복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약 15년 전에 제 목회사에게서 가장 아프다고 할 수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시카고에서 열리는 코스타라고 하는 집회에 제가 초청을 받게 됐습니다.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강사로 초청을 해주셔서 우리 전체 집회에서 말씀도 전하고 또 스몰 그룹에서 강의도 하는 그런 기회를 제가 가졌습니다. 그때 강사로 함께 오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희 지역에서 가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캐피테리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 중에 그분과 교대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가 참 어려웠는데 같은 지역에 있다 보니까 우리 교회 사정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힘내십시오.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간증을 제게 주셨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이 장애인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장애 사역을 하게 된 계기를 이렇게 소개해 주셨어요. 조금 늦게 딸을 낳았는데 염색체 이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딸을 갖게 됐어요. 사실은 태중에 있을 때 이 사실을 이미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딸을 낳게 되면 평생 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딸을 낳았어요. 왜냐하면 장애를 가지고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딸의 이름을 조이, 기쁨이라고 지었어요.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조이 장애 선교 센터를 만드시고 목사님 자신도 장애 선교라고 하는 아직은 아무도 가지 아니하는 미개척 분야인 장애 신학에 대한 논문으로 PhD를 받으시고 그 후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장애자들을 위해 강의도 하시고 소중한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장애가 가시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축복이었다는 것이 그분 간증의 핵심이었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아픔을 아픔이라 말하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소중한 사역의 몫으로 품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도전이 되었는지. 오늘 여러분에게도 가시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픔이라고 느끼게 되면 여러분 자신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픔이 아니라 축복의 기회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 싶은 목적이 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가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여러분 나가게 되면 가시가 여러분을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고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장미꽃의 아름다움은 찾지 마시고 가시의 소중함도 발견하셔서 더 값진 일을 이루시는 이런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시를 안고도 기뻐하려면 은혜의 충분함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8절을 보시면 바울이 가시를 안고 기도한 사실이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다고 했어요. 이렇게 간구했다는 이 표현이 원문을 보시게 되면 begging했다, 간청했다 그런 뜻이에요. He begged three times, 세 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간청한 것을 제발 제발 좀 이 가시가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왜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간청했을까요? 너무 아프니까. 여기 사실 솔직한 바울의 인간적인 면모가 나타나 있습니다. 아픔은 아프다고 해야 되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씩이나 간청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9절 상반부를 보십시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쉽게 표현하면 이런 뜻입니다. 바울의 기도를 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중요한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흔히 기도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응답받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No도 엄연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나에게 유익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 바울의 경우는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은 간절한 간청을 노했을까요? 이유는 내 은혜가 이미 너에게 족하기 때문이다. 네가 받은 은혜가 충분하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에 조진 가시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한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요, 사실은 가시를 삼키고도 남을 충분한 은혜를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부어주셨어요. 바로 그 은혜가 십자가를 통한 은혜예요. 예수님은 가시 정도가 아니라 대못으로 양손과 양발을 박히시고 벌거벗은 몸으로 갈보리 언덕에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주님의 은혜 행위 때문에 얻게 된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죄사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갖게 됐어요.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강 속에 살게 됐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먹이시고 고치시며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자가 되셨어요. 무엇보다 세상에서 가장 나를 사랑하시기에 어디를 가든 나와 함께하며 내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 심지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나와 함께 가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Isn't that enough?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시를 충분히 삼켜도 남을 만한 은혜를 이미 주셨어요.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은혜를 받고도 이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주면 어떻게 할까요? 또 더 달라고 하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은혜가 충만하다고 하는 All Sufficient Grace, 여기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무엇을 주어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신 가시를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충분하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는 고백이 나와야지 가시도 넘어설 수가 있게 되고 고난의 과정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후안 그 까를로즈 오르티즈 목사님이 쓴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그 책 제목이 뭡니까? 더 바랄 것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것만큼 극명한 신앙 고백이 어디 있겠어요? 더 바랄 것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 때문에 받은 은혜가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아는 사람은 누구도 막아설 수가 없어요. 어떠한 가시나 어떠한 고난도 그 앞길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에 무슨 고난을 당하든 어떤 빼앗김을 당하든 어떤 아픔을 경험하든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주의 영광 위에 달려가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어려운 가정의 삶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해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가시 마저도 넘어서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여러분 가지가 가시를 안고도 기뻐하려면 1차적으로는 가시가 얼마나 유익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가시는 나를 깨우고 하나님 보좌로 나를 이끌고 내가 진짜 보아야 될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익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충분하다, 이미 다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지 우린 가시를 안고도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도 가시를 안고도 기뻐하려면 능력의 극대화를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최대치를 누릴 수 있어야지 여러분이 가시를 안고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에게는 가시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것이 육신을 향한 공격이든 마귀가 주는 영적인 공격이든 우리 힘만으로 그것을 견뎌내기에는 역부족이에요. 우리 가슴을 찌르는 가시가 생각보다 얼마나 아프고 강한지 아십니까? 우리의 능력만으로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봅니다. 다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 이 말의 뜻은요, 우리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퍼펙트하게 나타난다 그런 뜻이에요. 즉 나를 비우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극대화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가시로 말미암은 연약함을 도리어 기뻐하고 그 연약함을 자랑하겠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 안에 주어진 놀라운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내 안에 계속 머물면서 나에게 힘을 공급해 주려면은 나를 비우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만 역설적이긴 하지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면 낮추는 만큼, 우리를 비우는 비운 만큼 하나님의 능력은 더 극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더 아름답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가시를 넘어서서 참된 차원의 성리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강력한 임재와 능력을 구하고 주님이 내 마음 중심을 채워주시도록 간구하게 될 때 어떠한 가시, 어떠한 공격이 나를 찾아와도 우린 그걸 넘어서게 되고 그 누무에 있는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중보기도 축제 때 나누었던 어떤 목사님의 간증이긴 합니다만은 그분의 교회에서 유아 세례식을 마치고, 이걸 보면 아마 그 교회가 장로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저기 헌화식을 하죠. 유아 세례식을 마치고 자기 방으로 돌아왔더니 한 통의 편지가 목사님 문틈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날 아기를 안고 왔던 부부 중에 하나가 보낸 감사 편지였습니다.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인류대학을 나온 엘리트이고 집안도 부유해서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자매님인데 한 가지 아픔이 있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아기를 갖지 못한 것입니다. 그녀의 몸에 주어진 각가지 질병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뭐 불면증, 조울증, 간질병, 심지어는 귀신이 들어서 벙어리가 되기도 하고 나중에 식물인간같이 되어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많은 병원을 다녔지만 나온 대답은 이것밖에 없어요.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병이다. 이 사실만 밝힐 뿐이지 어느 누구도 치유책을 내놓지 못했어요. 그러던 중에 어떤 분의 소개로 이분이 교회를 출석하게 됐습니다. 자, 교회만 출석하면 갑자기 모든 병이 떠나갈까요?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한꺼번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2년을 다녔는데, 3년을 다녔는데 별 차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마지막으로 교회 전도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게 됐는데 그 자리에서 이런 선포를 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저주받은 인생인가 봅니다. 어차피 안 될 것이라면 차라리 자살하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제가 살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그 전도사님이 뭐 성령께서 어떤 계시를 주셨는지 이런 기가 막힌 답변을 그 자매에게 했다고 합니다. 자매님, 처음부터 저주받은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당신이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내년에는 당신의 팔에 아기를 안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34살은 죽음의 해가 아니라 축복의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을 제시를 했어요. 매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를 하십시오. 자, 이 말을 들은 그 자매님이 정말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매일 하는 중에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가슴이 열리며 통곡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가슴 속에 엉어리 짓던 모든 죄악들이 터져나오면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다 주님 만난 건 아닌 거 아시죠? 정말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 자신을 발견해야지,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 받아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임재하게 되고 예수님이 그 안에 내주하기 시작하면서 이분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토록 오랜 세월 괴롭혔던 질병이 떠나가고 정말 그 다음에 아기를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파워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 파워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까지 신 예수님 우리 안에 인도웰링 하시고 리자이드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가득 차서 이 능력을 행사하기를 원한다면 나를 비워내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붙잡는 믿음의 선포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악한 현실을 보고 절망합니다. 나의 무능력함 때문에 좌절하는 경우를 많이 보지만요, 나를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진 여건을 보면 누구나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능력의 원천이신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그 능력을 간구하게 되면, 그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기 시작하면 어떤 질병이든 어떤 어둠의 권세든 떠나가게 돼 있고 우리 심령이 정말 밝고 빛난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아직 주님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만나야지 그때부터 참 능력이 시작되어지고 참 생명이 시작되어지고 참 소망이 시작되어지고 가시 아니라 가시 할아버지가 나를 공격해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에도 가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시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 자신은 알고 있죠. 견딜 수 없도록 아프게 찌르는 것이 가시입니다. 누가 우리의 가시를 뽑아낼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의 아픈 마음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손톱이나 몸이 박힌 가시는 바늘이나 집게로 끄집어내면 되지만 마음의 가시는 누가 뽑아줄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치유받기를 원하고 회복받기를 원하고 가시를 안고도 기뻐하며 창대함 속에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이 예수님 만나야 돼요.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치유하실 분은 없습니다. 이 아침 여러분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보좌를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보좌 앞에 나가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간구하십시오. 그분의 만지심과 치유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가시가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해주시고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재혼신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님 만나지 못한 분이 혹시 계신다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초청하십시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그분은 여러분 만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심령 속에 있는 모든 가시를 다 뽑아내고 참 평안 주기를 원하세요. 주저하지 말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초청하고 예수님 만나서 참 기쁨의 삶 누릴 수 있도록 결단하며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0: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낱낱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시편 46편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 만날 유일한 도움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한 채 오늘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당신 앞에 놓인 삶을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0: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지성근 강사의 일상생활 속 부르심 제2부를 전해드립니다.
3: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이거죠. 사역으로서의 일상생활. 일상생활을 사역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예배하고 성경 보고 전도하는 것만 사역이 아니고 내가 하고 있는 공부도 하나님께 드린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회사에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커피 타고 복사기 굴리는 일이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드린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로렌스 수사가 무슨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어디서 경험했습니까? 수도원에 박 짓는 요리사로서 박 짓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상 생활을

0: 거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요, 이웃을 섬기는 섬김으로서, 사역으로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일상생활 사역의 관점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이해는 되시는데 여러분들 눈은 살짝 감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도와드리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제대로 된 일상생활 사역, 말하자면 일상생활과 사역이라는 것을 이렇게 결부시킬 때 여러 가지 변주법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대로 된 변주법은 일상생활 자체를 사역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두 가지, 하나는 적극적인 것이고 하나는 부정적, 소극적인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제대로 일상생활 사역을 하려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복음 안에 일상생활을 사역으로 이해하는 관점이 들어있는데 그동안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 말뿐만 아니라 월요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책입니다. 윌리엄 딜이라는 한 회사의 CEO를 경험하고 또 이런 일상생활 사역, 마켓플레이스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것을 하던 분인데요. 이분이 쓴 책이 월요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원제는 Thank God It's Monday랍니다. Thank God It's Friday가 아니라 Thank God It's Monday. 휴일이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일상이어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제가 모임을 하나 만들었는데 TGIM이라는 모임입니다. 이거는 이제 의식화 교육 혹은 소그룹을 대체할 수 있는 모임인데 이런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한 45분 정도 모여가지고 청년이나 그룹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필요하시면 여기 있으니까 나중에 갖고 가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그 홈페이지에 다 열려 있습니다. 어쨌든 이 윌리엄 디 월요일 기다리는 사람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너무 많고 복음 이야기를 쭉 하다가 여기 보니까 복음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그걸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 평일의 삶을 즐거운 마음으로 살지 못하고 성도의 삶이 해방되지 못해 수치스러운 일이다라고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알려면 성경이 어디를 봐야 되나요? 복음서. 맞아요. 복음서를 보면서 복음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죠. 그런데 진짜 복음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면 로마서를 공부해야 된다고 하죠. 로마서 공부를 해보신 분이 있나요? 로마서. 네. 이번 방학 때 로마서 공부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로마서 한번 1장을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절, 2절부터 계속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보통 로마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구절은 이 구절이죠. 예? 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이고요. 또한 헬라인이고요. 특별히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걸로 뒤집어진 사람이 누구예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자기의 그 뭐지요? 자기의 공로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그 사제의 삶에서 로마서를 공부하다가 여기서 부딪혔죠. 이게 소위 어려운 말로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오죠. 그래서 이 이신칭의 복음으로 로마서를 대부분 이해합니다. 여기에 로마서 1장 17절에 로마서 전부가 다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로마서가 그렇게 기록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요약하느냐. 복음을 요약하면 로마서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죄를 범한 인간들이 어떻게 돼요? 그 결과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네? 죄의 삯은 사망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뭘 얻을 수 있어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 영생은 뭔가? 그 영생은 뭔가? 로마서 8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결국 이런 식으로 로마서를 쭉 이어가다 보면 구원이라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 개인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고 내 영혼이 결국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얻는 것 맞죠? 아멘? 복음은 죄인인 한 인간의 영혼이 구원을 얻는 것 맞죠? 아멘?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을 얻는 것은 마침내 그 구원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말하는 것 맞죠? 아멘? 이게 사실 뭐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그 구원과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이렇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나요?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죠?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걸 하려면 한 사람이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영생을 얻어야 되는 것이지. 그죠? 그게 로마서로 쭉 이야기된 것이다. 그리고 그 결론은 벌써 로마서 1장부터 있다. 그런데 로마서를 제대로 읽으면요. 로마서 1장부터 쭉 이렇게 인간이 어떻게 인간 세계 전체가 어떻게 죄를 지었으며 그 죄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이라는 것이 작동하는지, 그리고 잠깐 7장에서 약간 뭐 갈등하고 있는 한 인간의 모습을 그리다가 8장에 와서 이제 어떤 그 논지의 하이라이트를 찍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이 논지의 하이라이트를 보지 못해요. 보지 못하고 그냥 1장 17절, 16절의 관점에서 로마서를 다 읽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하이라이트 어떤 건지 봅시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3절. 자, 로마서 8장 18절에서 23절. 이 하이라이트 이 구절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이 어떤 단어들이 있습니까? 예, 네,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이 인간 한 개인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리고 이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지에 기독교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게 복음의 내용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 인간의 형편에서 시작했지만 이 하이라이트에 와서는 결국은 무엇이 구원을 경험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고 얘기하냐면 피조 세계 전부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데 관심이 있다. 이거 보니까 인간과 똑같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는데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어요. 인간이 죄에 빠진 것처럼 피조물도 이 인간들 때문에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이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해방과 자유를 피조세계가 바라고 있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한 인간의 구원의 관심을 넘어서서 피조세계 전체가 해방과 구속을 경험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그냥 간과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간과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 제가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영혼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뭐가 아멘이에요? 잘못 읽었는데. 뭘 잘못 읽었어요? 여기 곧 우리 영혼의 구속을 기다리는 내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읽어도 하나도 거리낌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여기다가 뭘 씁니까? 몸의 구속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복음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주는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복음은 우리의 몸의 구원의 문제와 관련된다고 했어요. 자, 지금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어쩌다가 졸다가 시차 적응을 못해가지고 여기 영혼의 구속을 써야 되는데 몸의 구속을 썼나요? 이 하이라이트를 받아서 10장 11장은 약간 격기로 가서 유대인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이후에 사실은 8장의 하이라이트를 받아서 12장에 어떻게 살 것인가의 윤리적인 문제를 이야기하잖아요. 예? 거기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거기 이거를 받아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독법도 뭔가 좀 잘못되고 있어요. 자, 여기 봅시다. 그동안 우리 한국에서 우리 영향을 미쳤던 신학은 이 소위 구속신학적인 강조를 가진 신학이었어요. 이 신학의 눈으로 로마서를 보니까 구원도 복음도 다 어디 누구의 구원 누구의 복음이에요. 우리 개인 우리 개인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 집착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마틴 루터의 관심이 그거였고 종교개혁 이후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관심도 늘 내가 어떻게 이 죄인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게 하나님이 제일 관심인 것처럼 생각하고 부흥회 때마다 코스타 때마다 그런 것들을 다루어 왔겠죠.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관심은 이 모든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떼어내서 우리 개인과 우리 개인의 영혼만 구원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뭘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피조물을 구원하려고, 피조세계를 구원하려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구속신학적 입장에서 개인의 영혼의 구원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까 결국 우리는 3차원 세계, 시, 공간의 세계 속에서 결국 강조점을 가질 수밖에 없고 시간적으로는 주일, 공간적으로는 예배당 안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피조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몸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사실 여기에 갇히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예배당뿐만 아니라 예배당 바깥에서 주일뿐만 아니라 나머지 6일에도 하나님의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 어떤 행위가 구속신학적인 이 개인 영혼 중심에 강조해서 중요합니까? 교회와 예배당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중요한 거죠. 그게 뭡니까? 찬양하고 소위 소위사역이라고 하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창조신학의 입장으로 다시 균형을 이루게 될 때는 이 예배 행위가 확장되는 거예요. 일터와 살림터 모든 것으로 이 모든 것이 확장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실 이 교회 강조 이 문제는 목요일 날 사실 제가 하는 강의가 이제 이런 일상생활 신학을 가능케 하는 교회가 어떤 게 미션을 출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 내용이 그거예요. 원래 교회는 이게 역동적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쪽 강조만 하면 어떻게 모임을 강조할 우리 한국 교회가 주일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모이게 하는 거예요. 큰 교회 대형 교회일수록 어떤 목사님은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할 것은 죄짓는 일밖에 할 것이 없으니 교육자들에게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월요일도 교회 하고 화요일도 교회 하고 수요일도 교회 와서 살도록 만들어라. 세상은 어떻게? 가정은 어떻게? 왜 우리를 모이게 하느냐?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 이유는 그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불러 모아서 어디로 보내시기 위해서?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보내시기 위해서.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는 중요한 건 여기이기 때문에 일로 다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창조신학으로 균형을 얻으면 교회는 흩어짐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을 제대로 깨닫는 것이 일상생활을 사역으로 이해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일상을 이렇게 살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런데 왜 한국교회 속에서 일상을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느냐. 두 번째 약간 부정적인 측면을 보겠습니다. 제대로 된 일상생활 사역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뿌리 깊은 이혼론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혼론이 뭡니까? 일단 영혼과 육체가 있고 정신과 물질이 있고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다 다른 영혼과 정신은 고상한 것이고 육체와 물질은 비열하고 저열한 것이라는 생각이 이 영육이원론이에요. 이것은 초대교회 시절부터 그 씨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네,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바울이 보낸 이 편지에 바울은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매우 업셋되어 있습니다. 그 업셋되었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럼 옆에 사람들을 향해서 혹시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이면 좀 그렇긴 하겠지만 옆에 사람들에게 믿음을 떠났지? 이렇게 이야기해보세요. 믿음을 떠났지? 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지? 그렇게 이야기해보세요. 좋은 말입니까? 네? 당신은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어. 좋은 말입니까? 양심이 화인 맞은 놈. 좋은 말입니까? 그 다음에 외식하는 놈, 거짓말하는 자. 이거 하나하나만 하더라도 이게 보통 말이 아닌데 공동체에 있는 식구들이 이런 말을 한다면. 근데 바울은 5중, 6중으로 막 화가 나가지고 네? 어떤 목사님이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지체가 밑에서 저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이러면 싸우자는 거죠. 예? 도대체 어떤 가르침이길래 이렇게 화가 나 있을까 이렇게. 근데 그 가르침은 너무 짧습니다. 3절 너무 짧아요. 뭐예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 왜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아야 돼요? 이게 다 뭐와 관련됐어요? 육신과 관련돼요. 물질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성경학자들은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는 이런 거짓 가르침은 유대적인 가르침에서 나올 수 있죠. 그죠? 구약의 율례에서 나온 것이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라는 이 상황이 상황적 문화적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김혜건 목사님이 자기 똑똑한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로마인 이야기 이런 걸 이야기하고 그것도 눈도 감고 이렇게 이야기를 위해서 나도 한번 따라해보라고. 사실 이 에베소를 지배하고 있던 이데올로기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의 이데올로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바울의 큰 일이 일어나요. 그거는 한번 사도행전 19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제 에베소에 와서 하는 사역들이 쭉 나타나는데 막 에베소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서 19절에 보면 마술 행하던 사람들이 막 책을 태우고 막 그랬어요. 근데 23절에 보면 데모가 일어나거든요. 사도 바울이 행했던 이런 복음적인 일 때문에 데모가 일어나는데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가 나오죠. 아데미의 신상. 이게 이제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유방이 수십 개 달린 여신이에요. 아데미가. 유방이 수십 개 달렸다는 건 뭘 상징하죠? 다산을 상징해요. 다산. 그래서 이 에베소라는 이 소아시아 지역의 토착적인 신이 이 아데미 신인데 이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을 하게 되었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한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이 있는데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해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니 이는 그대들로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느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게 구호예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크다 이러면서 이제 막 데모가 막 일어나는 거죠. 이 여신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는 이 속에서 이제 사회 전체가 이 여신 이데올로기의 지배를 받는 거죠. 사제도 여자고. 근데 이제 이 아데미가 다산을 상징하는 토착신이면서 그리스 신화에서는 제우스가 레터라는 그 원래 자기 부인이 아닌 부인하고 이제 이게 간음을 해가지고 쌍둥이를 뵀는데 하나가 이제 아폴로고 그 나머지가 동생인 아르테미스인 거예요. 근데 이 레터를 못마땅하게 생각한 그 전처가 이 상동이를 뺐으니까 너무 힘든 거고, 그 다음에 A를 낳을 수 있는 장소를 막 방해해가지고 너무 이 난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인 아르테미스에게는 너는 처녀로 지내라. 너는 아이를 낳지 말라. 그렇게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신화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토착적으로는 다산을 상징하니까 아이를 많이 가져야 되잖아. 근데 신화 속에서는 이건 처녀이신 임산부가 고통을 받을 때 화살을 쏘아서 죽이는 신, 뭐 이런 신이에요. 아르테미스가.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그런 신화 속에 있는 인물이 아데미를 섬기는 에베소, 아데미 이데올로기가 파헤친 에베소에서 교회가 생겼어요. 교회 안에도 이런 사상들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혼인을 금하고, 무슨 말입니까? 아데미 이데올로기가 거기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아데미 이데올로기 반영되고. 여러분, 저기 디모데서에 보면, 여인이 해산함으로 구원함이 이른다는 말 있죠. 들어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해산하지 않은 여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여인들이죠. 맞습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아데미 이데올로기 생각해야 돼요. 아데미 이데올로기 속에는 저 지배적인 문화가 아이를 갖지 않는 문화예요. 그 신전에서는 엄청난 다산 행위, 행음이 벌어지는데, 그 임신하면 그것들을 고고학적 발굴을 하면 다 낙태를 해가지고 유산을 시키고, 아이를 낳지 않는 요즘 세대와 비슷한 문화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문화 속에서 거슬려서 아이를 낳는 것이에요. 그걸 통해서 믿는다는 게 증거가 되니까, 여인은 해산함으로 구원을 함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이데올로기가 지배하고 있는 세계 속에서, 혼인은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이 이원론적인 가르침이 생기게 된 것이죠. 자, 물질과 육체에 관한 태도는 이원론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물질은 좋지 못한 것이다. 악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물질은 악하고 영혼은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에서 어떤 삶의 태도 윤리적인 입장이 나옵니까? 금욕주의, 금하는 것, 금욕주의가 나오는 거죠.
1: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을 듣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시고 전도하겠다는 많은 분들이 ITL 카드를 신청해 주셔서 이웃에 주변에 나눠주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ITL 카드는 명함 크기만에 불편함 없이 지갑이나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언제든지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나눠주기에 편리한 전도 카드입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나도 한번 전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죽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이 ITL 전도 카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 전도 도구에서 ITL 카드 신청하기를 클릭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메일로도 가능한데요. 이메일은 korean@bbnmedia.org에서 ITL 카드가 필요합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저희가 즉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거짓과 자만심으로 가득했다고 간증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후에야 비로소 삶의 중심이 자신들이 아니며 하나님이심을 깨달으며 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자신들의 삶이 중심이 되었을 때에는 늘 초조하며 두려움에 가득한 늘 쫓기는 삶이었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안에서의 참된 평안과 자유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당신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이 시간 복음 대화방으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평안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줄 사역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음 대화방의 주소는 www.bbnchat.org입니다.

0: 하루 24시간 365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를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BBN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 오늘의 말씀 이 시간에는 애틀랜타에 있는 꿈꾸는 자 한인 침례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손종문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 드렸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강원대학교 물리학 교수로 계시면서 아주